손으로 누르며 왁스가 부서지는 소리를 즐기는 장난감이거든요. 정말 단 몇 초 그 바사삭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지만요. 원래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짧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 찰나의 감정 덕분에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그 작은 행복을 기대하며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7월 26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고요. 봉주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왁부볼 왁스 부시기 볼을 줄여서 왁부볼이라고 하고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여서 SNS에 이 왁부볼만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거 아직 갖고 놀지 않고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왜 좋아하시는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바사삭 소리를 들으려고 그 돈을 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시간을 쓴다라고 싶기도 하지만요. 약간 이건 그런 개념보다는 나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은 기꺼이 할 수 있다. 네. 또 그런 게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 하루도 그런 확실한 즐거움을 만나서 웃을 수 있는 일요일을 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대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모으려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어야 돼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거, 그거 하나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비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에이브리 라빈, 컴플리케이티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정림님께서 집 앞 빵집에서 골고루 담아왔어요. 우유 한 잔 따라서 담백한 모닝빵이랑 먹고 있는데 좋네요. 아침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후다닥 챙겨서 나가려고요. 저의 피서지 도서관으로요. 저는 신간 코너에서 나는 책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들려주세요. 도서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더울 때. 왜냐면 시원하기도 하고 그 도서관이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자주 가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호 님이 가족들이랑 외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단축 번호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어요. 1번을 엄마로 지정해야 된다, 아니다, 할머니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선택지에 없더라고요. 맘 상했습니다. 봉디는 애들이 아빠 1번으로 저장해놨어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합니다. 저장을 해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저를? 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저장만 해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에 이어서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현주님께서 자다 새벽에 깼는데 중학교 3학년 딸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더라고요. 점점 엄마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 너무 예뻐서 꼭 안아줬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니 악몽 꿔서 자다가 안방으로 왔대요. 한로로의 영영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니까 뭐 사실 첫째는 좀 약간 곁에 뭐 예전처럼은 안 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다 커서 오면은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뭐 아이 때도 예쁘긴 합니다만 다 커서 이렇게 안겨있으면 굉장히 예쁘겠네요. 네, 한로로의 영영 듣고요. 2부에 계속해서 봉글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소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매일 대본을 들여다보며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 한 권, 영화 한 편에 오롯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 오늘 정말 잘 쉬었다, 잘 살았다 그런 느낌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활력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쉼이 있었기에 오히려 작품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니까요. 이번 여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민아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이진미님께서 브런치 하겠다고 요즘 제철인 감자로 스프 만들고 땀 뻘뻘 흘려가며 오븐에 빵도 굽고 샐러드도 해서 대령했건마 다 먹고 나서 느끼해서 맛이 없대요. 그냥 볶음밥이나 해줄걸. 봉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 이럴 때는 내놓으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아 그래 그랬구나, 볶음밥이나 해줄 걸 그랬네, 그래 볶음밥 해줄 테니까 지금 먹은 거 다 그대로 돌려줘 라고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밥을 차리는 게 이 날씨에 이게 주방에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노동과 그다음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근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끼니를 챙겨준다라는 건 무조건 감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진미님, 제가 그냥 이 사연만 봤을 때는 너무 요 근래 제가 먹는 스타일이랑 비슷해서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예 볶음밥보다 빵이랑 샐러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맛있어요. 네, 이거는 내놓으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들을까요? 로비 윌리엄스, Beyond the Sea, 그레고리 포터, 줄리 런더, Fly Me to the Moon 듣고 올게요.

Yeah.

노래 듣고 왔습니다. 4762님이 남편이랑 나홍진 감독의 호프 봤어요. 러닝타임이 제법 길었지만 허리랑 다리 다 무사했습니다. 벤의 꿈처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뭐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이 작품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연서님이 최근 날씨 때문에 외출은 엄두도 못 내고 집콕했는데요. 며칠 전에 엄마가 바람 쐬고 싶다고 하셔서 평택 농업 생태원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나온 거였지만 저까지 힐링 되더라고요. 꽃들을 어린 왕자 컨셉으로 장식해놨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끔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야겠습니다. 허각에 언제나 들려주세요. 그럼요. 네. 날씨가 뭐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덥거나 한다 하더라도 가끔은 정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보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벤의 꿈처럼 허각에 언제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큐.

0: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2부 끝곡으로는 Mumford & Sons I Will Wait 듣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6: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7: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8: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9: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0: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계,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번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5: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김혜민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운전 면허는 땄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장롱 면허 18년 차입니다. 워낙 겁이 많아서 운전대 잡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이 픽업, 장거리 여행, 병원 이동 등등 점점 가야 할 곳이 많아지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도전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동네 마트 정도는 운전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여전히 주차할 때마다 진땀 쏙 빼지만 전 이 정도에 만족해요. 그래도 좀 더 운전에 능숙해지면 혼자 노래 빵빵하게 틀고 부산으로 드라이브 여행 다녀오고 싶네요. 아직은 노래를 틀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전방 후방 살펴보느라 초긴장 상태거든요. 여유롭게 핸들링하며 나홀로 드라이브 떠날 날을 상상하며 아껴둔 풀 뮤직

리스트 올려봅니다. 선미의 보랏빛 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델리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입니다. 조금 능숙해지시면요, 뭐 멀리 아니라 좀 가까운데 이렇게 드라이브 하셔도 아마 비슷한 어떤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혜민님의 나홀로 드라이버 풀리 들어볼게요.

선미의 보랏빛 밤,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유형아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회사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도 괜히 어려 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을 열심히 외웠죠. 문상, 벅하, 생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뜻은 제대로 모르고 단어만 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회사 후배 프사 보고 늦으시네 라고 하고는 성공했나 싶어 좋아했는데요. 생일인 직원에게 생선 축하해 라고 했다가 다들 빵 터졌습니다. 문상 받았다는 얘기를 하길래 어디서 상 받은 줄 알고 오 하면서 박수까지 쳤다가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됐네요. 그 뒤로 제가 줄임말만 하면은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혹시라도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문상은 문화상품권이고 버스카드, 네, 생선은 생일선물, 느좋은 느낌 좋네 뭐 이렇게겠죠. 네, 매일 퇴근하면서 이불킥하는 절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어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줄임말 하나 잘못 썼다고 너무 주눅들지 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웃다 보면 창피했던 일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UV에 쿨하지 못해 미안해, 괜히 어색해든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이제는 억지로 신조어를 따라하기보다 제 방식대로 직원들과 친해져 보려고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럼요. 네, 뭐 굳이 뭐 모른다면 안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유형아님의 이불킥 풀리 함께 하시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je sok na nok, sok, sok, nok, je sok na nok.

0: 발라버릴라.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강원도 동해와 삼척, 영남의 고성 하동 남부 청송 영덕, 호남의 장흥과 강진, 고창 임실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물과 충분한 휴식으로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특히 위험한데요. 운전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차 안이나 갓길에 머무르지 말고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긴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 휴가를 떠나기 전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에 대비하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 자동차 보험 특약도 꼭 확인해 보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소라빵 같은 파도 속에서 꼿꼿하게 서서 서핑을 즐기는 영상을 보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핑을 시작했습니다. 서핑을 배운 지 4년 차인데 아직도 파도를 보면 무서워요.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하나도 없어서 직접 부딪혀봐야 파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서핑은 단순히 보드 위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홀로서게 하는 법을 배우는 스포츠 같아요. 서핑 끝난 후에 파도 소리를 듣는 것도 힐링 포인트 중 하나고요. 봉고래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파도 소리가 들어간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바, 그리고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서핑이 능숙해졌다 하더라도 파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뭔가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파도 소리가 들리는 여름 플리 들어볼게요.

0: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그리고 크레 해변의 여인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고요. 심희진 님께서 예쁜 핑크 원피스 잠옷을 샀어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이 오늘 반찬은 분홍 소세지가 먹고 싶네라네요. 죽일까요?
1: 네.
0: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

0: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5: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4: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4: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재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4: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0: 광고까지 이어 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페더 엘리아스 Loving You Girl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왜 자꾸 구시렁거리니? 왜 자꾸 궁시렁거리니? 못마땅하여 혼잣말로 군소리를 자꾸 늘어놓는 모양을 뜻할 때 사용하는 발음 표현은 구시렁거리답니다. 어감상 궁시렁거리다가 훨씬 입에 잘 붙고 익숙하지만 구시렁거리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에 이응 받침을 넣고 싶어지는 건 투덜거리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더 강조하려는 말버릇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궁시렁궁시렁이 아니라 구시렁구시렁이 맞으며 같은 뜻을 가진 구시렁대다도 함께 표준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0: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드라마 미생에서 오 과장님이 신입 장그레에게 말하죠. 안 될 것 같더라도 끝은 봐. 살다 보면 끝을 알지만 시작하는 것도 많아. 꼭 이겨라. 명대사가 쏟아졌던 미생. 그 중에서도 오 과장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유난히 오래 남았는데요. 저런 진정한 어른과 함께라면 회사 생활도 참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죠. 합법적으로 회사에 안 가고 조금 더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주말이죠. 여러분, 아직 일요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미생에서 장미 여관의 로망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캔디가 휴가를 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과 시네타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14년 방영한 드라마 미생, 저를 비롯해서 임시완, 이성민, 강소라, 강하늘, 김대명, 변요한, 박해준 배우까지 아주 웅장한 이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장그래가 프로 입단 실패한 뒤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아, 이때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들이 맨날 하던 말이 우리가 진짜 미생인데, 우리가 미생인데 회사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회사 이야기를 한다는 게 괜찮을까란 걱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 무섭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배우들이 지금은 정말 연락을 해도 잘 연락이 안 되네요.

0: 아니에요. 사실 종종 만납니다. 아직도.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에 미생이라는 큰 작품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큰 행복이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주말이 좀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야, 이런 주말 비가 오든 아니면 뭐 날씨가 덥든 눈이 오든 비바람이 치든 그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촬영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몇몇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평일에는 일반 사람들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또 그런 곳들을 향해서 열심히 촬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밉니다.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일요일을 영화 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 음악의 발견. 우리 테리우스들이 직접 꾸미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면 아 맞아 이 노래 정말 좋았지 하고 잊었던 명곡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어?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숨은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여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이윤영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영화 음악의 발견을 들을 때마다 친숙하고 좋은 곡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데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치여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사 없는 음악들은 무한한 상상의 나래로 데려가주는 정말 소중한 힘이 있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맞아요. 제가 라디오 하면서 야 덕분에 진짜 음악 많이 듣는다. 네. 아니 그래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어땠었지라는 추억여행도 하지만 아, 이렇게 음악에 빠져 사는 거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주말에 음악을 듣는다면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말을 빛낼 좋은 영화 음악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의 선택을 받은 곡인데요. 7795님, 권현진님, 최경수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라붐 주제곡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0: 영화 라붐 주제곡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들었습니다. 홍영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I'm Dreaming the Dream 틀어주세요. 이 영화 나왔던 시기에 앤 해서웨이가 눈물 흘리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아서 한동안 계속 듣고 다녔거든요. 테리우스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영화 음악이 좋은 게 이게 단순히 귀로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같이 기억한다는 거. 이 장면은 저도 기억이 나요. 뭐 라붐도 그렇지만 이 레미제라블 뭐 수많은 영화의 그 한 장면들을 영화와 함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소중한 선물 같습니다. 홍영덕님의 신청곡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I Dreamed a Dream 이어서 정예슬님이 보내주신 곡. 영화 아네트에서 So May We Star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0: So, may we start?
1: One.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할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폭염과 열대야로 비상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부산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특히 경주 포항에 이어 경상과 청도, 김해, 밀양, 대구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최대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장마가 끝난 뒤 폭염과 열대야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영화 칵테일에서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들었습니다. 3959님 남편이 내려준 아이스커피 마시면서 시네타운에서 흐르는 좋은 영화 음악들 듣고 있습니다. 캬, 정말 상팔자가 따로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스윗하신데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꾸밉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 음악의 발견 속 깜짝 코너 들어가 볼게요. 석호의 플레이리스트 석호의 발견
1: 빠밤
0: 빠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석호의 발견은 얼마 전 개봉한 토이스토리 5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입니다. 아, 토이스토리 5는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에게 아이들의 관심을 빼앗긴 장난감들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카우걸 장난감 제시가 어린 시절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줬던 소녀 에밀리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흘러 깊은 여운을 남겼죠. 아, 저는 사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감의 마지막 세대와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장난감 패드의 시작의 그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냥 깊은 감성? 뭔가를 버리긴 버려야 되지만 새로운 것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라는 그냥 그런 오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아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겠지만 근데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잊혀지는 거 무섭지만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토이스토리 5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0: I knew it.
1: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ou 들었습니다. 정미선님, 영화 분노의 질주 OST에서 See You Again 신청합니다. 이 노래가 영화 주제곡인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요즘 계속 들었거든요. 시네타운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이 노래. 또 김은정님, 영화 이클립스에서 뮤즈의 뉴트론 스타 콜리시온 듣고 싶어요. 아, 명곡들입니다. 그럼 이 두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레노.
9: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0: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1: 오늘은 여러분이 발견해 주신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의 발견은 양성원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싱글 엄마와 아이가 나오는, 특히 그 아이와 싱글남의 교감이 돋보였던 영화 About a Boy가 생각나요. 영화에 등장했던 카페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삼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동남아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넘어져서 어딘가를 다쳤을 때, 기분을 꿀꿀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겐요, 액땜이라는 마법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이번 일은 다 액땜이다. 앞으로 나한텐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렇게 무한 긍정 모드로 돌입해 보자고요. 한낮에 열리는 긍정 에너지 충전소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듣고 왔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최대한 긍정회로를 돌리는 방법, 바로 액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 주주님들 우울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그거 다 액땜이요, 액땜.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제가 평상시에 이 액땜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을 때도 막 차를 막 폐차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크게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다치고 나서 이제 막 턱에 막 피가 나는데 거기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든 생각이, 피를 봤네? 나 드라마 잘 될 건가 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가 났는데 다행이다. 만약에 피도 안 봤으면은 좀 찝찝할 뻔했는데 피까지 봤으니 이거는, 야, 너무 정말 이거 시청률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들도 사실 이렇게 잘 마음적으로는 되게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김지선님께서는 맛없는 거 먹고 배불러서 너무 짜증나요. 돈이 무지 아깝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맛없는 거 먹고. 그럼 저는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먹었는데, 맛없는 거 먹었는데 배부르기만 하다? 그러면은 난 또 지금 이거를 먹길 너무 잘했다. 안 그랬으면 나중에 몰라가지고 이 맛없는 걸 내가 한 번 더 먹으러 갔을 거 아니야.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날에, 더 기분 좋은 날에 내가 그거를 먹으러 갔을 수도 있었다고. 근데 좀 덜한 날에 오늘 이걸 먹었기에 천만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미 먹어봤으니 다음에는 내가 이거를 먹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축구박스 쭈쭈박스, 최첨단 AI 주피티에 점점 선곡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노래들만 추천해주는 주피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요, 얼마 전 주터뷰에서 함께 한 황치열 씨가 골라주신 시스타의 어머나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이 터치 마이 바디 하면 생각나는 주주님들의 사연과 노래들 쭉쭉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우울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2: 번호
3: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용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G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 넣어 선곡해드립니다. GPT 주크박스 쭈쭈박스.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 GPT 주크박스 주주박스. 이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506님께서 하이 주피티, 나는 댕댕이 3마리와 17년째 함께 살고 있어. 우리 댕댕이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야외 배변을 하고 있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여름 더위에도 하루에 두 번씩 산책을 꼭 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집 댕댕이 어르신들과 산책할 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줄래? 0506님, 댕댕이들과 산책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두 곡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루시의 개화, 청량한 바이올린 선율과 시원한 밴드 사운드

어우러져 초여름에 산뜻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에요. 다음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17년을 함께한 댕댕이들과 천천히 걷는 산책길이 어쩌면 0506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비밀의 화원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댕댕이 어르신들과 오늘도 기분 좋은 산책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루시의 개화 그리고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또 주주박스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311님께서 오빠랑 새언니랑 여름휴가를 미리 다녀오기로 해서 초등학생 조카들을 내가 2박 3일 동안 봐주기로 했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여자아이 두 명인데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 들려줄 수 있을까? 오늘은 나도 조카들한테 센스 있는 신세대 고모가 되고 싶어. 1311님,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조카들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K-POP에 정말 민감할 때인데요. 이번 2박 3일 동안 조카들에게 우리 고모 진짜 센스 있다 는 말 들으실 수 있도록 요즘 핫한 노래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리센느의 러브 어택. 요즘 역주행 중인 최고 핫한 곡입니다. 고모도 이 노래 알아, 요즘 핫한 노래잖아 한마디 해주시면 센스 있는 고모로 바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예나의 캐치캐치. 신나는 멜로디와 귀여운 분위기가 가득해서 조카들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기기 좋은 곡입니다.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조카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지인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지인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친구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5: 저는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평소에 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 제가 배워보고 싶은 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춰보고 싶어요.
6: 저는 여행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오빠가 중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주말에도 가족여행을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족들이랑 길게 여행 가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4: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0: 검색창에 케어원.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브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9: 브레노.
10: 꿉꿉한 기분을 뽀송하게 만들어줄 플레이리스트.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현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 참여도 하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바로 지난번 주터뷰에 찾아와 주신 분이죠. 가수 황치열 씨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11: 네, 안녕하세요. 가수 황치열입니다. 저의 올 여름 추천곡은 시스타의 Touch My Body입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노래라서 듣고 있으면 주변의 온도를 싹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황치열 씨가 추천해주신 오늘의 추천곡 시스타의 Touch My Body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현0404님께서는요, Touch My Body 제목을 듣자마자 화사의 I Love My Body 노래가 생각났어요. 특히 이 노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긴 노래라 더 좋더라고요. 나 자신 사랑해, 화사의 I Love My Body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몇년 전부터 그 Love Myself 이 말이 굉장히 확 떠오르면서, 그쵸? 나 자신을 좀더 사랑하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컨텐츠들도 생겨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주터비에 윤호윤호 씨도 나오셔서 우리 나 자신을 사랑해주자, 보호해주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쵸? 또 우리 예느 예니님께서는요, 와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신나서 엉덩이가 절로 들썩들썩해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 노래방에서 열심히 몸을 흔들며 같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노홍철과 싸이 철사에 흔들어 주세요. 신청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치, Touch My Body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엉덩이를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 내리는 그 안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남편분이랑 이 노래를 가지고 두 분이서 같이 추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감자니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Touch my body 듣기만 해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제가 중학생 때 수학여행 장기자랑에서 이 노래로 춤을 췄거든요. 26살이 된 지금까지도 몸이 안무를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방금도 양치하면서 댄스 타임 가진 건안 비밀. 라이즈의 Do Your Danc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가서 한두 번 이제 여자친구들은 춤을 추기도 하는데, 우리 막내 작가님 어떤 거 추셨어요?
1: 러빙.
0: 러 어머머머머머머 시스템 어머 어머 어머 내가 자동적으로 윤주 언니가 돼버려 지금.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나, 러빙률 했었구나. 저는 그거 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인영 선배님의 너를 원해, 너를 원해, 은뜻은 이 밤이 가면 아로마 이거 했었고, 이효리 선배님의 톡톡톡도 했었어요. 그 시절의 어떤 그런 흑역사이죠. 자, 그러면 저희 신청해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올게요. 화사의 I Love My Body, 철사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실게요.

네, 화사의 I love my body, 철사의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라이즈의 Do your dance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여름향기님께서는요, 시스타, 스타? 하니까 밤하늘에 별이 생각나네요. 여름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 평상에 누워 여름밤 별을 바라보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주디도 이런 추억 있으신가요? 여행 스케치에 별이 진다네 신청합니다. 라고. 저는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방송에서 학교 시험 기간 때 이제 그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막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하기가 싫어서 우리 애라 모르겠다 하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빌려서 강화도로 그냥 떠나버렸죠. 다음날 수업이 아침 수업이 있었는데 그거 몰라 하고 그냥 가버려서 그 밤에 강화도에 가서 그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에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자켓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눕고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그 별똥별을 이제 본 거죠. 그것도 별똥별이 두 번이나 떨어지는 걸 봤었고 동시에 봐서 저희가 그때 막 소원도 빌었었고 그때 너무 별이 많고 쏟아질 것 같아서 그때 처음이었어요. 밤하늘에 그 별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도 있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정도로 나를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별들이 감싸고 있는 느낌을 처음 받아봐서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별 하면 또 그때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저희는 신청해주신 노래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알고리즘 뮤직 계속 이어갈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시스타의 Touch My Body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나, 러브버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신혼 때는 남편의 살결이 닿아야만 잠이 들어서 남편 가슴팍에 묻혀서 잠들곤 했는데요. 어머, 지금은 서로 등 돌리고 잡니다. 남편이 저보고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은 신혼 때처럼 딱 붙어서 터치 꽁냥꽁냥 해봐야겠습니다. 샵에 가까이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신혼 때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몇 년까지가 신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또 사람마다 커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 3년? 3년까지는 신혼인가? 아, 그저 웃지요예요. 우리 작가님 분들은 그냥 그래 다 다른 걸로. 예. 또 우리 현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터치 마이 바디 딱 듣자마자 에일리의 손대지마 노래가 떠올랐어요.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날에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손대지마, 에일리의 손대지마 듣고 싶어요. 아, 손대지마. 저는 또 이어서 그 노래까지 생각났네요. 내 여자 손대지마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이야. 아닌데 내 여친이지? 그치? 아닌데? 우와, 나 왜 노래 섞였지? 향수 뿌리지 마, 이건데? 아, 내 여자 손대지마는 내 여자 손대지 마, 이거였는데. 그쵸? 아, 제가 두 노래 다 너무 명곡이, 그리고 너무 명곡이어가지고 두 노래가 다 섞여버렸어. 향수 뿌리지 마 같기도 하고. 그쵸? 아이고,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샵에 가까이, 그리고 에일리의 손대지마 듣고 오실게요.

샵에 가까이 그리고 에일리의 손대지 마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G스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시스타 하면 빠질 수 없는 해시태그 바로 섹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곡으로 제목에 섹시가 들어가는 노래 티아라의 섹시 러브 신청합니다. 섹시 러브 섹시 러브 오늘 밤 섹시 이 노래죠. 네. 작가님이 빙수셨어. 아니 저는 근데 전 섹시하면 저는 그 노래가 또 이어서 바로 생각나는데 우리 유재석 선배님의 I'm so sexy 하시는 거 있거든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드르르렁 하면서 그 다리 이렇게 벌리시고 훑는 안무 있으신데 야 저는 또 그 섹시가 또 생각나네요. 또 플리 한스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터치 마이 바디가 여름 해변 무대를 열어주는 오프닝 곡이었다면 이 분위기를 좀 더 업시켜주고 추천합니다. 포지션의 서머타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이 노래 들으면서 분위기를 좀 더 업시켜볼게요. 티아라의 섹시 러브 그리고 포지션의 서머타임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우리 바나나 우유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터치 마이 바디 들으니까 어릴 때 엄마 손에 이끌려 목욕탕 다니던 기억이 떠올라요. 특히 추운 겨울에 늦잠 자는 저를 꼭 일찍 깨워서 대중 목욕탕에 데려가셨습니다. 온탕 냉탕 오가며 신나게 놀다 보면 엄마가 저를 불러서 때를 빡빡 밀어주셨죠. 두 뺨이 빨개진 채 목욕탕을 나와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상쾌했답니다. 윤종신의 환생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쉬셨어요. 아, 우리 주주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저도 진짜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어렸을 때 참 엄마랑 그냥 저도 끌려갔었거든요. 대중목욕탕에 끌려가서 너 뭐 나오지 말고 몸 불려. 그래서 불리면은 이제 엄마가 팍팍팍팍 이제 막 진짜 빨개질 때까지 막 밀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저희는 알고리즘 뮤직 사연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바나나 우유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윤종신의 환생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Bam.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Don't worry, be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에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을 함께 챙겨보세요.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1056님은요. 네 식구 다 같이 돈가스를 먹으러 왔는데요. 각자 돈가스 4개에 우와 사이드로 치즈 돈가스 하나, 메밀국수 하나를 더 시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수로 치즈 돈가스를 두 개나 시킨 거 있죠. 그래서 다 못 먹었냐고요? 아니요. 잔반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먹었습니다. 우리 식구 대단하죠? 배부른 주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네 식구 4명이서 지금 돈가스 4개에 치즈 돈가스 지금 2개 더 있고 거기다 메밀국수까지. 야, 진짜로 힘이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주님의 또 우리 가족분들은. 또 우리 박영희님께서는요. 주디, 저는 셀프 염색하며 듣고 있어요. 이놈의 흰머리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염색은 늘 귀찮고 힘들어요. 염색 예쁘게 되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예쁘게 잘 됐을 거예요. 아유, 맘 같아서는 내가 달려가서 우리 핀셋으로 영희님 흰머리 하나하나씩 뽑아드리고 하나당 이제 500원씩 받고 싶어요. 진짜.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저희는 2319님께서 신청해 주신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그리고 김하은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연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오십니다.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그리고 김연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채은님께서는요. 주디 주말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또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첫 직장을 다니며 하나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게 낯설어서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아요. 그래도 점심마다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밥 먹으면 혼자라도 덜 외롭고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번 주도 잘 버텨보자 하는 힘도 생기고요. 내일부터 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게 우리 채은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그런 힘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있거든요. 저도 채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역시나 그래 제 앞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실제로 계시진 않지만 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채연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주디가 응원합니다. 또 우리 최은종님께서는요. 저는 늦가을부터 둘을 머플러를 벌써 뜨고 있어요. 아직 한창 더운 여름이지만 다가올 겨울을 생각을 하면 왠지 더위도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이번 겨울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 여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또 다시 여름이 되면은 아 겨울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종님이 만드시는 이 머플러 나중에 어떻게 완성될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완성되면은 저희한테 또 꼭 한번 보여주세요. 또 우리 5086님께서는 쭈디 장모님께서 더운 날씨에 고생한다며 깜짝 용돈을 주셨어요. 아들 같은 사위가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신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금목걸이 선물해 드리려고요. 날은 덥지만 웃으면서 힘낼게요. 늘 응원해요. 소녀시대 힘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장모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이쁘시고 또 우리 5086님 마음도 너무너무 이쁘네요. 아 그럼 저는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 건데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오실게요.

0: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0: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2: CJ.
11: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4: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박상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굉장히 치명적인 노래죠. 백가의 Beach Baby 듣고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이요.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0: 창문 대신 귀때기여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It's sprung.
1: 2시 다정 가정쇼. 아, 또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균디와 함께 몇 명의 지금 방송놈들이 함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녹음 방송. 대놓고 녹음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가고 있어요? 친구를 만나요? 아니면 혼자서 고독을 씹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오후 2시부터 4시는 항상 이 균디가 함께 해준다는 거. 외로울 땐 서슴치 않고 107.7을 쳐주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파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 민방 주파수, 거기에 따라서 절 틀면 나옵니다. 그것도 마땅치 않은 분들은 그냥 핸드폰으로 고릴라로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놓고 농어하는 일요일 방송은 지난주 일요일 방송을 들으면서 그주 한 주를 돌아본 여러분들의 뒷북 문자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 문자로 뽑히신 분은 이가을 씨입니다. 이가을 씨. 이가을 씨가 여름에 문자를 주셨네요. 자, 제가 OTT 프리미엄 광고 없는 걸 구독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제 계정을 한 번만 빌려달라더니 그 다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보더라고요. 동시에 못 보는 계정인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봐야 할 때 역으로 물어보는 상황이 됐어요. 아하, 이 염치가 없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한마디 했더니 너 안 볼 때 보는 건데 엄청 야박하게 구네 쳇 이러는 거예요. 그냥 콱 비번을 바꿔버릴까? 예, 바꿔요. 당장에 바꿔버리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이거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근성이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일명 제가 거지 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당연한 듯이 그냥 내가 거지니까 나는 그 좀 받아도 되지 하는 생각으로. 네. 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래 안 갑니다. 관계도. 이가을 씨. 그러니까 돌아올 가을에 손절하세요. 그냥 OTT 프리미엄 막. 염치없는 사람도 있어. 좀 별로야, 그러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라도 얘기하고 자기도 뭘 선물 좀 해주고 널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별로입니다, 여튼. 자, 첫 곡 나갈게요. 날스 바클리 크레이지라는 노래입니다.

0: you crazy.
1: 오, 나일스 바클리. 들어본 것 같은데 바클리라는 이름. 아, 농구 선수 중에 바클리가 있었어. 찰스 바클리, 나일스 바클리. 좀 오래된 가수죠 이거. 네. 나일스 바클리. 자, crazy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오늘 뒷북 문자 소개되신 분께는요 눈 건강 기능 식품을 드립니다. 자, 5167님이 뒷북 문자입니다.
2: 시장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남편이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제 이름이 뜬 걸 보고 안 받는 거 있죠. 저녁에 남편 좋아하는 수육을 하려고 했는데 열받아서 고기 안 샀어요.
1: 왜 안 받았을까? 이 전화기 꺼내서 보는 것까지 본 모양이구나. 어우, 더 서운하겠다. 야, 진짜 왜 안 받았어? 반가워서 전화했는데. 어디 가는 길이었나? 약간 와이프한테 캥기는 데 가는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왜 안 받았을까? 급했나? 나는 와이프 전화 오면 무조건 받는데 전화가 안 와서 그렇지. 전화가 안 와요 나한테. 아, 진짜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가 오면 막 콩닥콩닥 뛰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 그래서 한 번은 저 생방 중에 와이프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생방 중인데. 그래서 그때 생방 중인데 못 받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궁금해갖고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일이야? 생방 중이잖아. 그랬더니 어머, 잘못 걸렸어. 진짜 눌렸다고. 몇 번 있어, 몇 번 그런 게. 네. 전화, 아내 전화는 받아야 됩니다. 자, 김별하나. 이름이 별하나씨인가 보죠. 김씨인데.
3: 아들의 기말고사가 성적표가 나왔는데 공부하는 걸 본 적이 없어갖고 전혀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심각한 성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 좀 기대했구만. 도대체 시험 기간에 뭐 했냐고 했더니
0: 내가 전교 1등이랑 친하거든? 근데 걔네 엄마는 다른 엄마들한테 시기도 많이 하고 학원 어디 다니냐, 문제 좀 뭐 쓰냐 엄청 질문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대. 그래서 내가 다 엄마 생각해서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런 효자가 어딨어.
3: 이해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쓸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아들이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는 또 공부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아, 지금 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반반에 그때 60명 좀 넘게 있을 때 반에서 10등 정도는 한 것 같아요. 10등 정도는 했어요. 그냥 뭐 학원 같은 데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한 거니까.

0: 집안 사정이 그래서 뭐 학원 보내달라는 얘기도 어머니한테 못하지만 사실은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 뒷부분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재밌고 웃겼던 일, 축하받고 싶은 일, 위로받고 싶은 일 좋습니다. 균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기나 하세요. 샤벨 077. 50원. 긴 문자는 합쳐버리면 150원. 거릴라는 나이스. 광고요?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게탈로 갑니다. Here we go.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본격 사연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각화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예. 개털입니다 여러분. 개털이 돌아왔어요. 쿵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쿵쿵이 여러분 아 여기저기서 쿵쿵대시는 우리 쿵쿵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개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연 짚은 명품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어정띠고 거지같고 이끼 낀 사연들을 처리해서 읽어드려서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곧단 코너 사연 짬처리반 짬타이거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자, 이 자리를 지금 6년째 지키고 있는 배우 박명원 지저는 개피 과큘레이터 잠자리 광모 과걸음 천재지변 정관이오 족바남 숯바남 살빠진 곽범 예.
1: 안녕하세요.
0: 야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목례를 합니다.
1: 네네 터줏대감입니다.

0: 예예 예. 예. 대감님 야, 안녕하세요.
1: 원래 두 명이 지키다 한 명이 내쳐지는 바람에
0: 예예 예, 예.
1: 저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3주째 이 대세 중에 대세인 이분이 고맙게도 3주째 3주 연속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불필이 협회장과 지인. 맞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불필이.
2: 어제 연락이 왔어요.
0: 오,
1: 들으셨대? 어제 들으셨대?
0: 들으셨대요?
2: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마침
0: 갑자기 왜 협회장이
2: 방송을
0: 왜?
2: 잘 보고 있다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0: 아.
2: 그래서 제가
0: 커튼 섭외를 해야지.
2: 그래서 그거를 좀 밑밥을 까기 위해서 일단은 마팔을 하고
1: 마팔은 마필이는 아직 안 돼 있어요.
2: 마필이는 아직 안 됐고요. 마팔까지 했습니다.
0: 아, 마팔까지.
2: 오, 신기했어요, 되게.
0: 저는 제가 33년 지금 데뷔해서 연예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필이 협회장을 아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에요.
1: 등으로
2: 놀랐어요.
1: 등으로.
2: 우리나라에 회장님은 세 분 계시고요. 제일 큰 단체 회장님이죠.
0: 야!
2: 정파.
1: 아, 정파.
2: 예, 정파시고.
1: 그 사파로 따지면 막 12개 더 나오겠네요.
2: 근데. 아니요. 크게 봤을 때 제가 3개 정도 그 팀밖에 없다고. 네.
0: 사단법인인가요?
2: 그거 모르겠어. 사단법인일 거야.
1: 약간 무협지 같은 느낌이.
2: 그죠. 거기서 약간 제일 큰 파의 회장님.
0: 불필이 빌면서 막 공중에 떠다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불필이 옆에서 회장님.
1: 서로 공격하고.
2: 구름 타고 다니시고.
1: 긴니프로 불러.
0: 예, 아직 소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불필이 협회장 지인이면서. 예. 예, 그리고 산스장.
2: 예.
0: 산스장 홍보협회 회장.
2: 예.
1: 본인이 맡고 계시죠.
2: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예. 산스장 홍보협회 회장.
0: 예.
2: 그리고 양천구 홍보대사 제안자.
0: 어? 제안이 왔어요?
1: 왔어요.
2: 제안이 왔는데.
1: 근데 그 정도면은 하는 것도 맞아.
0: 아, 한번 해야지.
2: 근데 이제 제가 그 본가 구미가 또 걸려 있고.
1: 근데 다 해도 돼요.
0: 아,
1: 구미가 들어온 구미도 하고.
2: 안 된다 그러던데요, 도의적으로?
1: 아니에요. 사는 데랑 태어난 데는 상관이 없어요.
2: 그래서 이제 검토 중입니다.
1: 지가 뭐?
2: 아니 저는 검토를 저는 검토를 끝냈는데 회사 측에서 또
1: 아니, 회사에서 뭘 검토하는 거야?
2: 도의적으로.
1: 네가 근데 지금 양천구에 혹시 안 사나 이거를?
0: 강강성구잖아요.
2: 저 양천구입니다.
0: 아, 양천구 맞아.
2: 목 이동에 살고 있어요.
1: 네, 집을 아는데. 네. 네. 모기
2: 모기동이에요. 모기동.
0: 모기동.
2: 모기가 많은 모기동.
0: 모기동.
1: 네. 많이 재밌었다.
2: 고맙습니다.
0: 양천구 홍보대사 제안.
2: 제안자.
0: 제안자. 검토 중인자.
2: 검토자. 예. 네,
1: 검토자. 구미에서는 연락이 얼마도 안 돼.
0: 아, 구미 홍보대사.
2: 구미에서는 아직 연락이 안 왔고요.
1: 아, 근데 제가 하나 제보를 하자면
2: 네.
1: 황치열 형님을 만났어요.
0: 아, 이거 저도 물어봤어요.
1: 네.
0: 5대 천왕을 인정하더라고.
1: 완전히 인정한대.
2: 진짜요?
1: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3대 천왕까지도 네가 넘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2: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황치열 선배랑 사실상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어요.
0: 진짜?
2: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터트쇼도 제가 뭐 게스트로 한 번씩 나왔지만은 오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 어디서?
2: 이 녹화 끝나고 팟캐스트랑 같이 찍기로
0: 했어요. 와~
2: 그래서 오늘 이제 누가 구미의
1: 구미 왕인가?
2: 왕인가?
0: 1, 2, 3, 4, 5까지 있는데 누가 그 순위에 누가 이게 들어가는지
1: 일단은
2: 것인가? 지금 뭐
1: 그거는 팟캐스트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그래 거기서 얘기.
2: 아, 그때 얘기
1: 드릴게요.
0: 저희 안에서 는 얘기할
2: 필요가. 알겠습니다. 예.
0: 지금 이제
1: 바로 소개가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0: 아직 안 됐어요.
2: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1: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2: 아, 또 해주세요.
0: 예예. 예, 예. 뭐 우리 소개할 것이 좀 한번 해주시죠.
1: 일단은 저기 선민이 얘기를 해봐야죠.
0: 아, 이름이 나오면 어떡해요. 유연하지가 못해.
1: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0: 선민의식을
1: 우리 연예인들이 예, 예, 예.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를 소개하기 전에 파묘가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과거 영상들이
0: 과거 영상들이 파묘가 되죠.
1: 야, 근데 그 윤영빈 선배가 이제 주먹을 좀 쓰는 선배죠.
0: 실제로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1: 야, 근데 우아래 없이 선배를 막 패는 영상이 돌아다니더라고요.
2: 그거는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그걸 보고 되게 진짜 상황인가라고 의심하시면서 연락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네네.
2: 변기수 선배도 연락 와서 야, 너 진짜냐?
1: 선배를 그렇게 때리면 어떡하냐?
2: 근데 잘
1: 우아래가
2: 잘 안 보셨겠지만 제가 맞았습니다.
1: 예.
2: 제가 좀 밀렸죠.
1: 예. 그 영상만 돌아다니길래
2: 네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자고쳤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1: 네네네.
0: 아니 그 섀도우 복싱만 하지 대전은 직접 안 하잖아요. 원래 섀도우만 그렇죠. 하잖아요.
2: 제가 복싱 경력 1년이고 섀도우 복싱 19년 차입니다.
1: 와. 그림자랑 싸우고 있는 거네요.
2: 그림자가 영원히 안 잡히더라고요.
1: 나루토 같은 거죠.
2: 네,
1: 그러니까 나루토
2: 혼자서만의 일기. 예.
0: 이선미 씨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세 개그맨 이선민입니다.
1: 예. 요즘 뭐
0: 대세 중에 대세죠.
1: 대세.

0: 중에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1: 아닙니다.
2: 왜냐면 그 지난 2주 동안의 녹음에 예. 제 아들이 보러 왔잖아요.
1: 예, 예.
2: 개터를 보러 온다는 건 당신을 보러 온 거잖아요.
1: 아, 저를 보러 왔다고요?
0: 세자 조화가 나타나서
1: 세자 조화께서 저를 네, 보러 오고
2: 그러니까 네. 당신만 보고 갔어요.
1: 아~
2: 생방을 보러 온 게 아니고
0: 다른 거예요.
2: 근데 이 아들이 방청을 온다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오거나
1: 네.
2: 요즘 대세인 사람이 나올 때 보는 거예요.
1: 아~ 정말 감기에 무례하게
2: 아빠 방송을 네. 방청하러 오지는 않아요.
0: 그렇죠.
1: 아, 진짜요?
0: 그렇죠.
1: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세자 조화. 아~
0: 왕명으로 온 게 아니라 세자가 아, 자기 발로 나타났다는 거 자체가 예, 예. 대세를 인증한 겁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또
2: 진짜.
0: 참, 저희 보러는 예전에 한번 왔었다가
2: 아, 뭐 그때 예. 그때 이제 초창기 쪽에
0: 초창기 어릴 때
2: 이창화하고 예. 이제 우리 두 분을 보러
0: 왔다가
2: 한번 보고 싶다고 왔었어요.
0: 예, 한번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예.
1: 혹시 저한테도 실망을 했는지
2: 아, 그건 모르겠어요. 예.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안 온 거 보면
1: 첫인상부터 실망을 드렸네요, 제가.
0: 어, 이게 촉이 있거든요.
1: 예.
0: 잘될 레이더를 그 감별한 촉이 있어가지고, 예. 이 그 세자가 딱 찝으면 올라가더라고요.
2: 아, 찝었어요. 아, 이선미 씨는 예. 어, 잘된, 예전부터 계속 봤대요.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이 있어서 제가.
0: 네네네. 예, 예. 벌써 예, 예. 수상소감 연습하는 건가요?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2: 와.
1: 주변에서 바람을 너무 넣어가지고.
0: M사, 요즘에. M사 신인상 보고 있습니다.
2: 어, 신인상?
0: 예.
2: 어, 연말 연예대상에.
0: 예, 연말에 오. M사 신인상 한번 제가 한번.
1: 본인이 어. 보고 있다고요?
0: 제가 그냥 그거는 그때 보려고요. 누가 봤나.
1: 아, 누가 봤는지.
2: 어, 요즘. 예. 그럼 약간 CF도 이제 찍었었잖아요. 그 K 그 은행 그쪽에.
1: 예, K은행에서도 찍었고 어. 이래저래 지금 조율 중인 것도 있고.
2: 어, 조율. 야, 조율은 대세만 예, 하는 건데요.
1: 예,
0: 왜 이렇게 조율.
1: 아, 검토 중에 있어서 제가.
0: 왜 이렇게 조율만 하시는 거예요?
1: 검토를 확실히 해야지 또.
0: 예.
1: 그리고 곽범 씨가 예전에 했던 브랜드에서도 저를 찍었어요.
0: 어떤
2: 와.
1: 컷.
0: 아, 맥.
1: 네.
0: 맥 컷. 저는 그 선민 씨가 했던 단백질 음료수를 제가 받아서 했어요.
1: 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2: 서로 주고받네.
0: 서로 저희끼리 돌리고
2: 어, 서로 주고받네요.
0: 네네.
1: 감사합니다.
2: 야, 여하튼 어머니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더라고요.
1: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2: 그 예능에 이제 집에 이제 촬영갔었던 그 프로그램.
1: 예, 예.
2: 거기서 어머니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더라고요.
1: 너무 맞아. 너무나 행복에 겨워하시고.
0: 맞아요.
2: 저 제 그 행사에 오셨을 때 그
0: 느낌이랑
2: 뒤 대기실로.
1: 무단집에
2: 난입하셨을 때
1: 네.
2: 이 표정과는 되게 좋아지셨더라고요.
1: 그때 조조하셨던 표정과 달리 네. 어느 정도 좀 행복이 좀 쌓여 네. 있습니다.
0: 미디어에 어, 노출된 뒤로 제가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찾아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예. 어머니께서 대구 백화점 1층을 자꾸 돌아다니시는 게 목격이 돼
1: 사인지를 가지고요?
0: 아니요 아니요 구매를 하시려고
1: 어떤 거를
0: 우리 아들이 이선민이야 나 좀 깎아줘를
1: 아, 연예인 어머니 DC로
0: 예, 예, 명품 매장에서 자꾸 큰 목소리로
1: 아, 그것은
0: 아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1: 잘못 들으신 거고요.
0: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2: 근데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 있잖아요.
1: 있대요.
0: 아, 있어 무조건 있지.
1: 요즘에 누나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알아보셔가지고.
2: 근데 누나들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0: 맞아.
2: 누나들 다 똑같이 생겼지.
1: 이선민으로 알고 계세요.
0: 셋째 누나는 지금 이발을 시도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1: 이, 완벽한 지역, 이선민으로 예,
0: 지역 코미디언으로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이발? 실제로 본 건데
1: 예.
0: 저희가 무슨 녹화를 같이 하고 걸어가면서 길에서 선민이가 자기 얼굴을 검토하고 있는 거 외모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왜 자기 셀카 모드로 놓고 자기 얼굴을 확인하나 해서 봤더니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셀카 모드인데 인사를 하래 봤더니 셋째 누나랑 영상 통화 중인데
2: 셋째 똑같이 생겼어.
0: 저는 셀카로 자기 얼굴을 아니,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2: 지금 셋째 누나일 수도 있어요.
0: 어?
1: 범아, 범아.
2: 와, 진짜 이렇게 해서 네. 둘이서 있으면 말하는 걸 가만히 있으면 와 헷갈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진짜로 닮았고 예전에 목소리까지 똑같아가지고 어. 착각을 많이 하셨어요.
0: 아. 네. 아. 그러면 선민 씨는 흡연을 하는데 누나분도 혹시 있고
1: 예전에.
0: 아, 목소리가 닮는다는 게 쉽지가
1: 비슷해요,
0: 않아요.
1: 비슷해요, 비슷해요.
2: 아, 그랬습니다.
0: 자, 아무튼 그 또 축하드릴 얘기가
2: 어, 축하드릴 얘기 뭐죠?
0: 주말에 이선민 씨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2: 야.
0: 이게 말이 안 돼요.
2: 아, 이게 방송놈이 너무 반가워서 그걸 지나가다가 캡처를 해 놨대요. 어, 진짜 1위네.
1: 근데 그 팬 모 팬분한테 이게 똑같이 캡처가 돼서 왔어요. 바로 들어가 봤거든요.
0: 네.
1: 없더라고요.
0: 아 이게 순간순간 봐야 돼.
2: 아,
0: 순간 검색량을 검색 보여.
2: 근데 이게 무슨 연예인 검색 순위가 아닌가 봐요.
0: 전체 대한민국 전체.
2: 전체. 와, 실시간.

0: 실시간 트렌드. 예. 실시간 트렌드네.
1: 제가 로또 당첨번호를 이겼나요?
2: 예. 이거는 아마 로또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 할게 없을 때쯤 선민 씨가 꿰찬 걸로.
0: 아니 그 진짜 화제가 된 게 이제 신진서라고 AI 카타고를 그 이겼잖아요. 바둑
1: 맞아요.
0: 이긴 거잖아. 네. 그게 2위고 당신이 1위예요. 지금.
2: 대단한 거죠.
1: 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을까요?
2: 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1: 저도 모르겠습니다.
2: 선민 씨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 곽범 씨가 밀려오고 나서 잔 물결이죠, 저는.
2: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물결이고.
1: 아, 왜냐면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뭐 이런 뭐 기류에 대해서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이 곽범 씨의 기류는 지금 메타코미디라는 저희 회사에서 뭐, 1등
3: 계속 이렇게
1: 계속 예, 예. 1등에 머물러 있고 저는 그 미세 파동
2: 아니에요.
1: 정도.
2: 다릅니다. 저는 그냥 네, 저는 그냥
0: 괜히 곽범 씨 네. 위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2: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봐야죠.
1: 네. 아이고 맛있다.
2: 아이 파도 맛있다.
1: 아이고 맛있다.
2: 아이고 맛있다.
0: 잘 타고 가고 있어요.
1: 예. 와
0: 이선미 씨 앞으로 문자가 와 있는데 김유선 씨.
2: 네.
0: 친구들이 신흥 강자 정자왕 하면 이선미 씨가 떠오른대요.
1: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0: 이제 정력이 되게 강해 보여 진짜로.
2: 아.
1: 근데 뭐 력이라기보단 뭐 수죠 저는 양.
2: 수가
0: 아 수를 세 바퀴
2: 같이 갔는데
0: 예, 아 같이 그때 맞아 그때 정자수
2: 말도 안 되는 양이
0: 몇 억이죠 몇 억.
2: 지금 아랫배까지는 정자라고 봐야 되는
0: 아 이 하체가 다 정자예요 아랫배까지가
2: 허벅지 일부분까지는 정자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예.
0: 코에 정자가 가득하구나
1: 가득하면서 막 지금 막 태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계속
0: 예.
1: 태동하고 있고
2: 근데 아, 라디오 라디오에서
0: 아랫입술이 아랫입술에 좀 하얀 게 있는데 그거 정자예요?
2: 아니 뭐 약을 바른 건지
1: 아 이거는 이제 예. 약 연고
0: 아 연고 아 연고를 바르고
1: 불 썼을 때 바르는
2: 예. 피부 수포 피부 2형이죠 아, 아, 예. 2형
1: 2까지 올라왔나요?
2: 2형
1: 1형이죠 1형 아.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2: 네네네
1: 1형입니다
2: 네네
0: 예. 아 대세 중에 대 아 그 느낌이 약간의 진짜 약간 정력이 넘쳐 보이고
1: 예. 예.
0: 힘이 막 세 보이고
1: 뭐 아예
0: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아예 막 틀만
2: 이게 그때 선민이랑 친해지기 조금 전에 뭘 찍느라고 선민이가 위통을 벗었는데
1: 네.
2: 가슴 근육이 너무 큰 거예요. 너는 그럼 헬스를 몇 년 했냐 물어봤더니 그때가 아예 쇠질을 안 할 때 이미 대웅군 자체가 집이 장사집안이
0: 타고났구나. 타고났어. 네.
2: 집이 장사집안이라
1: 어릴 때부터 좀 단단하게 태어났어요.
2: 아니, 아니, 너무 근육량이 너무 많아. 너 한 40kg대 넘지.
1: 40kg 나온 것 같아요.
2: 40한 4kg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자, 안 아프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1: 뭐 아픈 그게 다친 적도 없고 그냥 뭐
0: 태어나면서 이렇게 쭉쭉 네. 살아오면서 병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1: 네.
0: 약간 이청호 같은 스타일이
2: 맞아. 아. 엄청 아프잖아.
1: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밤샘 작업을 했을 때는 바로 입술에 올라오는
0: 뭐가 그런... 정자가요?
1: 입술 포진이
2: 네, 포진이 올라오는 수포성 피부염이 네,
1: 수포성 피부염
0: 네. 아, 그 정도나
1: 네, 그 정도 예. 네. 건강합니다 워낙
0: 아니 이게 왜냐면 그 객지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1: 네.
0: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살았고 막 반지하도 살고
1: 네.
0: 옥탑도 아유, 살고,
1: 살고 예.
0: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저 지금은 이제 어디 사세요? 양천구 거기 목 이동에 어디
1: 목 이동에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산 있잖아요 거기 바로 밑에 삽니다 그래서 거기 둘레길 가면은 저 방송국이 보여요 항상 지나가면서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자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2: 보기 쉬운 곳은 아니죠.
1: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0: 가깝지만.
1: 네.
0: 와.
1: 그렇게 뭐 늘 감개 모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2: 하루하루 감사한 하루예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맨날 그렇게 차 타고 욕하면 안 되고.
1: 당신 욕하는 거예요, 그거.
0: 아 너무나 반가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네. 개그맨 후배들이 한 번이라도 더 잘 나가고
2: 맞아요.
0: 아유, 정말 그러기가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1: 정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0: 아유 아닙니다. 네. 제 덕분 아니에요. 네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1: 아유
0: 네가 제일 잘 나가요 지금. 2부로 이어갈게요.
4: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스파
5: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6: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5: 디자인도 예쁜데?
6: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6: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가수 백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곤 하는데요, 깨끗해질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일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코요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여름 바다에 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자, 대세 중에 대세 이선미 씨 그리고 곽범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2: 예. 예.
3: 야, 제 앞으로도 문자가 왔습니다.
1: 왔어요.
3: 네, 네. 이 은주 씨가 곽범 씨가 제가 좋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데 서바리벌 어땠나요?
4: 서바리벌.
3: 결과는 스포하실 수 없겠지만 참여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녹화는 예전에 다 해 놨고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서
4: 네.
3: 저는 보질 않아요.
4: 왜요?
3: 안 보고 있는데 나중에 몰아보려고. 한 30시간 돼요. 프로그램 길이가 편당 4시간, 3시간씩 이래가지고 그냥 두고 있는데 슬쩍슬쩍 뜨는 걸 봤더니 야, 나는 그냥 다들 게임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4: 네.
3: 뒤에서 수작질들을 그렇게
4: 아, 그래요?
3: 나만 순수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뒤에 무슨 뭐 나올 게 왜 3시간, 4시간이나 되나. 게임만 했는데 우리 안에 비화가
1: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 그래서
1: 서로 배신 배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3: 초반엔 제가 흐름을 못 타요.
4: 네. 네.
3: 어,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 나간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1: 해본 사람,
3: 어떤
1: 경력자들,
3: N회차 경력자들이다 보니까 적응을 좀 뒤에 가면서 하다 보니 저의 활약은
1: 뒤에 가서
3: 아마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1: 이제부터
3: 너는 다 떨어질 거야.
4: 그러면 40시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0시간 정도? 네. 몇 시간 정도까지 곽범 씨를 볼 수 있나요?
3: 저는 뭐 거진
1: 계속 나오긴 한다.
3: 네.
1: 계속 나오는데 활약상을 이제 물은 거지.
3: 활약은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 이제부터 곽범이 활약할 거야.
3: 아니, 뭐 댓글을 봤는데
4: 네.
3: 아, 조금 너무 슬픈 게
1: 방송은 안 보고 댓글은 봐요.
3: 아니, 쇼츠가 뜨니까 뭐야 이거 눌러봤더니 제가 생각보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1: 이기적이다.
3: 아니,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게 저는

0: 그렇게 이렇게 플레이를 했음에도 야 이래서 방송국 놈들 방송국 놈들 그런 말이 그럼. 야 평생 따라다니는 거구나. 아,
1: 편집이 에이.
0: 편집이 어쩜 그렇게 야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 나는 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1: 아. 아마 이기적이셨을 거예요. 제가
2: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쳐지지.
0: 저번 주에 제가 뭐 갖다 드렸죠?
1: 이거 왜기를 아 선글라스랑 러닝 바지를 선물 받았는데 그 우리 그 태준 네. 선배가 메고 있는 저 그 브랜드
2: 아 네. 이거
0: 아니야
1: 아니에요
2: 그건지 알고 있었는데
1: 아 비슷한 거 그 스톤
0: 예
1: 아 스톤
0: 예
1: 섬
0: 살쪘을 때 입던 거를 이제 다 줘요. 선민이한테 왜냐면 그때 뭐 몇 번 안 입었던 거니까
2: 아, 돌섬 돌섬
0: 네 돌섬
1: 돌섬 브랜드를 두 장을 줬는데 제가 그걸 입고 잤어요.
0: 사이즈 맞죠?
1: 아 맞아 넉넉해요. 입고 잤는데 제가 그 여기저기서 제가 검소하게 살고 있다 나는 명품 뭐 이런 거 사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제가 급습을 한번 당했습니다.
2: 또 당했어. 또 당했어.
1: 입고 있는데 급습을 당해서 야 이거 저거 반바지 뭐야?
2: 야 저거를 입고 잔다고?
1: 입고 자.
2: 야 네. 돌섬을 입고 자?
1: 돌섬을 입고 자. 제가 그 브랜드가 뭐 얼마고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진짜 급습을 당했어요.
0: 그래도 나 덕분에 뭐 또 하나 나왔네.
1: 뭐 하나 나왔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그거 입고 자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2: 아 돌섬을 누가 입고 자요?
0: 아니 그 외출복을 입는 거예요. 여름에
1: 난 또 나 집에서 그냥 입는 줄 알았지.
0: 왜 두 장 드렸으니까
1: 두 장 줬으니까
2: 와, 선배의 사랑을 이제 입고 자고 싶었구나.
1: 에이. 이 기운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2: 자 2915님 썸 탈 때 애교 부린다고 존댓말을 사용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중에서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안녕히 가십세요 이라고 해서 서로 흠칫했어요.
0: 야 이거 귀엽다. 근데
1: 안녕히 가십사요. 가십사요.
0: 야 근데 이선민 씨가 요즘 예. 뭐 이런 그 뭐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꽤 많아요. 예.
1: 아,
0: 뭐 결혼하고 약간, 싶은
1: 예.
2: 와 그래? 예. 결혼하고 싶은 결혼하고 남자 상 싶은
0: 남자 연예인 순위에 1092위인가 그래요 지금.
1: 상위권이에요 그 정도면.
2: 와, 네. 대단하네요.
0: 조사한 사람이 1200명 중에 1092위니까 상당히 높은 순위죠.
1: 하위 0.1%군요.
2: 네. 1093위가 곽범 씨입니다.
1: 제가 이겼습니다.
0: 그래서 뭐 네. 어떻게 뭐 플러팅 기술 같은 거 있으면 전달해 주시죠.
1: 플러팅 기술은 제가 어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그래도 수익이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으니까 그 직접적으로 제가 뭐 얼마 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 건보료 200 나갔네. 건보료 플러팅.
2: 예.
0: 건보료 200이면
1: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죠.
0: 금액이
2: 그 정도면은 와 꽤보네.
1: 그래서 아니요, 예를 들어서고 그 방송에서 제가 재밌으려고 200 얘기했다가 이선민 수익이 역추적이 들어가가지고
0: 5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
1: 그럼 형은 건보료 700 내는 거예요?
0: 건보료는 상한가가 있어요. 그렇죠?
2: 예, 있어요.
0: 예.
1: 저는 상한가를 찍은 사람 봤습니다. 그 저는 그냥 뭐.
0: 건보료는 끝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나라에서도 못 내게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2: 예, 아니 너무 많이 내죠 사실은.
0: 너무 많이 내죠.
1: 너무 많이 내죠.
0: 네. 네.
1: 저는 너무 많이
2: 200이 넘어
1: 아니 200은 예를 들었던 거고요.
0: 200이 넘었다라는 거는
1: 아, 예를 들었다
0: 무섭네요.
1: 200을 내고 싶네요 언젠가는.
0: 내세요 전화해서
1: 기부 형식으로요?
0: 그러니까 내면 내라고
1: 해요. 텐데 왜 그러세요?
0: 내면 내라고 해요.
1: 그래요?
0: 네.
1: 미리?
0: 네. 내세요. 연금은 네. 얼마 정도 지금 내고 있나요?
1: 그 왜 어디서 뭐 조사 기관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재산 추적을 그렇게 하세요?
0: 아니, 연금을 또 보면 모르겠어요.
2: 이게 수익이 지금 막 이렇게 좀 이제 일이 많아지면서 지금 이제 건보료가 지금 나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0: 내년에
1: 맞아.
2: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그 수익 갖고 나오는
1: 거예요. 저는 내년에 진짜 좀 많이 낼 것 같아서 올해보다는
2: 그렇게
1: 걱정이 됩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0: 맞아요. 그게 맞아요.
1: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이 돈이 아니에요. 다 세금이에요.
1: 그 좋은 일이죠 뭐 세금인데
0: 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0: 저는 아직 다 못 냈습니다.
2: 우리 나눠내잖아요. 우리 나눠내죠.
0: 저도 못 냈습니다.
2: 저도 반 남았어요.
0: 저 반 남았습니다. 못 냈어요. 못 냈어요. 돈이 없어요.
1: 그만큼 흥청망청 썼다는 거죠.
0: 형청망청이요.
1: 흥청망청 썼다는 거죠.
2: 형이니까 형청망청.
1: 형청망청.
0: 아니 근데 또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너무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통 분할로 내는 게 맞아요. 나라에서도 그렇게
1: 분할로 낼 수가
0: 있구나.
2: 분할로 낼 수

0: 자,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면 분할로 이렇게 많이 번다는 얘기죠.
1: 그리고 5월이 아니라 6월에 신고를 합니다.
2: 아, 그 상위권 납세자 그런
1: 성실 신고자. 왜냐면 네. 완전 추적이 들어오게 이 정도 성실하게 저는 세금을 신고합니다를 해서 6월에
0: 그래, 성실하게
1: 6월에 신고할 중요하지.
2: 성실하게 하셔죠. 네. 네.
0: 자, 김신혜 씨, 못생긴 건 죄가 아니잖아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1: 근데 저희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닌데 왜 밑에 괄호 치고 선민 씨랑 곽범이가 눈이 예쁘잖아라고.
0: 이거는 그 네. 방송놈들의 의견이에요.
1: 네. 네.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눈 한번 보게.
2: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1: 누가 썼어요? 눈 한번 보게.
2: 네. 저쪽이네요.
1: 선민 씨가 눈 알이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말로 눈깔.
0: 아, 눈깔이 예뻐. 네,
1: 눈깔이.
2: 눈깔이가 제가 예, 예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1: 눈깔이가 약간. 네. 눈깔,
0: 소눈깔이잖아요. 약간 느낌이.
1: 바질 페스토 색깔.
2: 올리브.
0: 아, 완전 올리브. 완전 새까맣지는 않구나.
2: 저는 초록색이고 초록색이에요. 회색빛도 있고 어릴 때는 요 온에어 색깔 있잖아요. 네. 빨간색도 있었어요.
1: 눈에?
2: 주황색. 주황색
1: 왔다 갔다 했어요 눈색이. 아니 어떻게
2: 아니 왔다 갔다가 죄송한데
1: 힘 주면 막 뭐
2: 이렇게 색깔 변하는 게 아니에요.
1: 힘을 빼면 녹색이 됐다.
0: 아, 감정 따라 바뀌는 색깔이. 네.
2: 눈 색깔 보고 제 친구들이 그 자중할까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1: 예쁜 여자분들을 볼 때 한쪽이 이렇게 네. 빨갛게 된다 그래서
2: 빨개지죠. 네.
1: 친구들 몰래 오른쪽 눈으로 보다 오드아이가 된 적 있다고 하더라고.
2: 장눈이요.
0: 야, 근데 진짜 눈이 그러네 색깔이. 아,
1: 매력 있어.
2: 눈 색깔은 제가 어릴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뭐 이만한 제가 그게 없어요. 유니크함이 없어요. 오,
1: 맞아. 네. 근데 부모님 어머님과 아버지가 눈.
0: 아버님 색. 네.
2: 아버지 눈 색깔하고 거의 흡사하고 네. 저희 그 고모가 저희 집안에서 눈 색깔이 제일 특이해요. 고모가 젊었을 적에 금발을 또 하고 다녔거든요.
1: 외국인인 줄 알아.
2: 멀리서 보면 니콜 키드먼 같아요.
0: 그렇게 예쁘죠?
2: 그런 느낌이었다. 그죠? 마치 제가 200만 원 낸다고 비유한 것처럼. 네. 와.
1: 네. 어느 정도가 근사치니까 비교를 하는 거겠죠.
2: 아니요. 네.
1: 니콜 않... 키드먼 거의 닮았어요.
2: 거의 닮았었어요.
1: 건보료도 거의 맞을 겁니다.
0: 아, 자. 네. 아,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아, 구미의 5대 천왕 중에 한 분이 부른 노래. 어? 권정열 씨. 와.
1: 예. 이제는 좀 애매해졌죠. 권정열 씨가.
0: 권정열 씨가 이제 더 시즌주도 하고 이제 공연하면 다 잘 되고 하시니까.
1: 제가 봤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2: 아니요. 아. 제가 봤을 때 구미 5대 천왕 중에서 건보료 아마 가장 많이 내실 분입니다.
1: 아, 근데 이제 네. 지금 느낌은 아마 한 5대로 예? 빠졌고 선민 씨가 아마 3대 2대로 들어가는 상황.
2: 절대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0: 자, 일단 우리 권정열 10cm 노래 그라데이션 하나 듣겠습니다.

0: 자, 10cm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사연 가야 되거든요. 예, 우리 지난 2주 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선민 씨가 예. 아, 이제 일취월장. 예.
1: 입이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하고
0: 있는 금이환양 일취월장. 불필요 네. 폐장 지인이기 때문에
2: 예.
1: 금이환양.
0: 예. 금이환양.
2: 금이환양. 자, 참외 씨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1: 이 참외 씨.
2: 참외 씨. 예. 예, 이 보미 님의 사연이고요. 짧은 사연입니다. 거실에서 가족끼리 참외를 먹으며 일일 드라마를 시청 중이었습니다. 마침 드라마에서도 부잣집에서 참외를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씨를 다 바른 참외를 먹더라고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참외는 씨 부분이 제일 달고 맛있는데 왜 긁어내고 먹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빠에게 여쭤봤죠. 아빠, 부잣집은 실제로 씨를 긁어먹을까? 아니면 제일 달고 맛있는 부분 아닌가? 충청도 출신 우리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씨, 쟤네는 똥도 이쁘게 싸려나 보지. 충청도연의 재치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0: 충청도는 부자들은 똥도 이쁘게 싸려나 보지.
2: 이게 약간 뭐지? 이게 경상도랑 얼투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1: 아, 경상도면 어떻게?
2: 경상도는 아이 참 똥내기가 나오겠죠.
1: 네.
2: 똥내기 해도 되네.
1: 그럼요. 자기 본인이 지금 했잖아요.
2: 아. 또 왜 참외 씨 안 나올라 하라고 하지 뭐.
1: 어디 사투리라고요?
2: 순간적으로 저도 어딘지 몰랐습니다.
0: 참외 그거 긁어내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1: 전라도는 또 좀 다르죠.
2: 뭐 어떻게 합니까?
0: 전라도.
1: 와매 참외 씨 먹어 불문 똥구멍 찢어진 게 글지.
0: 굳이 안 해도 네, 되는데
2: 굳이
0: 왜
2: 안 해도 되는 거를
0: 전화기를 했어요.
1: 그러니까 지뢰를 그냥 밟아서 터뜨려 버리는 거죠.
2: 아예 터뜨려 버렸다. 네. 예. 근데 저는 씨를 긁어서 먹어봤는데 저는 덜 달렸네요.
1: 씨가 맛있어요?
2: 씨 쪽이 더 촉감도 괜찮고 그렇죠.
1: 씨가 맛있어.
2: 네.
1: 근데 요즘은 또 약간 걷어내고 먹는.
0: 추세야. 왜냐면 이게 걸려 씨가
1: 걸리고
0: 중간 중간에 좀 걸리기도 하고 이빨 사이에 끼기도 하고
1: 그게 그리고 설사를 유발하는 어떤 그 성분이 조금 있다.
0: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해서. 있고.
2: 네. 아, 그럼 그 수박 드실 때는 씨를 발라 먹고 드세요?
1: 예? 네?
0: 수박 씨 발라 먹어야죠.
2: 수박 씨. 저 수박은 그냥 먹습니다.
1: 나도 그냥 먹어. 삼켜.
0: 그래? 씨 씹어 먹어?
1: 네. 씹어서 먹진 않고 씹지 않고 삼켜요.
0: 그래?
2: 그 덩어리 안에 숨어 있게끔. 네. 대부분 하죠 입으로.
1: 나도 똑같아요.
0: 그래.
1: 오작오작해서 삼키는데 다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남은 것들만 호도도도.
0: 남은 건 어쩔 수 없고
1: 있는 건 삼키고.
2: 네. 저는 뭐 씹힌 대로 다 씹어 먹습니다 저는. 입에 걸려.
0: 상남자.
2: 네, 그럼요.
0: 상남자.
1: 호소인이에요. 호소인.
2: 네. 네.
0: 그러니까 호소인이라. 그렇게 씨를 다 먹으니까 그렇게 정자가 많구나.
2: 제가 씨 쪽으로는. 씨란 씨는 제가 다 모르는 그게 네,
1: 저도 네. 없다 보니까 삼키는 거예요.
0: 너는 절단돼 있는 거잖아요.
1: 네, 혹시나 해서
0: 예, 예.
1: 섭취를 해보는 거죠.
0: 자 사연은 하나 우리 박범 씨가
1: 이게 이제는 아예 두 장만 넣어놓는 사태가 벌어졌네요.
2: 아 원래 한 장도 많았습니까?
1: 한 장 원래 초반에는 겁나 거의 짧은 한 장 플레이였어요. 야 거의 한 장이네 이거는. 네. 블루베리. 야 오늘은 또 과일 특집으로 갑니다. 방진솔씨. 저는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년 전 친구랑 함께 나란히 골프에 입문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취미로 즐기는 수준이었지만

0: 골퍼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룰 같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애 첫 싱글을 기록한 날에는 함께 라운딩을 한 동반자들에게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던 친구는 그날 아주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파인다이닝이 꽤 대중화되었지만 10년 전
1: 파인다이닝은 안 가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0: 안 돼.
1: 파인다이닝?
0: 10년 전 저희가 서른 초반이었을 때만 해도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무척이나 생소하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굉장히 긴장한 채로 파인다이닝 식당의 입장에 자리에 앉았죠. 코스의 첫 시작으로 식전빵이랑 올리브 오일이 서빙됐어요. 그리고 점잖은 웨이터분께서 다가오시더니 아주 고급스러운 작은 티스푼으로 까맣고 동글동글한 블루베리 잼을 저희의 작은 접시에 한 명씩 정성스럽게 덜어주시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뭐야? 저 큰 빵에 듬뿍 발라 먹으려면 저걸로는 택떡겠는데? 그래서 저는 웨이터분에게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블루베리 잼 좀 더 주세요! 그리고는 옆에 앉은 친구를 툭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여기는 잼을 진짜 조금 준다해. 그러자 그날 싱글을 기록한 친구가 굉장히 쪽팔린 표정으로 나지막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캐비어야 닥쳐.
2: 아, 캐비어를 블루베리 잼으로
0: 크크크크크크크 캐리어.
3: 크크 캐리어.
2: 캐리어.
0: 아, 캐비어네.
2: 캐비어네요.
3: 캐비어도 안 먹어봤죠?
0: 예예. 예. 있으면 먹는 거죠.
2: 뭐 철갑상어 알이죠.
3: 캐비어는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습니다. 먹어본 적도.
2: 아, 진짜 봤을 텐데.
0: 있긴 있을 거예요.
3: 먹어본 적 있어요?
0: 싼 캐비어는 그래요. 뭐 여기저기 많이
2: 대중적으로도 좀 팔아요. 네. 팔기도 네. 팔고.
3: 근데 어떤 맛이에요? 저 궁금해요.
0: 짠 맛입니다.
2: 약간 그건 왜냐면 염장이 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알이니까 그래서 조금 살짝 그 좀 비린 맛도 좀 있고 아무래도 그 물고기 알이잖아요. 네.
3: 그것도 알이고 새끼잖아요, 그죠?
2: 어, 알이니까요.
3: 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씨 수지가로서 제가.
2: 네. 네. 씨 수지.
0: 저도 그래서 먹어봤나.
2: 씨부자. 네. 이런 씨부자.
0: 이게 비싼 캐비어를 먹으면 감칠맛이.
2: 있지.
0: 조미료에서 와야 되는 감칠맛이 캐비어에 있으니까.
2: 아, 약간 우리가 그 알밥 있잖아요, 알밥.
3: 네. 어?
2: 알밥을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그런 감칠맛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 예, 훨씬 고급스럽고 예, 그런 뭐 알이라고.
0: 아, 근데 이왕이면 물을 가지고 오는 김에 세 개 갖고 오는 것도 방법인데.
2: 예. 제 것만 물을 갖고 왔네요. 네네. 우리 방송 놈 가영이가.
0: 네네. 감사합니다. 한 명만 철갑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3: 예. 나머지는 뭐 넙치인가요?
2: 넙치. 야, 넙치 올린다. 자, 사연 이제 두 개 소개하고 광고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0: 예. 끝났어요?
2: 예, 광고. Here we go.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서머네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서머네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0: 자, 3주째 우리 대세 중에 대세 우리 이선미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다음 주도 제가 한 걸음에 달려올 예정입니다.
0: 괜찮으시겠어요?
1: 아, 저는 뭐 영광이고 너무 즐겁고 늘 배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네.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저 박수 한번 쳐주시는데.
0: 자, 우리 바쁘신 네. 곽범 씨도 감사드리고.
2: 아유, 아닙니다. 네. 전혀요. 선미 씨 뭐 네, 졸개로 활동 중입니다.
1: 네, 뭐냐.
0: 너 위에 타 있어요 요새. 자, 저희는 3, 4부로 넘어가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어제는 비가 오더니

0: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디지털 체크아웃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 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와,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꽃배달점으로 채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0: 아들을 털어라 이름하여 아털. 자, 갑자기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죠. 갑자기 1, 2부와 다른 날 녹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예 확 들리죠.
0: 오, 3, 4부.
1: 달라요. 예.
0: 또 제 옆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왔습니다. 바로 반 스페셜 DJ. 반스디,
1: 반스디,
0: 반스디, 문세유.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습하고 짜증이 밀려오고 이런 날씨는 제가 못 막아드리지만 웃음만은 확실히 책임져 보겠습니다. 문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자, 이 네. 코너는 21년을 향해 가는 컬투쇼의 방대한 양의 하드 속에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레전드 베스트 사연들을 엮어서 모아서 또 다시 여러분께 편집해서 들려드리는 곧단 코너. 그렇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재방송이에요.
1: 재방송입니다.
0: 자, 오늘 어떤 걸 털어볼까요?
1: 자, 이번 털어볼 사연 말이죠. 이진규 씨의 팬티의 여권 숨기는 것보다 더.
0: 어허, 박영신 씨, 내 앞니 어디에?
1: 익명으로 보내셨던 동정받기 싫어하셨던 할아버지
0: 최푸름 씨의 장금이 할머니.
1: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 중인 재미있는 사연이 많으니까요. 기분 상쾌하게 웃어볼까요? 허허, 털!
2: 이준규 씨의 사연입니다. 벤티의 여권 숨기는 것보다 더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그 아줌마들 사연이
3: 엄마가, 아니 오신 분이죠. 사연이 아니고.
2: 아, 엄마가
3: 네, 오신 분이. 네,
2: 엄마가 벤티의 여권을 가지고 여행 갈 때 여권을 팬티에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신다고.
3: 잊어버릴까 봐.
4: 여권을요?
2: 그런 분들 네. 꽤 있대요, 근데.
3: 근데 옆에 여기 몇몇 분이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심지어 팬티에 자크가 달려 있는 게 있대요.
4: 아, 지퍼가 있는 게 있어요.
3: 예, 예. 네,
2: 그런 게 있대요.
3: 이준 자국나기다. 여권 자국 딱.
2: 저는 제주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고모님께서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고모님과 고모님 친구분을 만나서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5: 야야, 여기 좋다 그래. 부산보다 더 좋은데 그래.
2: 평소 고모님은 화끈하시고 털털한 성격이십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가 4살 된 아들의 재롱을 보시더니 용돈을 줘야겠다면서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 고모 괜찮습니다 만류했지만 고모께서는
5: 아니다, 증손자 용돈 줘야지.
2: 심지어 바지를 벗으시는 거예요. 네? 고모, 아, 왜 바지는 왜 내리세요?
5: 아니다, 좀 가만 있어봐라 좀. 비밀 창고가 있다.
2: 고모는 팬티 앞쪽에 지퍼를 여시더니 10,000원짜리 두 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3: 와.
2: 어? 팬티에 어떻게 지퍼가 달렸어요? 했더니 고모 친구분께서
5: 이건 네 고모가 직접 달았다 이가.
2: 하시더군요. 그런데 고모는
5: 아니다 가이, 이거 자갈치 시장에서 9,000원에 판다 이거. 좋다. 놀러 왔어. 누가 훔쳐갈 걱정 안 해서 좋고. 어?
2: 하셨어요.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관광을 오셨는데 가이드가 10,000원씩 더 내야 된다고 하니까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일제히 바지끈을 부시고 팬티 앞에 달려있는 지퍼를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우리나라 요리 산업의 발달을 실감하고
3: 아, 진짜 이런 팬티가 있구나.
2: 아이디어에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소매치기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4: 어쩔 수 없죠. 박영신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 김포에 사는 36살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는 앞니를 다치셔서 앞니 두 개를 전부 임플란트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임플란트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안은 임시 치아를 끼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엄마도 그랬죠. 근데 하루는 엄마한테 문자가 온 겁니다. 충격적이면서도 웃긴 사진 한 장이 전송됐는데 엄마가 앞니가 빠진 채로 영구처럼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임시치아 어떻게 했어? 아니 글쎄, 내가 콩이한테 찐고구마를 한 입 베어서 줬는데 고구마를 다 주고 나니까 아니 뭔가 허전한 거야.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이빨이 없어.
2: 아하.

0: 어머니가 삼켰나 봐.
1: 아이고.
0: 어떻게? 아이고 못 살아 정말. 엄마가 반려견 콩이한테 고구마를 주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엄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딸, 대박이야. 이게 뭐니? 내가 콩이 똥 싸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똥을 다 뒤져서 이빨을 찾았지 뭐야.
1: 진짜 삭혔구나.
2: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0: 그래서 다 시켰어.
1: 나이스.
0: 전 너무 뒤럽기도 하고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는 소독을 깨끗이 다 하고 다 시켰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도 충격입니다.
2: 아하. 와. 아, 충분히 있구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긴 합니다.
1: 와. 다시 끼셨다니까. 이거 아깝잖아. 이거.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목이 동정받기 싫어하셨던 할아버지. 자존심이 센 할아버지인가 보네요. 저녁 때 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뒷좌석에 앉을까 하다가 귀찮아서 앞쪽에 앉아 상모 돌리기 하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뭔가 크고 동그란 게 저를 미는 게 느껴져서 잠을 깼는데요.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머리로 저를 들이밀고 계신 거예요. 머리 줄게. 야! 나이 노리다며! 노인네가 앉아있을 자리를 빼앗아 앉아 임마! 아니 사방이 텅텅 돼 있는데
2: 정로석이
1: 텅텅 돼 있는데 더 큰 소리가 날까 싶어서 할아버지 타시는 건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일어나려는데 할아버지가 버스 떠나가게
3: 동정하지마! 동정하지마! 절대 일어나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동정하지마!
1: 놀라서 다시 풀썩 주저앉는데 잠시 후 할아버지는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한번 푸드득 터시고는
3: 어라! 넌 누구야? 나이 들은 게 어른들을 보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지.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어?
1: 이건 일어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또 슬쩍 일어났는데
3: 동정하지마! 안 돼 안 줘 동정하지마!
1: 뭐야?
3: 절대 일어나지 마라! 동정하지마!
1: 그렇게 넌 누구냐? 동정하지 마를 여섯 번 정도 반복하셨다.
3: 동정하지 마. 야, 너 어린 놈이. 동정하지 마.
1: 이걸 여섯 번을요. 텅텅 빈 버스에서. 그러다 지치셨는지 할아버지는 제 바로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씩씩거렸어요. 한참을 할아버지 콧김에 떨며 가는데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의자 옆에 배를 누르려고 일어나자 할아버지가
3: 동정하지 마. 앉아. 앉아 있어도 동정하지 마.
1: 할아버지 저 집이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더니 그 말에 할아버지는 뭔가 생각하더니
3: 그럼 나도 내려야지.
1: 네? 라며 뒷문을 지나쳐 맨 뒤에 다섯 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벌러덕 누워 코를 고고 주무시더군요. 그 틈을 타서 저는 무사히 버스에 내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주를 약간 한잔하셨나 보대요.
2: 그러네.
3: 통정하지마.
2: 그 버스 탄식이 전에 누가 되게 동정을 했나 봐요. 본인한테.
4: 송은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부끄러운 나의 친구라는 사연이네요. 2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가끔씩 회자되는 웃긴 일이라 용기내어 사연을 올려봅니다. 20년 동안 회자받은 이야기예요.
2: 와, 기본적으로 어떤 보장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미가.
4: 제 친구가 처음으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곳은 저희 친오빠가 알바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잘 부탁한다고 했고 오빠도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빠가 갑자기
5: 야, 네 친구 잘 들어갔대? 근데 걔 저 왜 그런대냐?
4: 이러는 겁니다. 뭐지? 내 친구 조용하고 수줍은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다닐 애가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친구가 오빠한테 조심스럽게 술 한잔 하자고 했대요. 그렇게 둘이 술을 마시다가 또 갑자기 친구가 오빠! 저 오빠 좋아해요! 오빠의 친구지만 친구의 오빠지만 친구의 오빠지만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저랑 사귈래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의 성격에 세상에

0: 살짝 당황한 오빠는
1: 그래 근데 어쩌지? 나 여자친구가 있어
0: 이렇게 얘기했고 친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더니 펄떡 일어서서는 앉아있던 의자를 들쳐매고 가버린 겁니다.
2: 예? 뭐야? 그건 뭐지?
3: 뭐죠?
1: 야, 너 뭐 하는 거야? 의자 놓고 가! 그거 왜 갖고 가?
0: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친구. 이 와중에 술집 사장님은 지금 장난하냐 의자 찾아와라 하도 이래서
4: 의자를 왜 들고
0: 층마다 다 찾아봤지만 의자는 없었고 친구는 연락도 안 받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의자도 궁금하고 친구도 궁금해서 저한테 물었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친구 집으로 찾아갔죠. 친구는 많이 울었는지 얼굴이 팅팅 부어있더군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의자를 왜 메고 나가? 아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친구는 빨간색 가방을 들고 나갔고 그걸 의자 등받이에 걸어놨었대요. 그리고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오빠가 거절을 해서 부끄러운 마음에 빨리 가방을 메고 나간다는 게 그만 의자도 같이 메버렸고 본인도 드는 순간 의자인지 알았지만 너무 창피해서 들쳐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4: 야 힘이 좋네.
0: 그래서 의자는 어디다 뒀어? 1층 여자 화장실에. 술집은 4층이었는데요. 그 일이 있는 후 친구는 도저히 저희 오빠를 못 보겠다고 일을 그만뒀고 10년이 흐른 뒤 제 결혼식장에서 오빠와 처음 마주치고는 결혼식 내내 오빠를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10년이 흐른 지금은 다 같이 웃고 마는 에피소드가 되었네요. 이야.
4: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네. 의자를 들쳐매고 나간 사건.
0: 저도 읽으면서 왜 나갔지 들쳐매고? 중간에 다리에 힘이 풀릴까봐.
3: 아니 근데 그게 4층인데 1층까지 그걸 야.
2: 20년 전이면 지금처럼 이게 경량의 의자가 없을 텐데요.
4: 그렇죠. 그게 무게가 나. 장금이 할머니. 할머니가 좀 음식을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최푸름 씨께서 보내셨습니다.
5: 저희 할아버지는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데요. 이상하게 외국인이랑 대화를 잘하세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외국인과 대화를 잘하세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바디랑 바리 때문인데요. 첫 번째 바디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바리는 끝에 발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4: 어? 우리가 오케바리 바리 하는 것처럼 바리바리 바리를 계속
2: 바리바리
5: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밥은 먹었냐고 물어볼 때는
6: 밥 오케이 바리
2: 아 그렇게
6: 아 안 먹었다고 바리 그래 오케이 바리 야 밥 먹자 바리 그렇게 바리를 붙이는
5: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외국 분들이 다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기분이 업돼갖고
6: 오 땡큐 바리 오 땡큐 바리 좋아 예.
5: 그런데 문제는 모든 걸 스폰지처럼 습득하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설 명절에 한상 가득 채려 놓으시고는 할아버지를 따라하시는 겁니다. 이건 떡국발이? 그리고 이것은 갈비바리.
2: 갈비바리.
5: 또 이것은 잡채바리. 아따 저것은 전바리. 듣는 내내 우리는 웃음을 참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는 할머니께서는 맛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것은 조금 매울 거요. 맵다바리. 이건 좀 짤 거요. 짜다바리. 그리고 저건 달달할 거요. 달다바리. 그렇게 음식에 대해 설명이 끝나가던 그때 할머니께서는 마지막 음식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죠. 요것은 말이요. 좀 쉴 거예요. 시다바리. 시다바리 알겠지? 시다바리. 그날 알았습니다. 시다바리가 신 음식을 말하는 단어였다는 것을요.
7: 고로주행 때 생긴 일이라는 정혜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4: 고로주행 사건이

0: 재밌는 사건들이 많죠.
1: 도로주행 재밌어요.
0: 재밌어요.
1: 도로주행 두 번째 시험에서 생긴 일이에요. 첫 번째 시험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출발해서 시험비 5만 원을 날린 터라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는 결연한 마음을 갖고
0: 제일 기본인 안전벨트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1: 시험용 차에 탔어요. 옆에는 감독관님, 뒤에는 다음 시험을 치를 동승자분이 탑승하고 계셨죠. 첫 시험과 달리 수월한 코스였는데도 덜덜 떨면서 주행하다가 어느덧 남은 건 마지막 유턴 구간이었어요. 유턴 구간을 돌자마자 제 눈에 보이는 건 저 멀리 차도 한가운데 서 있는 비둘기.
0: 난관을 만난
1: 차도 한가운데 이렇게
0: 비둘기가
1: 딱 서 있는, 지키고 있는 거죠.
0: 그러면서 저는
1: 차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깡 좋은 비둘기는 미동도 없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등 뒤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고 머릿속이 새하얘진 저는 저도 모르게 감독관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칠까요?
2: 아 진짜 와 야 그 상황에서는
3: 그 칠 수 있으면 능력자예요.
2: 근데 자네는 이게 시험 중에도 이게 비둘기를 저기에 있는 게 시험에 있는 건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
1: 시간이 가니까
2: 시간이 가니까
1: 나는 감점당하기 싫고 가긴 가야
2: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1: 칠까요? 그러자 감독관님은 한심하단 표정으로 저를 쓱 쳐다보시고 말없이 경적을 꾹 눌러주었습니다. 비둘기는 잘 날아가더군요. 그렇게 시험 잘 보고 운전면허 잘 땄습니다. 야, 재밌는데. 이거 간만에.
3: 자, 김경필 씨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제목 낯선 여자.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리조트 숙박권을 선물로 받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여자들만의 여행 뭐가 그리도 좋은지 도착하기 전부터 목소리는 맛이 갈 정도로 수다를 엄청 떨었죠. 드디어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에 도착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4: 강원도 이제 리조트요. 예약자가 어떻게 되시죠?
5: 사투리래요. 강원도 말이래요. 강원도.
2: 야 지금 바로 강원도에 온 것 같아요.
6: 강원도보다 더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2: 여기 강원도예요.
6: 강원도 맞죠?
5: 강원도 맞잖아요.
2: 강원도래.
4: 아니에요?
2: 강원도요.
6: 강원도 올라오라.
3: 전 남편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럼 이 형제는 누구예요? 순간 전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 뭐지? 내 이름은 김경필인데
4: 여자분인데 또 김경필이네요.
3: 김경필인데 이 형자? 아니 개그우먼 이영자도 아니고 혹시 인가 나 여행 보내고 딴 여자랑 여행을 간 건가? 내 이름을 딴 여자 이름으로 착각한 건가? 별별 의심스러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고 친구들은 날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눈빛이고 전 민망하게 장난스러운 어투로 글쎄요 이영자가 누굴까요?
2: 아, 지금 직원한테? 아, 저, 리조트 직원한테?
5: 직원한테.
3: 직원한테.
1: 직원분은
3: 친구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장난하지 말라는 아주 단호한 어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4: 이 형자가 누구냐고요?
3: 전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형자 그 여자 누군지 궁금하네요. 아 왜 내 남편이 이영자라는 여자 이름을 예약을 했을까요? 응? 직원분께서
4: 아니 여기 이영아 씨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이영자가 누구냐고요.
3: 제가
2: 쇼를 했네 쇼를.
3: 제가 의심이 많은 게 아닌 거죠. 직원분 강원도 사투리 때문인 거죠. 맞죠?
2: 야, 이거 진짜 당황했겠다.
5: 아, 그럼 이용자.
2: 아, 이용하실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누구죠?
7: 이용자가 누굴까요?

아, 미쳤나 봐, 진짜. 아, 너무 웃겨, 진짜. 아, 이게 또 들어도 웃겨, 또 들어도. 몇 번씩 들어야 돼.

0: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했던 것들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1: 아유 배야.
2: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퓨처 하드를 잘 뒤적뒤적 해갖고 재밌는 걸 뽑아서 편집해갖고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듣긴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2: 자,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넘어가는데 고막을 털어라. 오늘은 누가 나오나요?
3: 자, 오늘 고털은요 13년 만에 정규 앨범입니다.
2: 13년 만에
3: 정규 앨범을 발매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가진 아티스트죠 림킴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 노래 하나 듣고 림킴을 만납니다.
3: 네, 기니까 형이 좀 해주세요.
2: Portable Guru 9의 노래 아멜리에.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하와이에 가면 많은 관광객이 형형색색의 꽃목걸이 레이를 목에 걸고 있죠. 환대와 사랑을 뜻하는 이 꽃목걸이에는 낭만적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걸고 있던 레이를 바다에 던지는 건데요. 바다로 흘러간 꽃목걸이가 파도를 타고 다시 해변으로 떠밀려오면 머지않은 미래의 하와이를 꼭 다시 찾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죠. 레이는 목에 거는 순간 그 사람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나의 일부를 하와이에 두고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한 번이라도 착용했던 레이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벗어주지 않는 것이 전통이니까요. 아름다운 꽃목걸이는 하와이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5: DJ. Into the disco scene.
6: 고방을 털어라. 이름하여 Let's go toy. 자, 말 그대로 쏟아나 오늘의 고막을 탈탈 털어드립니다. 오늘은 이분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알차게 털어드리도록 하죠. 잘 듣기나 하실게요.
7: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 말이죠. 2011년 슈퍼스타 K3에서 2개월의 김예림으로 대중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고 이제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아티스트죠. 림킴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8: 반갑습니다. 림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6: 2년 만에 이제 컬투쇼에 찾아주셨습니다.
7: 2년 전에.
6: 어떻게 지내셨어요?
8: 그동안 계속 이제 앨범 작업하고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네.
6: 네. 조금 놀았어요? 많이 놀았어요?
8: 조금 많이 놀아요.
7: 놀아야 돼. 놀아야 돼.
6: 놀아야 충전을 해야 돼. 네,
7: 많이 놀아야 돼.
6: 충전을 해줘야 돼.
7: 2년 만에. 그때 설 연휴에 놀러 오셨더라고요.
6: 우리 설 연휴 왔었구나.
7: 연휴에 놀러 오셨고. 네. 아니 그 지난주 방송에서 좀 신기합니다. 마치 그 굉장히 연예인 보는 듯한 느낌으로. 저 13년 만에 그 2개월의 멤버 도대현 씨랑 예능에 출연한 걸 제가.
6: 진짜?
8: 진짜요?
7: 너튜브도 많이 떠있고 이게 짤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둘이 같이 노래 불렀구나 해서 노래 오랜만에 들었는데 말이죠.
6: 오랜만에 만나신 건가요?
7: 오랜만에 만나시죠 진짜.
8: 네. 예. 13년 만에 사실 방송은 처음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 사이 종종 보긴 했었는데. 네네. 저희도 한 2년 정도 만에 보았던 것 같아요.
7: 2개월로 그때 오디션에 나왔는데
6: 탑 3까지 올라왔어요.
7: 네, 이유가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지 두 달 만에 참가하게 돼가지고 2개월 그룹 이름이 그때 팀 이름이 2개월이 됐죠.
8: 맞아요.
7: 탑 네, 3까지
6: 그런 인연이 참 쉽지 않은데.
7: 네네.
8: 그쵸. 저도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긴 한데 그때는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좀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6: 그때 이제 뭐 무대에서 하셨던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이승철 우리 형한테 네. 김예림 씨 목소리에다가 인어에게 홀린 듯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했을 때요. 독설을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하던 형이었거든요.
7: 독설 캐릭터인데요.
8: 얼마 전에 또 나오셨죠.
6: 네.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7: 네.
6: 그때 뭐 불렀던 노래 중에 제가 인상 깊은 노래가 이제 여우야였어요.
7: 여우야죠. 여우야.
6: 클래식에.
7: 네.
6: 네. 여우야를 부르셨는데.
8: 네.
6: 저도 좀 아까 뭐라 그럴까 신선했어요. 원래 원곡을 되게 좋아했어갖고.
8: 네네네.
6: 근데 이제 예림 씨 목소리 이제 딱 들으니까
7: 네. 되게 너무 좋잖아요.
6: 너무 좋으니까.
7: 예.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네. 네. 조금만 좀 들어보고 네. 오랜만에 좀 들어보고 싶다.
8: 네.
6: 좀 해줘.
7: 조금만. 아우 야할 정도로 조금만. 예예.
8: 네.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7: 고맙습니다.

0: 네.
1: 아, 야, 진짜
2: 야, 음색이 독특해.
1: 어, 독특해요. 그러니까 홀린 듯한 목소리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길게 들으면 계속 이렇게 막 빠져들어가는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2: 자, 이제부터는 솔로 아티스트 림킴에 집중해서 고막을 네. 털어 제대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씨가 7월 22일에 정규 2집 Exit to Now Here라고 컴백했습니다. 예.
1: 야. 어,
3: no,
1: 대단합니다.
3: Nowhere.
1: Nowhere.
2: 아, nowhere. Nowhere. Nowhere. Nowhere.
3: 네네네. 둘다 뭐 괜찮습니다.
2: Yeah. Nowhere.
3: 네. 네.
2: 네. 자, 어, 그러면 2013년에 발매한 정규 1집 Goodbye 20, 20 이후로 13년 만에 발매한 정규 앨범인데
1: 네.
2: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3: 어, 사실은 요즘에 이제 싱글로 많이 가수분들 그렇죠. 하시고
2: 미니 저도 앨범
3: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앨범은 좀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아,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때부터 네.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어, 13년 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이제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메시지를 담은 앨범인지 앨범 소개를 좀 부탁.
2: 정규 앨범이니까 얼마나 소중해.
1: 네, 예.
3: 제가 이제 사실 딱 20살이 됐을 때부터 무슈스케 이제 어, 그 3위를 하고 앨범을 바로 데뷔를 하고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카페에서 그 컴퓨터를 하다가 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10년 동안 일을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근데 너무 그 뭐라 해야지 글을 다 쓰고 나니까 후련한 거예요.
2: 어, 원래 글 쓰고 나면 이렇게 후련하다.
3: 네, 그래서
2: 그런 게 있어요.
3: 뭔가 이렇게 속에 있던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2: 맞아, 맞아.
3: 그래서 아, 이 얘기를 앨범으로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제 이야기를 담은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야기를 담은 다 메모,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곡마다 어. 메모해둔 내용들이 총 7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3: 네.
1: 예, 자 이게 쉽게 말해 림킴의 일기장 같은 앨범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2: 그럴 수
3: 어,
2: 있겠네요.
3: 그런 거죠. 어. 네네네.
1: 이 앨범을 하나씩 한번 제목부터 한번 네. 쭉쭉 7곡입니다. 아, 엑시트 첫 번째. 또 인사하세요. 어, 이거 피처링이 좀 들어왔네요. 엄청 있고 그다음에 Never Gonna Be Alone.
3: 네.
1: 그리고 이거는 21이라고 읽어야 돼요. 21 뭐 어떻게 21?
3: 어, 둘 다 좋습니다.
1: 아, 둘 다 좋고 네. 그 다섯 번째 트랙이 Rainbow.
3: 네.
1: 여섯 번째가 Now Here. 네. 일곱 번째가 Through the Glow. 윤상 씨가 피처링 또
3: 네.
1: 대단합니다. 어, 이거 앨범 얘기를 좀 해주시죠.
3: 네.
1: 곡 소개를 좀.
3: 어, Never Gonna 네. Be Alone은 이제 들으시면 되게 좀 따뜻한 올드팝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좀 외로운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곡이어서 뭔가 그 대비감을 좀 자세히 들으시면 또 색다른 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 요 곡이 좀 타이틀곡이죠.
3: 타이틀곡입니다. 어,
1: 이 수많은 7곡 중에 요 곡을 굳이 타이틀로 고른 이유가
2: 있을 거예요.
1: 예, 이유가
3: 아무래도 제 꽂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어. 들었을 때부터.
1: 아.
3: 네, 후렴.
1: 아, 이 노래, 이 노래인가요?
3: 네, 이 노래요.
1: 와.
2: 여기가 꽉 꽂히네 여기가.
1: 오,
2: 네.
1: 여기가 딱.
2: 이 부분이 중독성이 오. 있어, 중독성이.
1: 그러니까요, 말리네요. 말린다고 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네. 어. 오호. 오, 야, 시원하네 그냥 일단.
2: 어, 좋은데?
1: 오.
2: 뒤에 깔려 있는. 가성 그 허밍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이것도 좋다.
1: 야,
2: 아니 저
1: 타이틀이고
2: 윤상 씨의 피처링은 어떻게 또 직접 부탁을 하신 겁니까?
3: 어,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윤상 선배님이 어떻게 저를 원래 아시고 음악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주신 거예요.
1: 아유, 알죠.
3: 그래, 예.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 이렇게 곡을 들려드렸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흔쾌히 네, 작업을 해주셨어요.
1: 어, 같이 목소리 윤상 씨도
3: 네네네.
1: 아, 노래를 같이요.
3: 네.
1: 자, 너무 기대되는데
2: 자,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2: Through the Glow. 어, 윤상 씨 목소리예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풍인데. 어, 너무 듣기 좋아요.
1: 같이 녹음하신 건 아니죠?
2: 아, 네, 보내주셨어요.
1: 그렇죠.
2: 네. 그렇지. 어, 어떻게 하셨어요?
1: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2: 아, 그렇죠.
3: 대부분 이렇게.
0: 바쁘니까.
3: 근데 네. 마치 같이 그냥 입을 맞.

0: 맞춘 느낌처럼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특별히 4번 트랙에 있는 21, 21을 라이브로 불러줄 예정인데 네. 이건 어떤 곡인가요?
2: 이거는 제가 20살, 21살 때 이제 사랑을 좀 다시 추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20대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유일한 사랑 노래이기도 해요, 앨범에서. 네.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랑을 좀 추억하면서 네, 이야기하는.
1: 요거 림킴 씨가 지금 공식 블로그에서 앨범 트랙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연재 중이시잖아요.
0: 연재.
2: 네.
1: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조금 읽어드리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는 흘러가지 않았고 지나치는 인연들과 남다른 흉터들은
0: 남겨진 있던,
1: 흉터. 아, 남겨진 흉터들은 잠들어
0: 남다른 흉터는 아주 흉터가 되게 짙게
1: 예, 약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남다른 흉터는 예, 예, 예. 그래요.
0: 아물지 않을 흉터.
1: 이걸 남다른 흉터 죄송합니다. 폼 내려다가 좀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남겨진 흉터들은 잠들어 있던 불안을 조금씩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혼자라는 감각은 역설적이게도 더 선명해졌다.
0: 무슨 얘기죠?
1: 예? 저는 그 남다른 상처에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지금. 예, 남다른 상처는 뭘까? 예.
0: 남다른 흉터라니까요.
1: 아, 남다른 흉터. 잠깐 쉴까요?
0: 이게 이제 타이틀곡인 Never Gonna Be Alone과 21을 하나로 엮어서 쓴 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2: 네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다 작업을 한 겁니까 노래들?
2: 노래는 이제 같이 작업을
0: 작업을 했고.
2: 네네.
0: 자, 링킴 씨가 21살 때면은 2014년입니다.
1: 14년.
0: 2013년에 엄청난 노래가 나왔죠. Alright.
2: 네.
1: 아유 뭐 다 따라해.
3: 요즘 난 Alright.
0: 네, 이 노래. 그 정규 1집 굿바이 네. 20를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연말에 골든디스크 멜론 뮤직 어워드 가온 차트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던 그 다음 해거든요.
1: 다음 해죠. 21살이면
0: 야, 그때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주목을 받고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맞이한 이듬해 2014년은 어땠습니까?
2: 그때는 그냥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 스케줄도 워낙 많았고,
1: 네.
2: 저도 이제 갑자기 데뷔를 하고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이제 가수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예, 조금 다른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또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그때 이 감정으로 림킴 씨의 신곡이죠. 20일 21을 라이브로 한번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무대로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0: 근데 이 21, 21살 시절에 네. 림킴 씨는 남다른 흉터가 있었죠.
1: 아, 남다른 흉터.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어디 없었나 보다.
0: 자, 노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림킴의 21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1: 아우. 이게 링킴 씨의 목소리는 진짜 독보적이에요. 몽환적인 그 느낌이 싹 있습니다. 와, 야,
2: 대단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이게 정규로 발매를 해가지고 노래를 듣지 않나요? 조금씩 들으면 아, 참 아깝겠다 하는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이게 아, 네. 예, 곡들이 너무 다 좋으면
1: 다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는데
2: 다 타이틀이었겠다. 아. 듣는 사람도 왜냐면 지금 홍보나 이런 게 되게 기간 짧고 음악들이 좀 약간
3: 맞아요.
2: 뭐 만든 거에 비해서 네. 좀 빨리 소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좀.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좋은 곡들이 들으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1: 다 찾아서 네. 들어주세요.
2: 아까 잠깐 들을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지 않을까요?
3: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곡을 타이틀곡 하는 것도 사실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공연이나 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곡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1: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 다
2: 쭉쭉
1: 한번 쫙 들어주십시오.
2: 네.
1: 열심히 만든 노래니까.
2: 김의 정규입니다. 예.
1: 아, 우리 방청이 여러분들 문자 좀 읽어볼까요? 네. 5014님. 링킴님 노래 모두가 힐링송이에요. 너무 듣기 좋고 따뜻해요. 노래가 다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네. 모두가 힐링송이라고
2: 모두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1: 가식적인 문자입니다.
2: 예. 5014님은 진실의 방으로 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0705님 신나는 곡인데 왜 가슴이 찡해지는 걸까요? 링킴님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 빠져드는 것
1: 그래,
2: 같아요.
1: 빠져드는 목소리
3: 감사합니다.
2: 끌어당기더라고.
1: 예. 블랙코리아
2: 예.
1: 6454님 뒤에 깔리는 하하 이 코러스랑 리듬이 김예림 예전 느낌이 나서 참 정감 있네요.
3: 오, 네.
2: 같은 분이니까요.
3: 네네네.
2: 같은 분이니까요. 네, 그 느낌 나죠. 자, 앨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 말이죠. 두 번째 트랙이죠. 인사하세요는 여기 선공개했던 곡이잖아요.
3: 네.
2: 자, 어떤 순간에 메모해뒀던 곡인가요?
1: 인사하세요.
3: 오.
2: 아, 이 곡이죠.
3: 네, 이 곡입니다.
2: 네.
1: 인사하세요. 네.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건가요?
2: 네, 어떤 따갈수 박갈수 얘기하는 건가요?
3: 아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사회에 나왔을 때 너무 네. 화려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2: 네.
3: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옆계 분들 너무 화려하시니까
2: 네네네.
3: 아 내가 여기 껴도 되나? 아~
1: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3: 네,
1: 갑자기
3: 네.
1: 그런 거 세계에 들어섰을 때
3: 맞아요.
1: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혼자 막 외딴 섬 네. 같고 막
3: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꼈었는데 그걸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2: 되게 재밌네요. 곡이 일단은
1: 인사하세요.
2: 예, 예, 인사하세요. 자, 영국 뮤지션이죠. 브리 러네이가 피처링했는데 선공개 영상 댓글이 댓글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 영어라서 림킴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3: 네. 림킴 and Brie Runway, my two worlds colliding.
2: 혹시 그 뜻은 림킴과 브리의 내 두 세계가 충돌한다 이런 뜻인가요?
3: 네, 맞습니다.
2: 예예예. 예,
1: 예. 예.
3: 어떻게 하셨죠?
2: 해석은 되죠.
3: 네, Lim and Brie, oh my word, I never saw this collab coming. 이렇게. 네.
2: 혹시 뭐 그 뜻이 혹시 림과 브리의 세상에 이런 콜라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뭐 이런 뜻인가요 혹시?
3: 오, 정답입니다.
2: 진짜요? 예.
1: I never saw this collab coming.
2: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1: 나이스.
2: 예, 예. 자, 근데 어떤 뮤지션 사실 이제 제가 좀 예 브리 러네이 어떤 뮤지션인데 이렇게 반응이 좀 뜨거운지
3: 아
2: 예.
3: 원래 약간 이런 댄스 음악을 좀 하는 분이에요.
2: 예. 예
3: 런던에서 좀 핫하시고
2: 아 그래요?
3: 네네네.
2: 그 난리가 났군요.
1: 그럼 어떻게 부탁했어요?
3: 이제 그 제가 사실은 원래 이분 음악을 좋아했어요. 이분 음악을 좋아했는데 회사 통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오케이.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줌 콜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1: 줌으로 만났어요?
3: 줌으로 만났어요. 줌으로 만났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뭔가 나만 좀 동떨어진 그 느낌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 워낙 이렇게 화려하게 그 음악을 하셔가지고 몰랐는데 너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파티 가면은 되게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 나도 그래서 바로

0: 또 벌스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딱 지금 그렇죠? 네, 완성 지금 한 번에 완성을
1: 그런 했... 느낌은 다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디나 가도
2: 맞아.
1: 뭐 연예 대상 시상식 가고 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좀?
2: 코미디언 때 특히 이제 코미디언들이 우리만 맨날 모여서 회의하다가

0: 시간 네. 남을 때 또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시는지도 궁금하고.
1: 네.
0: 오.
1: 자,
2: 네. 먼저 하세요.
1: 네. 네. 자, 우리 척김 씨. 네. 아, 척김 씨.
0: 야.
1: 예, 죄송합니다.
0: 남다른 흉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1: 아, 네. 오늘 저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지고. 자, 첫 번째 림킴 씨의 취향은요. 저랑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은 음식입니다. 음식.
2: 네.
1: 자, 음식. 자, 림킴 씨의 땡땡 위키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홍어 액국이라고.
0: 아, 진짜?
1: 와, 홍어 액국. 야, 홍어 액국.
0: 야, 홍어만도 와. 상당히 냄새가 나는데 애, 아. 홍어 애는 장난 아닙니다. 애는 진짜로 이건 전문가들이 아니면 못 먹어요.
1: 일단 홍어 액국이 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아, 사실은 네. 이 땡땡 위키에 제가 땡땡 위키 제 거를 못 봤는데 예. 이게 제가 홍어 액국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어, 진짜 뭐야 이거?
0: 아, 이거 뭐야?
2: 네,
1: 잘못된 거예요?
0: 잘못된 거네.
2: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홍어 액국 이렇게.
0: 홍어는 드실 줄 아세요?
2: 홍어도 거의 안 먹어봤어요.
0: 아, 이거 나무 위키 이거 믿을 게 못 됩니다.
1: 아, 이거 듣고 계신 분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거 좀 수정해야죠.
0: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러면?
2: 제일 좋아하는 거는
0: 막 있으면은 막 며칠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2: 네. 원래는 디저트 좀 좋아하고요.
1: 아, 디저트.
0: 네. 디저트. 네. 어, 본식. 이해를 못하죠. 메인 디시가 아니고 디저트를 매일 먹어도 먹는다.
1: 지금 남다른 흉터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 디저트를 본식도 안 하고 디저트를. 자, 디저트 먹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왜 그걸 먹지? 디저 왜 본식은 그래도 음식 그래도 디저트류 좋아하지만
2: 약간 해산물.
1: 해산물?
2: 네, 해산물 좋아.
0: 시푸드를 좋아하시죠.
2: 시푸드 좋아합니다. 네.
1: 그리고 디저트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2: 디저트는 빵. 빵 종류나 약간 케이크나 뭐 종류. 예, 그런 거.
1: 저는 저 볶음밥 좋아합니다.
0: 네, 디저트. 아, 삼겹살 먹고.
1: 디저트.
0: 예, 볶아야죠.
1: 무슨 말이 필요해? 좋습니다. 레몬 사탕을 좋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혹시 잘못된 겁니까?
2: 약간 그런 거 같아요.
0: 이게 뭐가 뭡니까 이거? 아이들이 마음대로 좀 작성한 건가요? 자, 그리고 림키 씨 취향을 좀 알아볼 텐데 음악 취향입니다.
1: 네.
0: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림 씨가 많은 커버곡을 이제 발표했는데 트로트를 부른 적이 좀 있었습니다.
1: 그래요?
2: 네, 네.
0: 비긴 어게인에서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
2: 맞아요.
0: 선생님의 노래.
2: 네. 네. 와,
1: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0: 댓글에 샹송을 듣는 것 같다. 아니, 샹송을 듣는 것 같다.
1: 여보세요. 그 왜? 너무 좋아서 극한 표현인가?
0: 예예.
1: 샹송이 너무 좋으면 샹송이 되죠.
0: 샹송이 됩니다.
1: 예, 샹송이 되고 예. 남다른 흉터가 또 하나 생겼네. 좋습니다.
0: 예, 목소리에 노을이 묻어난다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2: 와.
0: 예,
1: 진짜 너무 미안하지만 듣고 싶어서 그런데 한 소절만
2: 네네네.
1: 예, 부탁드립니다.
3: 내 곁에서 순간
0: 거기 거기.
2: 네.

0: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1: 정말 야. 정말 쌍숑이네요.
2: 예. 확 빠져 들어가네요, 진짜로. 예,
1: 노을이 묻어난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2: 야, 음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예.
1: 계속해서 또 노래 듣고 싶지만 예.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예. 광고를 들어야 될 때.
2: 아, 광고.
1: 광고요.
2: 광고.
1: 광고. 들으면 행복할 거야.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

0: 오랜만에 2년 만에 다시 찾아온 링킴 씨와 새로운 음악들로 이런저런 얘기를 30분 동안 탈탈 털어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링킴 씨, 앞으로 올해 또 계획이 좀 있으실 거고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랜만에 제가 앨범을 내는 거라서 최대한 좀 많이 활동도 하고 이 많은 곡들을 다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아, 좋습니다. 그것도 네. 또 나오셔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고요. 정규 2집 Exit Nowhere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링킴 씨랑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둘 다 남다른 흉터를 안고 가네요.
1: 네, 남다른 흉터를 안고 갑니다.
0: 예.
1: 저는 방송 잘 들었어요.
0: 자, 들어주신 분들, 와주신 분들, 방송놈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4: Hi,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다마
13: 건강한 한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어제 SBS 드라마 김부장 마지막 회 보셨습니까? 야, 이게 10부작이라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른 드라마들처럼 아니 16부작으로 하지. 아, 너무 아쉽다. 아니 24부작으로 해주지. 아쉬워라. 김부장 포스터 밑에는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경 쓴 아저씨는 건드리지 말자. 그렇죠. 안경 쓴 평범한 아저씨들.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바로 주먹쥐고 일어서는 사람들이죠. 헥! 저도 뭐 종종 안경을 쓰는 아저씨기는 한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황제 파워는 또 못 참잖아요. 전국의 안경 쓴 아저씨들 모두 모이세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아 여러분 진짜 이제 무슨 낙으로 아 김부장 저 일부러 그 주말에 모았다가 보거든요. 모았다가 이렇게 두 편 이렇게 동시에 까서 보는 맛이 있었는데 아 맛이 아쉽습니다. 소지섭 씨가 많이 바쁘셨나?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바쁘셨나? 좀 더 길게 만들었어도 됐는데 그 원작을 알면은 뒤에 스토리가 좀 더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뭐 김부장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좀 부럽습니다. 안 보신 분들 몰아볼 수 있잖아. 1부터 10까지 쫙 한 번에 우리는 두 편씩 보고 아 일주일 어떻게 기다려 이거 했는데 이제 완결로 그냥 쭉 정주행을 그냥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부럽다. 네. 아, 이 김부장 때문에 이 안경 쓰고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그 남자들끼리는 그 불문율이 있긴 있어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식들과 함께 있는 아빠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아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왜냐면은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네.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뭐 마찬가지죠. 안경 쓴 아저씨를 건들지 말자는 게 가족과 함께 있는 아빠들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정말 무섭죠. 맞잖아요 여러분. 피지컬적으로 가장 좋은 거기서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물론 그런 상황에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도 네, 부모의 역할이기는 하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그런 곳에 일단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혹시나 이상한 상황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빨리 다른 곳으로 그냥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0번입니다. 0번. 이게 괜히 그 무림의 초식 중에서 줄행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36개 줄행랑이 이게 초식이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 전법이에요. 36개가 이게 진짜 피하는 게 이기는 상황들이 많아서 우리 빵댕이들은 이런 아주 못된 상황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네 가족들끼리 그냥 깨르르 깨르르 웃으면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느 날보다 평화로운 일요일 광고 듣고 와서 누가 왔는지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0: 아이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황제파워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내 사랑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초난강 정말 사랑해요로 출첵 출발.

윤마리님 어서 오십시오. 방에 디퓨저를 바꿨더니 향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 이걸 사실 안 써봐서 그렇지 저도 방에 디퓨저라든지 방향제 이거 사서 선물 받아서 뿌려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기분이 가 좋아져 버리지 않니? 김은하님, 박기자님 어서와요. 신선미님, 수선화님, 최가

김영숙님, 정시영님, 이태환님 어서 오십시오. 유정민님도 반갑습니다. 김준영님도 와주셨네요. 어서 와요. 님 오랜만에 입장합니다. 빵디는 늘 그 자리에서 활기차시네요. 현수. 네, 현숙씨.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오며가며 들어주시면 전 이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오랜만에 와도 반겨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우리 김세훈님 다음학기 등록금을 위해서 알바 두 개 뛰고 있는 나 자신 칭찬해줘요. 이거는 뭐 칭찬도 칭찬이고 리스펙이죠. 우리 세훈 아우님 진짜 이게 크게 될 사람이네. 이런 분한테 저점 투자해야죠. 황제 파워에서 오늘 알바 두 개 뛰면서 등록금 마련하고 있는 우리 김세훈 아우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0: 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아가. 아, 이분하고 스튜디오에 모시고 싶네. 같은 분장하고.
1: 네. 이 방송 혹시 들으실라나? 천안강 샤망이에요.

박정환이 술 먹고 아무 말을 전남친한테 톡으로 보냈습니다. 아, 망했다. 자, 빨리 차단 진행시켜. 이거 뭐 뒤도 보지 말고 빨리 차단해버리세요.

이 생선구이라는 단어만 얘기해도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버리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스. 아, 열기라는 생선이 있으면 꼭 구워드십시오. 겁나게 맛있더라고요.

하시나니. 신용재님, 아 우리 용재님도 거의 뭐 개근이시죠. 어서 와버려요. 0782님, 다음 주 휴가를 가서 수영복 3개를 질렀습니다. 신난다? 나 말리지 마. 무슨 대한 해협을 건너는 것도 아니고 수영복 3개나, 2개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하나 말리고 하나 입고, 그리고 또 말리고 말른 거 입고, 지금 3개까지 웜에. 아 예쁘게 사진 찍으려고. 오케이 인정.

전보유님, 김기태님, 오늘도 황제 파워를 찾아주셨군요. 웰컴. 5692님, 저는 주로 오전에는 클래식을 듣고 오후에는 황제 파워를 들어요. 음악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해 버리시는구먼요. 5692님, 어서와요. 클래식을 듣다가 황제 파워 들으면 약간 일탈 같은 느낌이 있겠네. 그런가? 어때요? 도파민이 막 나와버리죠?

0: 6465님 빵디 발목에도 살이 찌나요? 양말을 벗었더니 고무줄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난 거 있죠?
1: 네,
0: 발목에도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예전 저 대학 다닐 때 원어민 선생님이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그 발목에 작은 버터플라이 그림이 있었는데 나비가 호랑나비가 네 처음에는 작은 나비였는데 큰 나비가 되었더라고요. 발목 살찝니다.

디니, 빵디, 너 어투브에서 상가 계속 방문하는 거죠? 지방도 좀 맞아요. 안 그래도 다음 컨텐츠는 지방으로 갑니다. Coming soon.

자, 최정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최정태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태님.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효과음은 홍윤아 씨가 치킨 튀기는 소리를 입으로. 네, 우리 뭐 또 핸드메이드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네, 홍윤아 씨가 직접 내주셨다는 거 홍윤아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치전 소리는 제가 집에서 실제로 김치전을 부치면서 녹음을 해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1부 마칠게요. 1부 끝곡 이무진 잠깐 시간 될까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레노.
10: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9: 레노.
11: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2807님, 빵디 혹시 그거 아세요? 초코과자 오이의 땡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걸 두 개 포개서 전자레인지에 약 20초에서 30초 돌려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해봐야겠습니까? 안 해봐야겠습니까? 20, 30초면은 하루 날아갈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두 개 포기해서 극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얼려 먹어도 맛있고.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이 사각형의 작은 파이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 이 초코땡이랑 오이의 땡은, 야 이거 진짜 외국 친구들 이거 먹어봤나?

아, 이거 저 K과자의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게에 들어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사보면은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맛나다. 아 그쵸, 몽땡, 빅땡. 아 빅땡이 요즘 조금 서운합니다. 옛날에 이 옛날 빅땡이랑 좀 달라졌어요. 빅땡땡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옛날 빅땡땡은 그 초코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딸기 맛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면서 아 좀 서운해졌다. 아 빨리 초코 다시 돌려내요. 빅땡땡 원래 이제 제 최애였는데 지금 딸기 초코가 사라지고 나서 서운합니다. 네. 몽땡 그 과자는 그 대기실에 가면 보니까 우리 그 제작진들이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을 하러 대기실에 가면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품목이죠. 일단 오예땡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98님, 빵디 저 신기한 거 알았어요. MBTI T인 사람들은 하소연할 때 상대방이 토닥토닥 힘내 이런 대답하면 힘이 빠진대요. F인 저는 이런 말 들으면 힘나던데. 아 정확합니다. 힘내, 힘내 라고 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을 때 그런다고 힘이 나니? 라고 얘기했던 저의 그 T습성이. 그래서 사실 그 이거는 저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F로 좀 성향을 많이 바꾸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T가 힘이 나냐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울 일 없어? 야 너무 힘들겠다, 내가 도울 일 없어? 요 단어를 쓰면은, 왜냐면 이 T들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일 없어? 네가 못 도움다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도와줄게 이렇게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나마 얘네들한테는 파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한테 물어봤습니다. 궤도 씨한테, 그 친구도 이제 T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T는 대체 뭘까. 근데 그 사람들이 T에 관련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쏟아내잖아요. 근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공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공감은 똑같이 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의 위로보다는 진짜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 물리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빨리 얘가 아파하는 걸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 가슴속 저 깊은 곳에 F 감성이 있다. F와 T 위에 꼭지만 구부려져 있을 뿐 표면 다 똑같습니다. 네, 피고 구부리면 다 똑같아. 아셨죠? T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 야 내가 도울 일 없을까? 도움, 요 단어만 섞어서 쓰면은 아주 좋아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문자를 만나보겠고요. 2부 노래방 사장님의 힌트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죠. 눈치 노래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박소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 요거 공항 갈 때 들으면은 기쁨 5배 돼버리죠.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방 반주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제가 필터 샤워기 하나 들고 목청껏 노래를 쏟아내는 그런 코너. 자, 코너 설명 들어갑니다. 노래방 정보나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코너인데 힌트 듣고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 샵 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먼저 1차 힌트 나갑니다. 1차 힌트는 노래방 시작 화면 정보입니다. 자, 사장님 힌트 주세요.
1: 남성 B플랫 마이너 작사 박진영 작곡 박진영 JYP. 곡 길이 3분 40초
0: 오케이 접수. 일단 첫 번째 힌트 남성 가수의 노래고요. 작사 작곡에 JYP가 있죠. 히트곡 메이커예요. 이분 장인인 거 아시죠? 이 수많은 히트곡 중에 이걸로만 노래를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없을 것이다. 2차 힌트를 들어봐야겠죠? 2차 힌트는 노래에 관한 힌트입니다. 힌트 주세요.
1: 양산.
0: 이게 이제 지역명도 있고 지역. 그다음에 이제 우산처럼 쓰는 양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제품 양산형 할 때 양산도 있고 양산. 히트곡을 굉장히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양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여름에 자주 쓰는 그 양산이 떠오르죠. 왜 양산이지? 뭐야? 아, 세 번째 힌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마 확정 지어줄 힌트고요. 마지막 힌트 노래방 반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아, 끝났죠? 네, 끝났죠. 이 클래식 기타를 뚱가뚱가 하는 이 반주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요 기타를 음악으로 쓰는 그 중에서도 JYP가 손댄 그 음악은 남성 솔로 가수가 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무언가를 피해서 어서 달아나야만 할 것 같은. 네, 아까 그러면 두 번째 힌트 양산이 이제 이해가 되죠. 양산이 이 친구를 아주 잘 막아주죠. 자, 방금 들으신 노래방 반주 노래 제목을 아시는 분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이크를 잡아볼 거고요. 혹시 힌트를 좀 드려야 됩니까? 네, 뭔가를 피해서 달아나야 할 것 같은 느낌. 뭔가를 피한다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 또 가수 힌트가 있네요. 태양 눈, 코, 입.

자, 눈치 노래방 다들 눈치껏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오늘 눈치 노래방에 등장한 반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옛날에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통기타 사야 되는데 클래식 기타를 잘못 샀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클래식 기타 소리가 참 좋은 이 반주 한번 들어보시죠. 큐.

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로 들어본 곡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 노래는 사실 남자들이 가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려운 것보다도 이 맛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노래 이제 부르긴 부르는데 불러요. 언제 부른 줄 아십니까? 장기자랑할 때. 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거나 근데 이 그녀가 웃지 않아. 웃고만 웃게 만들고 싶어. 이 노래 선곡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전주만 틀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그녀가 활짝 웃으면서 하, 저 광대놈.

봐라 하면서 살랑 웃어주는 네, 그 포인트를 노릴 때 이 노래를 정말 많이 선곡을 한다. 이게 사실 비처럼 이 식스팩이 있고 몸이 호리호리해야지 멋있지. 배똥 나와가지고 선글라스 안 그래도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고 거의 가만히 서

우리 B씨의 노래를 부를 때는 숨소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이 노래를 한번 떼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94, 12094. 자, 음악 주세요. 근데 이거 3, 2, 1 없는데. 큐!

그만. 아, 이게 안 돼요. 이거 안 돼. 사실 그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 노래를 부를 때 웃음은 1절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2절을 불러보질 못했어요. 가사가 좀 낯서네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제 추임새. 아, 당연히 기본 디폴트 값이 저는 받쳐주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고 마이크 잭슨의 추임새를 살짝살짝씩 좀 넣어봤다. 어때요? 네, 오늘은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불러봤습니다. 이 정도 느낌을 살린 것도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 맞춰준 빵댕이들 중에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노래방 반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퀴즈도 풀고 같이 노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서 저희는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 2부 끝곡이 뭐죠? 자, 2부 끝곡 연준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황제의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빵디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군 봉동읍에 살고 있는 37살 솔로 강달봉입니다. 입사 후 살이 19kg 쪘다가 40자땡보다 효과가 좋다는 이별 다이어트로 3개월 만에 17kg가 빠지고 1일 1식 하면서 지금도 유지 중이에요. 거기에 매일 푸시업 300개와 러닝 10km를 뛰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디를 만난 뒤부터 점액추 때문에 시험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얼마 전 비 오는 날 우중전을 하고 있는데요. 비 올 땐 부대찌개라는 빵디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발길이 부대찌개 집으로 향했습니다. 빵디, 러닝하고 먹는 부대찌개는 정말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니 몸무게가 4kg 쪄있더라고요. 그래도 빵디, 맛있게 먹었으니까 많이 움직여서 빼면 되는 거 맞죠? 빵디의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정신으로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신맛행 신청곡은 지하의 술 한잔해요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은 강달봉님의 신청곡입니다. 아, 이 사연 듣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하 술 한잔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달봉님께서 굉장히 이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지금 극복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빈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번데기 상태에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17kg를 빼버렸어요. 이거 아시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봉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팠다는 거. 이거는 상대방에게 우리 달봉님이 굉장히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그분을 대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슴이 많이 아팠다. 아플수록 진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달봉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약이 뭔지 아시죠? 약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지금 극복을 하고 계시고, 와, 근데 이거 운동량이 1일 1식 식단 관리 들어가 버리죠. 푸시업 300개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러닝 10km.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이 달봉님을 앞으로 데려갈 이 여자친구분은 축하, 미리 축하드립니다. 지금 딱 좋은데. 이 남자의 성향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싹 운명적으로 만나는 여성분이 계시다면은, 와, 이거 진짜 저점 투자인데. 아, 요런 정신력을 왜냐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라도 합니다, 진짜. 뭐 해내긴 해요. 아, 근데 이제 저의 점외추가 살짝 이제 방해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아, 달봉님. 그래도 뭐 한 달에 격주에 한 번 정도는, 예, 격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 저의 점외추가 마냥 무시할 게 아닌 게 여러분, 날씨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날씨에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쨍한 날, 막 너무 더울 때 냉면,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싹 비 올 때는 뭡니까? 삼겹살, 김치 막 굽는 소리 들리고, 뭐 국 바글바글하게 끓는 소리 들리고, 이거 못 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의 점외추가 그냥 막 후뚜루마뚜루 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달봉님의 운동을 응원하고 저기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 미리 축하드려 버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방 만날 것 같고요. 혹시나 짝꿍이 생긴다면, 혹시나 짝꿍이 생긴다면은 당장 황제 파워로 잔말 말고 후기 보내요. 나 이런 거 읽는 거 너무 좋아해 버리지 않니? 자, 여기까지 신봤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본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요. 달봉. 뭔가 치즈스틱 같기도 하고 이름이 달달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를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호하러 온 가수 이분입니다. 솔로 가수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릴게요. 기사 제목 힌트 컴온. 열정 아이콘 귀환. 23년 내공 집약. 다음 기사입니다. 마이클 잭슨 보고 꿈 키워. 51살까지. 그러니까 51세죠. 51세까지 현역 활동 예정. 다음 기사는 매일 아침 열정 일기 쓴다. 공연 위해 소방법까지 공부. 자, 일단 열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여기서 한 분 스치는 분이 계시고요. 열정. 열정하면 떠오르는 분.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데뷔 23년. 그분도 이쯤 되셨을 것 같다. 마이클 잭슨 보고 꿈을 키웠다는 거는 아주 춤을 잘 춘다. 열정 일기까지 쓰죠. 열정이 지금 두 번 나왔죠. 이분이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약 60% 이상 지금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힌트를 또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힌트는 이 가수의 이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들어볼 겁니다. 3배속 힌트 주세요. 자, 이분의 역주행 히트곡이었습니다. 은근히 이 노래 제목을 레슨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게 밈화되면서 짤로 돌면서 레슨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레슨이 아니고 땡큐입니다. 여러분 땡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역주행이 히트곡이었고요. 자,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누군지 이 가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힌트도 역시 노래로 드릴게요. 이분이 소속된 그룹의 노래를 힌트곡으로 드리겠습니다. 동방신기 캐치미.

그 가수가 돌아왔다. 줄여서 그가돌. 네, 오늘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컴백 가수 동방신기의 열정맨 윤호윤호입니다. 윤호윤호씨 새 싱글 타임스 띵킹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죠? 타임스 띵킹 생각하는 시간인가? 시간. 자, 윤호윤호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도 했다고 하는데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시계바늘 소리가 인상적인 팝댄스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윤호윤호씨는 열정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예인이기도 하는데 윤호윤호씨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탄다면 쉰한

살대로 미리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1살대로 가서 만약에 진짜 가버리면 어떡해. 저는 무서워서 입에 내지 못하는. 미래로 가고 싶진 않고 과거로만 가고 싶다. 근데 과거로 갔는데 여러분 또 몸 상태가 지금이랑 똑같으면 그것도 참 별로예요. 미래로 가고 싶다면은 다다음 주로 그냥 한번 떠나고 그냥 다다음 주 정도. 아니면은 지금 주식에 돈을 몽땅 넣어놓고 10년으로 가면은 우상향 돼 있으려나? 네, 어쨌든 우리 윤호윤호 씨, 마이클 잭슨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51살 때까지 가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때도 과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직접 미래로 가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 과거가 아니고 과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 타임스 띵킹이 아니고 타임스 티킨이에요. 아, 이거 오타였네요, 여러분. 타임스 티킨. 티킨은 뭐지? 아, 딸깍딸깍 시계 소리. 아, 타임스 티킨이라고 합니다. I'm sorry. 네. 이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단 거예요. 과거로 가서 이 띵킹을 다시. 근데 너무 하찮지 않나? 오타를 수정하려고 과거로 가면. 아, 여러분. 다행입니다. 네. 4152님, 윤우윤우의 땡큐는 뮤직뱅크에서 무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이기고 1위한 곡입니다. 진짜요? 우와, 와, 이 레슨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BTS가? 이건 첫 번째 레슨. 김정아님, 현직 학원 강사예요.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첫 번째 레슨이라고 하시는 순간 웃음이 터져나와서 수업 망침. 아니 근데 가사가 이게 잘 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자꾸 맴돌고 회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잘 썼다는 거죠. 네, 자, 그가 돌에서 만난 컴백 가수 윤호윤호. 정답 맞추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게요. 자, 윤호윤호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타임스 티킨 그리고 윤호윤호 씨의 히트곡 땡큐까지 두 곡 들어볼게요. 요거 듣고 우린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아양을 떤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에게 귀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아양이 원래는 아얌이라는 겨울모자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얌은 예전 부녀자들이 추울 때 쓰던 모자인데요. 앞에 붉은 술과 긴 비단

0: 댕기가 달려 있어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시선을 모았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눈길을 끌려는 말이나 행동을 아양을 떤다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 옛날 아얌을 쓴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소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9: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2: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어플로 배달기사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아유 대단하네요. 기사님이 신호대기 걸렸다고 화를 내고 계십니다. 사연 받았습니다. 이하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요즘 저희 커플은 인형 뽑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만나면 뽑기방

부터 거기부터 가는 게 우리 데이트 코스예요. 근데 어제는 그 손맛이 너무 그리워서 남자친구 몰래 혼자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피규어를 무려 4개나 뽑았어요. 저는 뽑는 재미만 있지 집에 쌓아두는 스타일은 아니라 바로 채소마켓에 올렸는데요. 하필 그 글을 남자친구가 실시간으로 발견했습니다. 혼자 왔어?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진짜 삐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 간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혼자 4개나 뽑은 게 더 억울했대요. 자기야 미안해. 오늘은 같이 가자. 오늘은 자기가 4개 뽑아. 네, 오늘은 피규어 4개를 뽑으신 이 하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커플이 너무 귀엽네요. 우리 남자친구가 거기에 또 진심으로 긁혔죠. 여자친구가 4개를 뽑아버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똥손이어가지고 이거 잘 뽑질 못하는데 인형 뽑기의 기운이 아, 잘 뽑으라고 핑미 핑미 빔을 우리 남자친구한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핑미 핑미 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보아 마이네임 선곡했네요. 보아 뭘 보아? 인형을 잘 보아. 피규어나 인형을 잘 보아. 그래서 마이네임 이름을 떨쳐라. 네, 방명록에다가 나 4개 뽑은 누구라고 이름을 떨치십시오. 자, 오늘은 하림님과 남자친구를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보아 마이네임.

당신의 휴일을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mother, father, gentlemen,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7월의 마지막 일요일, 널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지. 그렇게 호랑호랑 내어줄 수가 없다고. 자, 일단 원룸에서 마지막 일요일을 붙잡아 놓겠다. 오늘 원룸에 터보 유재석 다시로 출발합니다. 자,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 빵디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과거로 떠날까요? 미래로 떠날까요?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과거, 미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100% 지각하는 남친.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왔잖아요. 자, 이건 사랑이랑 상관없이 그냥 게을러 터진 거예요.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미리 30분 땡겨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남자친구가 기다린다면 너도 당해봐라 윤윤서가 하고 늦게 가버리세요. 알았지? 박지훈님 오늘도 만보채우러 나왔습니다. 황파가 제 파워업 드링크즈 정답.

정 연님 노래방을 갔는데 신곡을 하나도 몰라서 급당황했습니다. 빵디가 신곡 좀 틀어줘. 걱정하지 마십시오. 황제파워를 매일매일 듣다 보면 최신 트렌드의 가요가 흘러나와버린다니까요. 여기서 배워가시면 돼요.

나란히 저는 고궁 갈 때면 전생에 공주였나? 라는 생각하는데 빵디는 전생에 황제? 그냥 광대 아니었을까? 저는 뭐 욕심이 없습니다요. 그냥 고깃국만 주면은 외줄 타는 광대가 좋죠.

장국도 대장님 모 좋았습니다. 서찬이 현명한 선택. 조경철님 슬로우 러닝하고 있습니다. 말이 뛰면 큰일 나요. 천천히 뛸게요. 경철님 현명한 선택. 2793 일요일에도 황제파와 함께 마무리를 전숙희. 숙희님 현명한 선택.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빵디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과거로 떠날까요? 미래로 떠날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6004님, 대구에서 배달하는 기사입니다. 첫 문자를 남기네요. 언제나 잘 듣고 있어요. 오, 파이팅! 이 바쁜 와중에도 파이팅을 해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다니, 그것도 첫 문자를 6004님, 웰컴! 이거 안 되겠는데요. 오늘 점해추는 그 겨자 간장을 풀어가지고 찍어 먹는 밥도둑을 또 저희가 점해추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점해추 집에 있는 생선 아무거나 꺼내시고 아니면 수산시장 가서 사세요.

0830님, 이상하게 세탁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양말짝이 안 맞아요. 미스테리. 아,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대체 왜? 아, 정말 미치겠네. 예쁜 양말이 왜 한 짝만 있어? 아, 이거 몇 켤레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격 같아선 그냥 짝짝으로 그냥 신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키즈카페에 양말 짝짝으로 신고 갔는데 나름 힙하더라고요. 그것도 고려해볼게요.

0: IT를 시작했는데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는 걸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1: 그렇죠. PT를 처음 받으면 그럴 수가 있죠. 하지만 저처럼 PT를 받다가 포기하고 받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PT 선생님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PT 위에 크로스핏이 있는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 동생은 받다가 토했어요.

0: 우리 수영장 왕언니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쏘셨어요. 왕언니 최고. 아,
1: 왕언니 듣고 계십니까? 아, 이게 권력의 맛인가? 수영장 왕언니 한번 뵙고 싶습니다. 에어로빅 왕언니, 우리 왕언니들

일단 뮤지컬을 보러 가면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은 입고 보지 마시고 앞자리에다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앞자리에다가 자켓 같은 거 걸어 놓으시고 핸드백이랑 싹싹 걸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돼요. 자, 가서 리액션 많이 해주시면

원리패크. 자, 퀴즈 정답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탄다면 전 과거로 떠날까요, 미래로 떠날까요? 정답은 과거였습니다. 무조건 과거로 간다. 자, 당첨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당첨자는 황제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 거고요. 내일은 월요일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황제파와 함께 시작하시고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바탱. 오늘 끝곡 스탠딩에그의 오래된 노래 준비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집에 가자고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3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3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3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학예 휴가철 특별 교통 대책 기간. 다음 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614만 명, 총 1억 433만 명이 이동할 거라 예상됩니다. 1억 명이 넘다니. 와, 그 안에 나는 없는데 누가 어딜 그렇게 가는 건가요? 편의점은 여전히 열려있고요. 버스도 늘 그렇듯 달리고 동네 식당, 경비실,

마트의 시장 오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일했으니 떠나겠죠. 다들 돌아오면 우리도 언젠가 훌쩍 떠난 날 올 겁니다.

워닝 김세정 피처링은 릴보이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이고요. 3911님 접니다. 떠나온 사람. 강릉으로 휴가 와서 회 한 사발이 하고 있습니다. 쫄깃쫄깃. 저만 먹어 죄송. 맛있어요. 예, 이은희님. 우리 가족은 서울로 휴가를 떠나려고 기차 요금만 36만 원을 지불했어요. 남들은 산으로 바다로 휴가 가지만 우리 딸이 서울 구경하고 싶대서 서울로 갑니다. 야, 36만 원을 지불하고 또. 서울도 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검색 많이 하셨겠지만 7말 8초라는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성수기 시작입니다. 올해는 또 국내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데 휴가 계획 보니까 86%가 국내 여행, 또 13%가 해외 여행. 그래서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도 지난해 휴가철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1+1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합니다. 신청곡 한 곡만 넣어주시면 선물도 1+1으로 나갈 거예요.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0: 아이돌 팬미팅 이어집니다. 오늘은 루네이트의 카엘, 진수 두 분과 함께 할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갑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8645님인데요. 1년 전에 느린 우체통이 있는 카페에 갔는데요. 그때 서로에게 쓴 편지가 얼마 전에 도착했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20세기 소년 언제나 둘이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약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설정 같죠. 근데 실제로 이런 걸 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지금 부부가 되신 두 분이 사귈 때 서로에게 쓴 편지가 결혼 후에 도착을 한다. 상당히 로맨틱합니다.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곡 20세기 소년 언제나 둘이서 이어집니다.

0: 느린 우체통 윤하 덤으로 한 곡을 더 이어드렸습니다. 느린 우체통이 있는 카페에 가셨다고 8645님이 사연을 주셔서 한 곡을 더 덤으로 느린 우체통 이어드렸습니다. 1+1 노래배송 서비스 다음 사연은 2253님인데요. 아침부터 초등학생 조카랑 조조 영화 보고 떡볶이도 먹고 땀 뻘뻘 흘리며 배드민턴 대결도 했네요. 이제 막 집에 왔는데 저녁 먹고 뻗으릴만 남았어요. 조카야 즐거웠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다. 휘성의 With Me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면 이제 뻗으릴만 남았네요. 이런 날 진짜 꿀잠 잘 수 있다고요. 그죠?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With Me 이어집니다.
1: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Yeah.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생활 정보.
3: 쌀도 신선 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1+1 선물도 1+1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1+1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2174님 사연인데요.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시댁에서 지내다가 내일 아이 학교 가야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덥네요. 저녁하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기분이라도 시원하게 최예나 캐치캐치 틀어주세요. 따따따따따. 예, 근데 노래는 신나도 아니 이게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저녁을 그냥 배달로 드시는 게 어땠을지. 아, 불 앞에 서면 더 덥잖아요. 습하기도 습해서. 아, 빨리 기사님이 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2174님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신청하신 곡 최예나 캐치캐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트와이스 한 곡도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곡이라서 이 곡에 휴양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1+1 노래배송 서비스 마지막 사연입니다. 오현주 님이 주셨고요. 지난주 방학했어요. 안전하고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일단 방학 때는 아무 걱정 없이 힐링만 하고 싶네요.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신청합니다. 힐링만 하는 방학이 최고의 방학이죠. 예, 많이 즐기시고 계약해서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여러분 방학 맞으신 분들 즐겨주세요. 이소라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어집니다.

0: 데이브레이크 넌 언제나 이어드렸습니다.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고요. 오현주님 아이스커피 1+1으로 갈 거예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두 배로 덤으로 예 음악과 선물이 나가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0: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번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0: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이어집니다. 오늘은요, 루네이트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진수, 카엘, 진수 두 분과 잠시 후 3, 4부 아이돌 팬미팅 이어볼게요. 곽진은 응원입니다.
1: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

0: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정인 오르막길 박소현의 랍게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루네이트 진수 카엘 두 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아이돌 팬미팅 기대해 주세요. SBS 라디오 에러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너튜브에 루네이트 러브게임 혹은 루네이트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 오.
7: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8: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9: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수현의 아이돌 팬미팅. 누구든지 1열에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청량한 바람 같은 그룹이 돌아왔습니다. 스니커즈를 신고 한여름 청춘 에너지를 가득 싣고 온 루네이트의 진수 칼과 함께 청춘 모두 온 시작해볼게요.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루나 위더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루네이트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진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루네이트의 기둥 카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2: 맞습니다.
0: 잘 지내셨죠?
2: 그럼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2: 그럼요.
0: 예, 금방 컴백할 것처럼 얘기하고 가시더니
2: 아, 예, 너무
0: 10개월이 예, 훌쩍 그쵸? 지났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그때도 재밌었지만 지금 더 많이 성장해서 왔잖아요.
2: 아, 그렇죠. 그럼요.
0: 예, 중간에 카엘 씨가 예, 드라마.
2: 아,
0: 난
2: 맞습니다.
0: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SBS 드라마. 여러분, 김부장. 근데 이 드라마 처음에 뭐 준비할 때 이렇게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2: 일단 사랑은 받을 줄 알았던
0: 알았어요?
2: 게
0: 예.
2: 일단 라인업이 선배님들께서 아. 너무 뛰어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잘 될 건 알았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느낌이 왔군요.
2: 네, 느낌이 너무 왔죠.
0: 여러분, 김부장에서 카엘 씨 모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씨, 아니 근데 앨범 준비하느라고 드라마 못 봤을 수도 있어서 우리 멤버들이.
3: 저는 형이랑 1화를 같이 봤어요. 딱
0: 같이
3: 처음 나올
0: 봤어요.
3: 때.
0: 같이.
3: 네. 예. 이제 형하고 같이 봤는데
0: 어땠어요?
3: 아, 일단 예. 이 형도 딱 처음 연기하는 거고.
0: 그쵸?
3: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엄청 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리고 본인 얼굴도 나올 때 좀 처음엔 막 좀 무안하잖아요.
2: 아, 그렇죠.
3: 예, 예. 근데 그래서 형이 나오기 전부터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제 화면 형은 어디 장면에 나올지 아니까
0: 예, 예.
3: 계속 너 막 이러고 있어서
0: 아, 그걸 촬영을 했어야 됐네.
3: 그걸 또 찍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형이 너무 막 이러고 있길래 네. 좀 막 귀엽게 웃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네. 잘하는 거예요.
0: 아, 너무 잘하죠.
3: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원래 놀릴

0: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어? 형 왜 잘해요? 너무 약간 잘해. 이게 나오더라고요.
1: 그 약간 리스펙이에요.
0: 아 이건 진짜 인정합니다. 왜냐면 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저는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다 봤으니까 또 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1: 그 여러분은 정말 드라마 그냥 쉽게 보시지만 진짜 그렇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준비했을 텐데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수 씨는 어떤 도움을 줬나요? 탈 씨의 연기에. 여기서 지금이에요.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2: 아, 진수 씨는 또 어떤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제 이제 상대역인 민지
1: 어?
2: 역을
1: 해줬어요?
2: 해줬습니다.
1: 아 그걸 촬영을 네. 했어야 됐는데.
2: 그거를 촬영하기엔 저희가 너무 쌩얼이어가지고.
1: 어머 민지 역. 그러니까 여러분 민지 알죠? 소지섭 씨의 그 딸 역할을. 그쵸. 야 방금 제가 공원이 아니 1등 진짜 공신이네요. 그쵸.
2: 근데 진수만 해준 게 아니고 제 멤버들이 다 같이 해줬었어요.
1: 돌아가면서 민지가 네. 해줬어요. 야 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가서 눈물 겹네요 진짜. 그쵸. 아 이렇게 되면 연기 못하면 안 되지. 그쵸. 멤버들이 전부 민지가 돼서 해줬는데.
2: 그럼요. 야 멤버들을 봐서라도 잘해야죠.
1: 우리 멤버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우리 루네이트 멤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로봇이다 로봇이야.
0: 이거 잘라서 어디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1: 뭐 여러분 그래서 뭐 또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네. 예, SBS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또 성장했고 우리 진수 씨 뭐 워낙 이 팀에 없으면 안 되는 보컬이라서 야, 이번에 뭐 녹음할 때 제일 신경 쓴 거 뭐예요?
0: 저희가 또 항상 녹음할 때 신경을 쓰긴 네. 하지만 저희 앨범에 이번에 발라드 곡이 처음으로 네. 수록이 됐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제가 회사 처음 들어올 때 네. 발라드를 무기로 또 들어왔었기 맞아요. 때문에
1: 그럼요 커버한 곡 진짜 한 100곡 중에 발라드가
0: 굉장히 많습니다.
1: 그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0: 맞죠. 예. 그래서 또 이번에 발라드에서 한번 또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저의 힘을 또 실어봤고요. 그쵸. 그리고 또 멤버들이 발라드하는 모습을 또 팬분들한테 예쁘게 네.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서 네.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컬인데 정말 이번에 나야 내가 그쵸. 진수다 이걸 한번 또 볼 수 있는
0: 그렇게
1: 신경 많이 썼군요. 정말 처음에 스니커즈 딱 그 노래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이게 이제 있지의 스니커즈가 워낙 이제 유명하긴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남성 보컬이 뭘 다르긴 하지만 어땠어요? 처음에 곡 받았을 때
2: 일단 처음에 듣자마자 됐다라고 느꼈던 게 네. 저희가 원래 로스트 활동이 끝나고 다음 이제 활동곡들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 계속 중독성 이런 거를 추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스니커즈를 처음에 들려주셨을 때 네. 너무 중독성 있고
1: 맞아요.
2: 청량하게 막 터지니까 예.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됐다 싶었습니다.
1: 됐다 싶었다. 진수 씨도 어떻게 듣자마자
0: 그쵸 저는 뭐 예. 이제 귀에 스니커즈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1: 그쵸.
0: 그래서 예. 이 중독성이라면은 이번에 또 한번 할 수 있겠다 예. 해서 바로 이 노래로 가기로 했습니다.
1: 맞아요. 굉장히 청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맞습니다. 먼저 살짝 봤는데
2: 진짜요?
1: 예. 그래서 너무너무 청량하더라고요. 멤버들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0: 진짜요?
1: 예, 예.
0: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1: 네. 너무 청량했고 그리고 이제 카일 씨의 그 점프가 워낙 이제 점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무에 그런 이제 점프들이 이런 게 좀 돋보였고 마지막 엔딩이 안무에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뒷모습으로
2: 그렇죠.
1: 신발을 이렇게 탁 스니커즈를
2: 예,
1: 그 안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저희 멤버가 짠 안무거든요. 또
1: 그거 자랑 좀 해줘요. 그쵸? 예, 얘기해줘요.
0: 저 멤버들이 이번 타이틀곡 스니커즈 후렴 안무에 되게 많이 참여를 네. 했는데요. 네. 포인트라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저희 멤버들 아이디어여가지고 네.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연습을 하고 또 네. 멤버들이 만든 안무다 보니까 네. 안무 연습할 때도 뭔가 좀 더 멤버들이 신경 써줘서 잡아줘서 예. 저희 애착이 좀 더 가는 안무가 되잖아요.
1: 그래서 할 때도 막 더 신경 써서 해주게 되고.
0: 네. 그렇죠.
1: 그랬어요. 칼 씨는 제일 신경 쓴 거 어떤 겁니까 이번에?
2: 뭐. 이번 앨범에서요.
1: 예, 이번 앨범에서.
2: 솔직히 저는 뮤직비디오 할 때 표정 이런 걸 예.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1: 제일 도입부에 바로 그냥
2: 맞습니다.
1: 칼 씨 그쵸, 얼굴이 맞습니다. 내가 카일이다.
2: 그쵸. 예.
1: 그런 거 할 때 좀 부담일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거 신경 썼습니까?
2: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또 연기를 예. 하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네. 표정 연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부담이 됐던 거죠. 예. 저는 예. 뭔가 애들도 저는 연기를 배우고 있는 걸 알고 연기를 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뭔가 이 친구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어떤 것도 있을 거고
1: 그럼 있죠.
2: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드에 맞는 예. 표정 연기들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네. 뭔가 진짜 꾸며짐 없이 그 감정에만 집중을 해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도입부 때는 무슨 생각하셨어요?
2: 아 덥다 이게.
1: 아 덥다.
2: 너무 덥다.
1: 아 덥다. 네, 네 마음속으로는 그쵸. 덥다. 근데 표정은 굉장히 청량했습니다.
2: 그렇죠. 아 예. 더운데 또 표정은 청량해야 하니까 예. 또 이렇게 더우면서도 살짝 밝은 무드를 좀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1: 네 여러분 뭐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예 음악을 듣고 올 거예요. 이 청

0: 룸메이트 스니커즈 진수 카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스튜디오에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1: 그렇죠.
2: 네, 예. 또 다르네요.
0: 맞아요. 음악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예. 뭐가 제일 기대됩니까?
1: 일단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0: 그럼 맞아요.
1: 팬분들한테 빨리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는데 네. 또 얼마 안 남으니까 네. 그 긴장도 되고 예. 뭔가 팬분들도. 이게 길었으니까 네. 준비 기간이 저한테 기대되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0: 그쵸.
1: 그래서 그 부분도 긴장도 되면서 네. 뭔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떨리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고 진수 씨 어때요?
3: 저희가 또 작년에는 조금 네. 이 다크한 분위기로 무대를 두 개를 또 앨범을 냈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돌아온 청량이다 보니까 네. 이 봐주시는 팬분들이 이 또 다크한 거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 신나게 하기보다는 예. 약간 좀 아 멋있다 이런 그쵸. 느낌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뭐 또 같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네. 무대가 될 것 같아서 또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더 막 즐기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죠.
0: 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질문은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니커즈가 이제 타이틀곡이다 보니까 신발이 누가 제일 많아요? 이런 원초적 질문 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 신발.
0: 어때요?
3: 제일 많은 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쿠마? 타쿠마가
0: 그래요?
3: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근데 사실 제일 많은 건 저긴 합니다. 저는 이제 안 신고 다 그냥 박스에다 이렇게 쟁여놔요.
0: 그러니까
1: 그런 그래요. 것들이 많고 근데 쿠마는 그냥... 이제 꺼내놓는 것들이
0: 그렇죠.
1: 많고
0: 그렇죠. 그걸 안 신는 거는 왜 소장용이에요?
1: 뭔가 저는 옛날부터 신발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특히 농구화 이런 거를 예. 제가 옛날에 배구선수 생활을 했다 보니까
0: 배구선수를 했는데 왜 농구화를 또.
1: 그때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제 개인적인 예. 입장이긴 한데 네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예. 조금 멋부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0: 예.
1: 그리고 농구화가 좀 더 쿠션감이 그쵸,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예. 약간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농구화를 신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좋아가지고
0: 예.
1: 그래가지고 전 농구화를 신었었는데
0: 네네.
1: 그런 습관들 때문에 농구화를 이쁜 것들이 있으면 막 예.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누가 보면 농구선수 출신인 줄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배구선수 출신입니다. 진짜.
1: 그쵸,
0: 옛날부터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칼 씨는. 제가 제일 처음에 칼 씨한테 좀 인상적인 영상은 그거였어요. 이름을 내가 칼로 짓게 된 거는 사실 저는 뭐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연예인 중

0: 중에 칼이나 카즈아, 카이 이렇게 카씨들이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네. 내 이름도 칼로.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제가 봤을 때 엄청 특이하구나.
1: 그거를 이제 연습생 때 네. 쇼츠 같은 거 내리면서 맞아요. 봤는데 딱 뜬 거예요.
0: 그게. 그렇죠.
1: 그래서 어? 카시가 잘한다고?
0: 그래.
1: 그럼 내가 또 빠질 수 없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카일이 된 거예요. 예. 예. 미카일 아니고 카일이 된 겁니다. 그쵸.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오늘도 배구 선수 출신이지만 난 농구화를 소장한다. 그쵸, 그쵸, 뭐 이런 그쵸. 특별한 예. 그래서 신발이 그럼 제일 많은 분은 그러면은 예 우리 카일 씨로.
1: 네. 좋습니다. 네네. 제가 제일 많은 것 같긴 예. 합니다.
0: 숙소 생활 하고 하면은 이제 좀 신발이 섞이진 않아요?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진 않나요?
2: 제가 실제로 이제 좀 똑같은 신발이 야.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아. 몇 번씩 바뀌어? 실수로 네, 다른 신발 신고 가고 근데 오. 또 발 사이즈도 비슷하다 보니까 네. 몰라요 잘.
0: 그러면 그냥 우겨놓고 그냥
2: 그쵸 뭐. 그냥 신고 가서 춤을 추다가 네. 또 살짝씩 이제 본인 발에 맞춰서 신발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춤추면서 내 거 아닌 것 같은다고 아, 보면은 느낌. 야 미안하다 너 거다.
0: 그렇네.
1: 그쵸. 아. 가끔 이제 냄새로도 좀 판단을 하고
0: 아이 냄새는 안 나겠죠.
3: 향기로.
0: 예. 우리 진수 씨가 또 이제 밴드부 보컬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밴드부의 보컬이라고 하면 꽃인데.
2: 그렇죠.
0: 예, 꽃인데 그때 당시 나의 인기 이 정도였다. 예,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아, 제가
0: 이 정도였다.
2: 제가 또 근데 약간 예. 그 드라마 이런 데서 보는 막 와 이런 느낌의 인기가 많은 것보다는 예. 약간 누가 봐도 사실 제가 밴드부를 하면서 네. 동아리 막 제출해야 되는 것처럼 예. 저희는 달마다 무대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가지고 예. 무대를 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무대다 보니까 네. 쟤 노래 잘하네. 쟤 노래 잘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학교에서 이름을 좀 날리긴 했습니다.
0: 그래서 쟤 노래 잘하네. 얘가 좋아요. 저 잘생기네. 이게 좋아요.
2: 전 노래 잘하는 애가 좀 더
0: 아 노래 잘하는 애가 엄청 더 예 그 당시에
2: 그렇죠. 왜냐면 그때 저도 모르는 막 학교 선배들도 저를 알고 계실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아니 근데 보통 드라마에서는 막 사물함 열면 뭐 막 선물 막 넣어놓고 편지 뭐 넣어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런 막 형들도 막 좋아해주고 근데 그런 상황 있었어요?
2: 약간 그런 거는 아쉽게도 없었지만
0: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2: 약간 그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노래방을 놀러 가면 꼭 예. 데려가야 되는 친구 이런 거에 또 제가 잘 꼈었죠.
0: 맞지. 그때 노래방 가면 뭐 불렀어요?
2: 저는 뭐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 다 부르고 다녔죠. 막 높은 노래고 뭐 그때는 목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보니까 그냥 쌩쌩한 젊음으로 네. 막 지르고 다녔었습니다.
0: 10대니까.
2: 그렇죠. 네.
0: 지금도 젊은데 그때도 10대니까.
2: 그때 너무 그쵸.
0: 정말 그 시절 가끔 그립나요?
2: 그립긴 하지만 네. 뭐 그때는 그때의 추억. 그쵸? 지금의 제가 또 굉장히 멋있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2: 지금에 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또 음악 장르도 많이 달라졌고
2: 그렇죠. 예.
0: 오늘 또 이제 수록곡 중에서 To the Moon이라는 곡을 듣고 이어갈 거예요. 투더문 네. 곡성명 어떤 가사입니까? 투더문
2: 예. 이제 딱 제목 그 자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루나 위드 하면서 인사드리는 것처럼
0: 네,
2: 저희 팀이 달하고 되게 연관을 많이 짓는데
0: 네.
2: 이 달을 우리만의 세계 약간 이런 걸로 잘 표현해서 네. 우리 같이 달로 떠나가자 달로 도망가자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의 도피처 같은 노래를 좀 만들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또 내봤습니다.
0: 옛날에 진짜 명곡 중에 Fly to the Moon이라는 그 명곡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느낌은 좀 다르지만 예. Fly to the Moon 알아요 혹시?
2: 알죠.
0: 야, 역시 정말 아니 옛날에 밴드부에서 막 밴드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2: 제가 또 안 그래도 약간 저희 부모님이 듣는 노래를 또 같이 들으면서 자라면서
0: 그러니까 부모님은 밴드를 안 들었으니까 밴드곡을
2: 예. 또 그런 노래들을 좀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0: 진짜 Fly to the Moon 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To the Moon 예. 오늘 Fly to the Moon 들을 건 아니고요 여러분 To the Moon 예. 우리 룬에이트의 새 앨범 수록곡 To the Moon 듣고 와서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휴가철에 잘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 뭐가 있을까요?
1: 요즘 차박을 자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요. 쓰레기는 다시 잘 챙겨서 가져가요.
2: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휴가철이고 관광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3: 관광지에 놀러가서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0: 휴가철 지켜야 할 공중도덕. 소음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 지키기, 바른 줄 서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죠. 조금씩 배려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박소연.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루네이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수, 카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루네이트 박소현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카엘 씨가 이제

0: 최근에 그 드라마 김부장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많아요. 예. 버스씬 같은 거는 네. 거기 위에 좀 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어떻게 네. 좀 매너키 했나요?
1: 네.
0: 그죠?
1: 네. 이게 좀 버스가 옛날 마을 버스예요.
0: 그래, 옛날.
1: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낮아가지고 그쵸? 제가 그때도 보면 숙이고 있단 맞아요. 말입니다.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설정상 네. 예, 키를
1: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0: 낮추는. 예.
1: 그래가지고 그런 좀 고충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거기서 엑스트라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 되게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해서 분위기가 되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0: 그 그때. 드라마에 왜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급정거 하면은 그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좀 방어해주는 지켜주는 뭐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허리를 탁 잡으면서 슬로우를 살짝 걸면서 네. 그 씬 몇 번에 갔나요?
1: 진짜 많이 갔어요.
0: 그래, 난 그거 보면서 야 저건 진짜 너무너무 많이 갔겠다 네. 생각했어요. 많이 네. 갔죠.
1: 진짜로 그 좀 민지한테 미안할 정도로 네. 좀 많이 가가지고 네. 또 다양한 각도에서 그쵸. 여러 번을 찍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또 그게 저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급정거를 하는 그 속도도 다 맞춰야 되고 그쵸. 한 번에 그게 나와야 되니까 야. 그게 제 첫 촬영신이었거든요.
0: 아이고야, 그럼 첫 촬영이 제일 네. 떨릴 텐데.
1: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야, 모든 이런, 걸 맞추는 게.
0: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처음 해드려요, 여러분. 네. 그렇게 급정거하는 그런 씬은 진짜 여러 번 갈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황이라서 성공적으로 예, 이 씬이 완성이 됐습니다.
1: 그쵸.
0: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씬으로 예. 오디션을 본 거예요?
1: 그럼 네, 처음에?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0: 아, 오디션 보고. 네. 그럼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겠네요.
1: 아마 있었지 않을까요?
0: 그러면 오디션에서는 보통 어떤 연기를 한 거예요? 그 대본을 미리 공개를 하고 보여줬나요? 아니면 다른 대본을 연기했나요?
1: 보통 이제 먼저 대본 주시고 네. 이걸로 연기도 하고 자유 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0: 네네. 그래서 그거 됐을 때 기분 어땠어요?
1: 전 안 믿겼죠, 솔직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네. 첫 드라마인데 네. 김부장이고 원래도 김부장이랑 원작 웹툰 자체가 있었지. 너무 유명하고 맞아요. 하니까 네. 제가 거기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솔직히 믿기지도 않았고 네. 그렇게 대선배님들과 한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가 네. 않았어가지고 나름 좀 초반 임팩트가 있었던 캐릭터다 보니까
0: 그쵸.
1: 됐을 때 좀 많이 놀래긴 했었습니다.
0: 얼떨떨했군요.
1: 네, 진짜 얼떨떨했어요.
0: 진수 씨는 카일 씨 됐단 얘기 듣고 어땠어요?
2: 제가 제일 얼떨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랑 같은 연습실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0: 그렇죠. 예.
2: 그래서 막 형이 막 한다고 하길래 예. 저는 또 그 얘기들 살짝씩 듣고 예. 야, 저 큰 데를? 하면서 에이 하면서 뭐 좋은 오디션이 또 좋은 기회와 연습의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쵸. 또 그냥 보는 거예요.
2: 그냥 편하게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형이 예.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대본을 그거 하고 김남은 역할로 예. 해야 된다고 야. 저한테 민지 역할 그거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됐네?
0: 얼떨떨
2: 저도 깜짝 놀라서 그냥 대본 봐주면서도 해주고 그랬었죠.
0: 그 민지 역할 할 때 민지 씨 대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진수 씨는?
2: 이제
0: 민지 거요 쭉 이제 몰두해서 읽어줬을 거잖아요.
2: 그렇죠.
0: 예. 어땠습니까?
2: 제 식대로 몰두를 하긴 했는데 예, 예. 사실 저는 민지 거를 읽으면서 예. 형 대본을 좀 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형의 그걸 도와주는 예. 거다 보니까 너무 달달한 친구의 역을 맡았더라고요.
0: 예, 예.
2: 제가 아는 형
0: 너무 달라. 느낌이 달라.
2: 그쵸? 예. 이걸 또 어떻게 형이 예, 이런
0: 소화할까?
2: 거를 그쵸. 되게 궁금해하면서 그래. 같이 도와줘서.
0: 아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배구하고 막 남자들하고 어울리고 막 그런 모습이 이제 인지가 돼 있는데 뭐 여학생한테 뭐 교실로 찾아가고 뭐 버스에서 허리 잡아주고 뭐 사실 그런 건 해보지 않았잖아요.
1: 처음 경험.
0: 그러니까 네. 사실 실제 성격하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진수 씨의 도움이 좀 많이 큰 도움이 됐습니까?
1: 아니요. 사실 이게 그래도 예. 하는데 자꾸 제 집중을 깨더라고요.
0: 아유 큰일 났네.
1: 뭐 다른 대사하고
2: 거기서 집중을 해야 되지. 내 애드립을 또.
1: 근데 야. 오히려 이 친구가 이제 집중을 깨게 만들어주니까 현장에서 살짝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0: 그렇네. 현장에서의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진수 씨 덕분에.
2: 훈련을 또 시켰습니다.
0: 아 정말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 진수 씨의 큰 그림이에요. 리더잖아요. 큰 그림입니다. 예. 진수 씨는 이제 드라마도 있고 뭐 뮤지컬도 있고 전 사실 진수 씨가 막 뮤지컬 같은 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뭐 프로그램 있어요.
2: 와 일단 저는 뭐 연기 뮤지컬도 제가 실제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쵸? 막 이것저것 뮤지컬 넘버 막 이런 거 막 따라 부르고 막 네. 그랬었는데요. 네. 또 뮤지컬 이런 거 부분도 너무 좋지만 저는 또 저희 멤버들이랑 네.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은
0: 역시 리더는 리더다.
2: 저희 루네이트가 좀 더 빛날 수 있지.

0: 않을까?
1: 아니 그럼 어떤 프로그램 원해요? 루네이트 멤버들은 예.
0: 저희가 딱 이 얘기를 저희끼리 예. 약간 농담삼아 꺼내서 예. 제일 동시에 나온 네.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는데
1: 뭐예요?
0: 모두 좋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1위를 뽑으라면 저희가 런닝맨을 또 나가고 싶다고
1: 하는데 그렇군요.
0: 저 또 몸 쓰는 걸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1: 예, 맞아요. 너무 잘해. 자신 있죠?
0: 그럼요.
1: 예, 자신 있어요. 우리 그럼요.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SBS니까 루네이트 앞으로 꼭 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연락 주십시오. 예.
1: 아니 진수 씨는 런닝맨 나가면 뭘 잘할 수 있어요?
0: 저는 뭐 당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아. 또 몸으로 이겨내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1: 야 그래도 팀을 위해서 예, 본인의 기회를 날리 그리고 런닝맨을 딱 얘기해 주네요. 아유, 감동이야.
3: 그렇죠. 올해 예. 그 리무진 서비스 나가고 싶어.
1: 아, 그랬어요. 네. 그래 그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방송이라 지금 런닝맨을 얘기했군요. 그럼 리무진 서비스도 하나 얘기해 줘요. 아, 나도 리무진 서비스 진수 씨가 나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커버한 자료들을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짧게든 길게든 너무 너무 많은 자료를 제가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뭐 어떤 곡이라도 좋을 것 같아서.
0: 그렇죠.
1: 요즘 꽂혀 있는 곡 뭐 어떤 게 있습니까?
0: 제가 또 안 그래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 예. 정성환 선배님이 계신데
1: 뭐 노래 그쵸. 너무 잘하니까
0: 너무 잘하시죠.
1: 발라드의 황제예요 거기.
0: 그쵸.
1: 예. 왕자의 왕자. 예.
0: 아, 예. 딱 최근 앨범 예. 그 새로 내신 마치 네. 오늘처럼이라는
1: 맞아요.
0: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아니 한 소절 가능합니까?
0: 제가 또 한번 시원하게 불러보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 제가 그냥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 마치 오늘처럼 예. 5, 6, 7

0: 뭐야?
1: 제일 잘 불렀죠.
0: 제일 잘 불렀어. 지금까지 부른 거 제일 잘 불렀어요.
2: 누가 보면은 대본에 있어서 연습을 하고 목을 풀고 그러니까요. 온 줄 알겠어요. 대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0: 없었죠.
2: 없었잖아요, 없었어. 야, 이런 데서 하기 어렵거든요. 반주도 없고 그러니까요. 마모도 없고.
3: 긴장도 했네요.
2: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는데 너무 잘한다.
0: 그러니까요. 평소에 연습실에서 많이 해요 이 노래를.
2: 예, 예.
0: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잘했어요.
2: 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무대 체질이 있어. 방송 그쵸? 돌아가면 또 그래서 메인 보컬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친구들은 연습실에서 너무 잘하는데 빨간 불 들어오면 또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약간 좀 타고난 게.
0: 무대 체질이네.
2: 역시. 아, 그래서 무대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8월 8일에 와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단독 처음으로 하는 거죠.
0: 그렇죠.
2: 팬 콘서트 축하드립니다. 야, 이 얘기를 꼭 해줘야죠. 사실은
3: 저희가 또 단독 팬 콘서트.
2: 네네.
3: 팬분들을 위해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모두를 놀래킨.
2: 예. 네. 카일 씨는 모르고 네. 카일 씨 모르고 저는 알 것 같아.
0: 저 알아요. 저 알아요.
2: 아 뭐예요?
0: 그 저희가 또 뭐예요? 전석 무료로 풀었습니다.
2: 아 맞았어요, 네. 맞았어. 그 전에 전혀 모르는 눈치여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0: 예. 너가 얘기할 줄 알았어. 나는.
1: 너한테 또 넘겨봤잖아.
2: 와.
0: 저희가 이제 팬클럽 선예매 한정으로 이제 네. 무료로 다 풀어놨고요. 네. 일반 예매가는 15,000원으로 이제 가격을 완전히 낮춰놨습니다.
2: 네네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멤버들의 아이디어인가요?
0: 그럼요.
2: 아유 역시 여러분 우리 팬들. 많이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 뭐 어떤 얘기 주로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요?
3: 저희가 사실 진짜로 이제 첫 팬 콘서트다 보니까 팬분들이 봤을 때 아, 이 처음 하는 팬 콘서트에도 되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옛날 아 이거 또 큰 스폰데 이렇게 괜히 그냥 많이 네. 기대를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노래들로 제가
2: 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네. 진수 씨는 뭐 발라드도 준비했겠죠?
3: 아 아쉽게도 저희가 이번에는 팀에 좀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2: 발라드는
3: 네.
2: 없어요.
3: 그렇죠. 단 아 발라드 이번 앨
2: 있어요.
3: 있을 수도 있고.
2: 근데 진수 씨가 지금 아까 그 라이브 이후에 왔다 갔다 해 지금
3: 네,
2: 토크가
3: 말렸다.
2: 지금 토크 갈 길을 이제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3: 아 너무 좋습니다.
2: 정리 좀 하고
3: 네. 다 스포해 버릴 뻔했습니다. 지금.
2: 그러니까 다 스포할 수가 없으니까
3: 괜찮았다.
2: 예. 후 자 르네이트의 백이라는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갑니다.

0: 루네이트 백을 이어드렸습니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스니커즈와는 정말 느낌이 다른 또 곡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예,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2: 이제 이 백, 숫자 백이 아닌 뒤로 가다의 이 백인데요. 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0: 아, 네, 백. 예. 오, 멋있네요.
2: 그쵸.
0: 언제든 출발선, 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2: 그렇죠. 저의 의지입니다.
0: 이런 의지입니다. 예, 이런 의지를 이번에 팬콘에 다 많이 담아 넣었나요?
2: 완전 제대로 담았습니다.
0: 네네. 자, 그럼 어떻게 뭐 솔로 무대, 뭐 유닛 무대 아니면 어떤 무대가 될 건지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3: 일단 네. 무대로는 저희가 이제 스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0: 없고요. 네. 네.
3: 일단 굉장한 뭐가 기대를 있어요? 많이 해주셔도 좋다.
0: 오, 네.
3: 라고 말씀드릴 수
0: 있어요. 우리 팬분들은 뭘 준비해서 가면 되나요? 체력 준비하고
2: 목소리. 목을 또 네. 준비해서.
0: 아, 목, 아, 목을 네. 아껴야 되는군요. 그 전날 밤에 네. 목을 좀 아끼고 예.
3: 네, 저희도 이번에 딱 받고 놀랄 정도로 저희가 또 좀 많은 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8월 8일입니다. 여러분. 예, 만감부.
3: 네, 만감부.
0: 예, 응원합니다. 우리 팬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넣어주셨는데 그중에 공통된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붙여봤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질문 한 개씩만 뽑아주세요. 누구의 질문이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진수 씨 먼저. 네.
2: 네, 3년을 함께한 멤버잖아요. 네. 활동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 네. 각자 앞으로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요?
0: 오,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2: 그쵸.
0: 점.
2: 그렇죠. 예. 저는 또 제 옆에 있는 카이리 형 얘기를 네. 또 해드리자면요.
0: 네네,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카이리 형.
2: 이게 사실 뭐 단체 생활하면은 합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0: 예.
2: 중요한데 형이 항상 형 입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막 나는 뭐 화량되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예. 그래서 막 되게 형이 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사실 이런 형의 모습이 있어야 단체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끌어가다가 형의 새로운 네. 아주 색다른 모습이 한 번씩 나와야 네. 뭔가 저희 팀도 무난하고 재미없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되게 특별한 모습을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저는 지금 이 형의 튀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거 맞아요. 정답이에요.
2: 그렇죠. 네. 뭔가 형의 이거를 억제하시려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아. 저는 사실 다 반대합니다.
0: 아, 카이 씨 듣고 느끼는 바가 있죠?
3: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거를 그쵸. 자랑을 그쵸. 좀 하란 말이에요.
3: 근데 예, 사실 이걸 예.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3: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예, 예. 어쩔 수 없이 또 어느 환경에 가

0: 는 그게 제 성향이 나오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있어야 또 루네이트지 않을까라는 생각.
1: 튀어야 돼요. 칼슘 튀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예전에 운동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보면 특히 막 배구 농구하고 이랬던 친구들은 그렇게 튀는 거를 잘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이제 그쵸? 아이돌 됐으니까 튀어봐야죠.
0: 전 그때부터도 튀었었어요. 배구할 때도 맨날 코치님께서 너 뮤지컬 배구하냐고. 보통은 이렇게 정자세로 때리는데 예. 저는 막 손 돌려서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화려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화려함의 날개를 펼쳐주세요.
0: 아, 그럼요.
1: 아, 그럼 반대로 우리 동생이지만 진수 씨한테 나는 우리 진수가 이건 진짜 쭉 안 변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0: 안 변하고 갔으면 좋겠는 거는 네. 너무 미안한 말이긴 한데요. 솔직히 네. 리더로서 뭔가
1: 고생을 그냥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10년 동안
0: 고생보다는 네. 멤버들을
1: 사랑하는 마음,
0: 사랑하는 마음과 멤버들을 아끼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입니다.
1: 예, 아주 어깨가 무겁겠어요.
0: 그냥
1: 왜냐면 형이 좀 같이 짊어져줘야 되는데 형이 그냥 짐을 거기 던져주네 우리 진수 씨한테. 아이고 머리야.
0: 저는 이미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아,
1: 나누고
0: 합니다.
1: 있는 거 맞죠?
2: 제가 많이 의지를 하긴 합니다.
1: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칼씨 하나 뽑아주세요. 예. 예.
0: 와 너무 다 뽑고 싶은데.
1: 네. 어 맞아 DJ 진짜 DJ 했었잖아요 두 분.
0: 네 그렇습니다. 이거 DJ로 가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DJ 했었어요.
0: 네 칼 진수가 일주일 동안 라디오 DJ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진행도 잘한다고 느꼈는데 정식 DJ 제안이 온다면 어떤 시간대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코너도 있을까요?
1: 예.
0: 일단 저는 좀 밤.
1: 그렇죠 밤에 해야죠. 두 분들 다 밤에 해야죠 뭐.
0: 네 밤에 하면은 좀 재워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1: 그러면 10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0: 그렇죠.
1: 8시보다는
0: 그렇죠.
1: 그렇죠. 10시. 뭐 해보고 싶은 코너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민 상담을 해준다던가.
0: 아, 고민 상담.
1: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보컬을 뭐 가르쳐 준다던가 뭐 이런 거.
0: 저는 고민 상담.
1: 고민 상담 잘해요? 네.
0: 전 고민 상담 진짜 잘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네. 하긴 하지만.
1: 아니, 그래도 그거 필요하죠. 그것도.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현실적인 건 저희 멤버들한테만 그렇고 예. 저희 이제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는 완전 F의 느낌으로 해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수 씨 라디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2: 저희 라디오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또 자신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뭐 공감해주는 거, 뭐 고민 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만약에 게스트분들이 있는 그런 라디오가 된다면은 네. 이제 또 저녁 시간대가 되면은 또 보통 일을 하고 오신 상태로 되게 지쳐 있으실 때가 그쵸?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저희와 함께 정신줄을 놓고 놀아보는 놀아보는 시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1: 아니 그리고 저는 진수 씨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그 지친 그분들이 이제 고민 상담 칼 씨한테 끝나면 노래로 음악으로 그냥 라이브를 하나 해주거나 좋다. 막 이거 너무 좋을 거 진짜
2: 너무
1: 진수
2: 좋아요.
1: 씨
2: 신청곡 싹 받아서
1: 바로. 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노래 왜냐면 노래 워낙 많이 하니까
0: 그럼요.
1: 노래 불러주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1: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한 것들이 꼭 이루어지길
0: 이루어졌으면
1: 예,
0: 좋겠네요.
1: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0: 감사합니다.
1: 예, 정말 보컬의 진수 타이틀을 보컬의 진수를 해요.
2: 아, 너무
1: 그
2: 좋아요.
1: 코너 이름을 보컬의 진수. 진수. 보컬의 진수.
0: 오,
1: 이렇게
0: 좋다.
1: 해야죠.
2: 좋습니다.
0: 좋다, 좋다.
1: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박서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0: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0: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넷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일 씨, 진수 씨 마지막 마무리 시간입니다.
1: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0: 어떠셨어요?
1: 너무 재밌었습니다.
2: 너무 신났습니다.
0: 못한 얘기 있어요?
1: 일단은 저희가 곧 컴백을 하니까 네. 또 그만큼을 기다려준 러브에이트한테 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제일 먼저 고맙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고 네.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를 믿고 기다려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예. 고마운 일이니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 이번에 준비한 것들을 보고 그 기다렸던 시간들이 다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진수 씨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러브에이트에게.
2: 네, 일단 또 일단 저희의 이 라디오를 함께 들어주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네. 우리 러브에이트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뒤로 팬콘서트의 유럽 투어까지 굉장히 긴 스케줄이 네.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든 무대 즐겁게 함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8월 8일에 좋은 무대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러브에이트 따랑해요. 예,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2: 아, 네, 따랑해요.
0: 따랑해요. 귀엽게. 예, 칼치 귀엽게. 둘, 셋.
1: 러브에이트 따랑해요.
0: 따랑해요. 스니커즈 한 번 더 드리면서 인사합니다. 안녕.

0: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Hi, 올리디아.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눈이나 손? 서서 일하는 분들은 다리?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휴일은 가장 고생한 부위를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요일인 오늘 영스 가족들은 어떤 곳 위주로 휴식을 취하셨나요? 지금부터는 영스와 함께 제일 고생한 신체를 푹 쉬게 해주며 한 주를 마무리해보시죠. 나부터 내 힘듦을 알아주면 좋잖아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치즈의 모두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가장 많이 쓰고 고생하는 신체 부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목이지 않을까. 제일 많이 뭔가 얘기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계속 쓰는 부위다 보니 목일 것 같습니다. 또 김미림님, 어디에 홀린 것처럼 타지 아파트에 차를 주차했는데 못 찾아서 자그마치 40분을 걸었어요. 탈진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기까지 1시간 5분 남았는데 영스트리트 들으면서 가려고요. 남이 들으면 시트콤인데 저는 정말 재앙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뭐 지하 뭐 몇 층 그 B 어쩌고 저쩌고 써있거나 아니면은 뭐 A 뭐 알파벳 하고서 번호가 써 있잖아요. 지하 주차장들은. 근데 그런 게 없고 야외 주차장에다가 하면은 더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어떤 동이 있잖아요. 어떤 동인지 좀 찍어 놓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메모장에 어떤 거 앞에 예, 그 근처에 가서 그 핸드폰이라 그 차키를 딱딱딱딱 해, 이렇게 전원 같은 거 딱딱 하면은 그래서 차에서 불빛이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메모장에 앞으로 좀 적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릴게요. 3, 4부에서

0: 저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 7월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시절 추억들 꺼낼 준비해 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4: 5달.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9: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번호.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이 코너에선 제가 직접 차트 속 노래를 골라서 완소들에게 긍정의 기운만 가득 보내드립니다. 응원을 받고 싶은 일이나 행운이 필요한 사연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차트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인데요.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기 전에 좋은 기운을 채워줄 노래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심살라빔 심심살라빔 심심살라빔 심심. 이렇게 행운의 주문이 반복해서 나오는 노래,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41위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기운이 더 가득 채워진 느낌이네요. 이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원님,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일단 국내부터 도전해보자 싶어서 경주로 가려고요. 재밌게 즐기고 오고 싶네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혼자 여행 가는 거를 많이들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운전이 좀 가능해졌을 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는 처음부터 해외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부터 조금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경주 볼거리도 많고 또 먹거리도 많다 보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백혜원님을 위한 노래 골라볼게요. 어떤 곡이 좋을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에서 6위를 차지한 멜로망스의 인사. 여행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운들이 혜원님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며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또 혼자 떠난 여행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멜로망스의 인사.

멜로망스의 인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완소들의 사연이어서 만나볼게요. 이보영님,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아이 학원 문제부터 회사 일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네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른 해결되고 여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초반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적응 기간이라고 하죠. 처음에 회사 들어가셨을 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이 동네에 동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이의 학원은 잘 다니고 있는지 아이가 학원 적응은 했는지 등등 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뒤면 이 모든 게 다 자리를 잘 잡아서 마음 편히 회사도 또 아이 걱정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웅님, 야간 근무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쉬는 날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자다가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다음 주에 드디어 휴가가 생겼는데 잘 보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했는데요. 근데 이거 밤낮 바뀐 게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뭔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멘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그리고 사람이 보통 해를 보고서 좀 지내야지 비타민 같은 것도 얻고 에너지 같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밤낮이 바뀌니까 몸의 모든 이 밸런스가 다 깨져서 그러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휴가가 생긴 날에는 진짜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두 분을 위한 노래를 차트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는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인데요. 여기서 어떤 노래가 좋을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87위를 차지한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는 두 분에게 위로를 보내줄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들으며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보영님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우리 또 기용님은 휴가 때 푹 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두 분에게 응원과 행운을 보내줄 이 노래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올게요.

0: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고릴라
5: SBS 생활정보.
6: 햇감자가 한창 나오는 철입니다. 감자는 청나라 상인이 함경도에 가져온 게 그 시초인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칩 드실 때 봉지 뒤에 원산지를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맘때는 국산 햇감자로 만든 제품을 만날 수 있지만 겨울에는 국산 감자가 부족해 미국이나 호주산 감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감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지역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인데요. 국산 감자가 나지 않는 겨울에는 수입산을 쓰고 햇감자철에는 다시 국산 감자를 쓰는 거죠. 스낵업계에서는 햇감자철에 만든 감자칩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과자에도 제철이 있다는 게 재밌죠?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입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이어갈게요. 긍정의 기운이 필요한 분들,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획이 있거나 응원받고 싶은 완소들은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제 완소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4668님, 부모님의 제안을 듣고 고민하다가 교환학생 준비해보려고 해요. 원래 전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부모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해외 경험이 있는 완디가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돈을

0: 쓰고 부모님이 또 열심히 버신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나 언니 갔는데 그 나라가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행복한 나라로 갈래 라고 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한 생각을 못한 상태로 갔었고 그냥 돈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는 상태였었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 보니 그래도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돈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시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한국 친구들은 좋지만 한국 친구들만 계속 의지를 하고 얘기를 하면 한국어만 늘어요. 한국에서도 한국어를 잘했는데 더 늘어요. 예, 더 감정교류를 하다 보니까 더 늘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힘든 점 같은 것도 외국인 친구한테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좀 사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압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나 MBTI I 성향이거나 그리고 해외에 갔을 때 친구를 사귄다는 게 영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돈이 아깝지 않으려면 친구 자체를 그냥 외국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사귀고 얘기하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걸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기. 네. 이번에도 제가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볼게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에서 4668님에게 좋은 기운을 줄것 같은 곡은요. 바로 88위를 차지한 트와이스의 Yes or Yes. 4668님이 교환학생으로 가서 No가 아닌 긍정의 Yes 대답만 듣고 오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긍정의 기운 가득 채워가세요. 그럼 저희는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올게요.
1: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1943님, 초등학생인 손주가 이번에 큰 대회에 나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직접 가서 응원을 못해주는 상황이라 통화로 전했는데 마음이 쓰입니다. 완디가 같이 응원 보내주실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태권도 대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시 대회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도 직접 가서 응원을 못해주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뭔가 경기나 이런 대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또 멀리서나마 또 응원해 주는 마음이 우리 또 손주분께 닿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도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생 손주분을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 1943님과 손주분을 위한 노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느낌이 왔어요. 네, 어떤 노래냐면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7위 곡인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아무래도 큰 대회에 나가면 긴장할 수 있어요. 그때 이 노래를 들으며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 노래와 함께 손주분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이번은 직장인 완소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김이현님, 첫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 긴장 중입니다. 동료들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 승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심사를 앞두고 있으면 긴장도 되고 계속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7395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마음이 조급해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 곳이라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완디가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요한 계약이라는 게 회사 관련해서 이겠죠. 네. 근데 열심히 또 준비를 하신 만큼 또 상대 쪽과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분을 위한 노래도 차트에서 골라볼게요. 제가 아주 신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79위 곡인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앞엔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질 겁니다. 걱정이 무색하게 좋은 일만 생기도록 제가 이 노래와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케이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0: 먹는 유산균은
1: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완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계획 혹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를 남겨주세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은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3, 4분은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라 함께 할게요. 차트 속 노래를 들으며 듣기만 하는 맞힐 수 있는 퀴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완소들은 일요일 밤에 뭘 하며 듣고 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49위 곡인 전소미의 Birthday 듣고 3부에서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당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노래와 추억이 필요한 날 우리 같이 차트에서 꺼내들어요.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인데요. 노래와 함께하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 속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2509님, 완디, 저 와이프랑 30개월 애기랑 첫 해외여행 가려고 어제 애기 여권 만들었어요. 오늘은 비행기표 예매하고 렌트카도 예약하고 호텔만 남았네요. 아직 가려면 세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설레요. 아니다. 카드값 보면 설레지 않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여행은 가기 전날도 설레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 비행기표를 끄는 그 순간부터 설레기 시작하잖아요. 뭐 금액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도 아이가 첫 여권을 만들고 함께 아이의 첫 해외여행을 만들어주는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보니 정말 행복한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 만들고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367님 고딩 중딩 3남매가 방학했어요. 심심하다고 하도 난리라 거실에서 에어컨 틀고 각자 폰만 지면서 영수 듣고 있어요. 방학 내내 끼니 챙길 생각하니 벌써부터 허리가 휘어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방학 때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근데 제일 힘든 건 이제 어머니 부모님이시죠. 특히 밥, 끼니, 아침, 점심, 저녁, 학원이 있지 않는 이상 뭔가 끼니를 다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있다고, 그 문자들을 가끔 방학 시즌 때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는 뭐 반찬 같은 것도 배송으로도 잘 나오고 하셔서, 그런 거 한번 방학 때는 한번 배달로 시켜보시는 건 어떤가. 그게 금액이 더 쌓일 수도 있어요.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위 태연의 그대라는 시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2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송하이의 니 소식, 2번 장혜진 윤민수의 술이 문제야.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들을 그대라는 시와 글자 수가 똑같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의 그대라는 시.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에 이어 지은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2위 2번 장혜진

하늘 그대라는 시에 이어 장혜진, 윤민수의 수리문 제약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이혜진님, 엄마와 놀러가서 아빠랑 둘이 저녁 배달 시켜 먹고 늘어져 있어요. 엄마 잔소리가 없어서 평화로운 주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보통 배달 시켜 먹으면 아예 몸에도 안 좋은 거 뭘 시켜 먹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먹고서 바로 누워있으면 아이 밥 먹고 바로 그렇게 누워있으면 체해, 빨리 일어나, 뭐라도 좀 해,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잠시나마 짧게라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133님, 임산부인데 지인 놀러갔다가 제 생각이 났다면서 유명한 빵집에 케이크를 사다 주고 갔어요.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아, 유명한 빵집에 케이크, 맛있는 거 선물해주거나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 진짜 좋은 분. 특히나 이걸 날 생각을 해준 거잖아요. 본인 것만 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같이 또

맛있는 거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94위 이소라의 신청곡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95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아이유의 반편지, 2번 소유 오반의 비가 오잖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노래는 솔로곡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신청곡.

버릴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소라의 신청곡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95위 1번 아이유의 반편지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1: 여자도
0: 캐라시딜 캡슐 설마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치료제
0: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1: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9: 스톱!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빈지노 피처링 어반 작가파의 서울밤 듣고

0: 코너인데 후토크만 한 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들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여름철 장마로 한강 수위가 크게 불어날 때마다 강위에 떠있는 새비섬을 보면 휩쓸려가지 않을까 걱정되곤 하죠. 물 위에 떠있는 플로팅 건축물인 새비섬은 사실 거센 폭우 속에서도 아주 안전합니다. 비밀은 배처럼 물에 뜨는 부력 구조와 섬을 붙잡아주는 굵은 쇠사슬, 윈치 와이어에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와이어가 자동으로 풀리고 부력으로 섬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물이 빠지면 다시 감기면서 원래 높이로 내려오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GPS까지 더해져서 섬의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감지해 제자리로 되돌려주는데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강에 둥둥 떠있는 새비섬에 숨겨져 있던 과학기술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일 영씨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김은영님, 과수원을 하시는 시부모님이 복숭아를 보내주셨어요.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복숭아 제철 행복이 도착하는데 올해는 천중도 품종으로 심어서 그걸 보내주셨더라고요. 말랑말랑하고 너무 달아요. 너무 행복한 여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복숭아의 품종이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매년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 유럽에 있는 납작복숭아도 한국에서 만들어낸 품종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양하게 또 생기기도 하고 다 도전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근데 복숭아는 여름이 지나면 못 먹기 때문에 지금 먹어줘야 돼서 행복하죠. 네. 또 우리 최연희님, 10살 큰아이가 다음주 인생 첫 장기자랑을 앞두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춤이나 노래에 관심을 가지더니 전교생 앞에서 선보이겠다고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세상 부끄럼쟁이 아들이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기특하고 귀엽기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어떤 곡을 연습하고 있나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 좀 알려주세요. 아까 대회도 그렇고, 알고 싶습니다. 근데 뭔가 결심이 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갑자기 TV를 보고 아니면 너튜브를 보고 멋있어 보여서 해보고 싶었다던가 뭔가 큰 결심이 생겼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해내리라 믿겠습니다. 6455님, 생일 선물로 뷰티 디바이스를 받아서 요즘 매일 관리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피부과는 비싸서 못 가니 홈케어로 꿀 피부 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뷰티 디바이스도 요새 많이 나오죠. 네, 브랜드들마다 약간 그런 피부과 가면은 그 물광 피부가 될 수 있게 흡수가 잘 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써봤을 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출력이 피부과만큼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 좋다. 그래서 이 뷰티 디바이스라는 거는 꾸준히가 제일 좋잖아요. 피부 관리라는 건.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실 분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0위 청하의 스냅핑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1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We Don't Talk Together. 2번 첸의 4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음색이 참 잘 어울리는 분들인데 영스에도 함께 나오신 적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청하의 스냅핑.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청하의 스냅핑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1위 1번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We Don't Talk Together 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청하의 스냅핑에 이어 기리보이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We Don't Talk Together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김진경님, 부부가 함께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생일인데 받고 싶은 선물이 없다고 하다가 자기 이름이 라디오에서 불리는 게 소원이래요. 완디가 꼭 이름 불러주면

축하해 주시면 정말 잊지 못할 생일이 될 것 같아요. 늘 멋지고 든든한 우리 남편 김호길 생일 축하하고 두 아이 키우면서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 많아요. 생일 왕왕 축하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호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사진과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그런 순간적으로 예쁜 뭐랄까 추억들을 또 남겨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싶은 받고 싶은 선물 없냐고 했을 때 이 소소한 이 소원 아 너무 귀엽습니다. 네 호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이랑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624님 식탐 많던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밥을 남겨서 온 가족이 걱정 중입니다.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좀 남긴 거긴 한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아이거든요. 내일까지 지켜보고 병원 가보려고요. 근데 한 번도 남긴 적이 없다면 가보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제일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강아지들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말을 나 아파 라고 말을 하거나 나 몸이 좋지 않아 라고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관찰하고 지켜보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2위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3위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2번 화사의 멍청이.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것도 제목이 좀 깁니다. 여기까지고요. 아시겠는 분들은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9년 7월 넷째 주 차트 13위, 1번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4: 엉망 탈탈 타임.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퀴즈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이.
2: Hi,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속보. 풋풋함보다 직진 연애. 대리 만족 연프의 진화. 연프의 인기는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세미 김소유 먼들 못하겠어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풋풋함보다 직진 연애 대리만족 연프의 진화 연프의 인기는 계속된다 였습니다. 연애 프로그램이 주춤하다 싶었는데 다시 또 연프 홍수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TV와 OTT 또 웹 예능을 통해서 방송된 연프가 10개가 넘고요. 연프도 계속 양념이 더해지면서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커플 갈등이 초점이 되는 매운맛 연프, 연애 전쟁, 또 연애 알못들의 풋풋한 연프는 모태솔로 2, 침대에서 대화하면서 간보는 연애 실험실, AI 매칭을 하는 파격 설정, 스탠바이미, 어머니도 같이 합숙하는 연프 합숙 맞선 2 등등 선남선녀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눈빛 교환을 하는 연프는 이제 순한 맛이고 독특한 설정이 들어간 연프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골라보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남녀의 만남과 사랑

0: 이야기는 고갈되지 않는 방송 소재잖아요. 예. 아무튼 저도 연프를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전드 시즌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극단적인 설정의 연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연프 출신 유희관 씨와 함께하는 판까지 마피아 날이고요. 벤텐과 인연이 깊지만 저랑은 거의 인연이 깊지 않았던 분, 유쾌하고 재미있는 방송인 박세미 씨, 그리고 박세미 씨 닮은 꼴로 같이 앨범까지 낸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까지 수다스러운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저랑 코너지기 유희관 씨가 실시간으로 기빨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배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생록방 시간은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판까지마 피아.
6: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0: 한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아, 보기와 다르게 깔끔하고 꼼꼼한 완벽주의자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0: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칭하고 네. 있습니다.
1: 예. 좀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이여가지고 엄청 철저한 약간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좀 실수하고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 사실 되게 둥글둥글하고 좋아할 네. 것 같은데 실제로는 되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약간 네네. 냉혹한 부분이 있죠. 사람들한테도
1: 있죠. 네, 오늘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0: 아 그래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약간 위축된 것 같은데.
1: 누가?
0: 유희관이 위축된 것 같아요.
1: 많이야. 약간 좀 기운이 안 좋아요.
0: 벌써 기빨리는 느낌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저도 약간 기를 빨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기를 쉽게 빨리는 스타일이라 네.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들을 소개합니다. 닮은 꼴로 시작해서 친자매보다 더 끈끈해진 도플갱어 두 분인데요. 뭔들 못하겠어요 하더니 진짜 뭔들 못하겠어요로 곡을 낸 진짜 개가수 트로트계 다비치, 만능 방송인 박세미, 효녀 가수 김소유 두 분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2: 네. 예. 아, 보통 개그우먼이나 개그맨 분들이 노래 부르면 개가수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정말로 개가수. 저는 개를 맡고 있고요.
0: 개를 맡고 있다. 네. 개그를 맡고 있다고.
2: 맞습니다. 아~ 예, 그렇죠. 개를 맡고 있고 소유 씨는?
3: 예. 저는 가수를 맡고 있는 떡집 딸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3: 네, 부모님도 하시고요. 네. 또 할머니도 하시고 큰아빠 뭐 고모도 다 저희는 떡집 집안이라 가지고
1: 네. 각자 따로따로?
3: 따로따로 다십니다.
1: 대단하다.
0: 네. 진짜 맛보고 싶다.
3: 네. 근데 지금은 안 하세요.
0: 아, 지금 안
3: 지금은 이제 순댓국 집으로 또 그
0: 더 맛보고 싶다. 네.
1: 순댓국 좋아하는데.
3: 엄청 영향을 받죠.
2: 맛집이에요, 맛집.
3: 줄 서서 먹어요. 나중에 한번 오세요.
1: 줄 서서.
0: 시식이라도 좀 하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1: 한 개. 아, 그래서 줄 서서 먹는구나.
0: 박세미 씨는 베텐에 올해만 세 번째 오시는 건데
2: 네.
0: 저랑은 처음 뵙습니다.
2: 아, 그러니까요. 예.
0: 물론 저랑은 그 MBC의 네. 전설적인 프로그램이죠. 세치혀라는 프로그램에서
2: 맞아요.
0: 같이 또 한 적이 있습니다.
2: 네, 호흡을 맞추기까지는 아니었었지만 그때도 예. 이제 멀리서 뵀었잖아요.
0: 아니, 그 뭐랄까 플레이어로도 하셨지만
2: 네.
0: 제 옆에서도 같이 하셨어요. 평가단으로.
2: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해서 기억에서 네. 삭제가 돼버렸네요.
0: 그때 이제 서준맘이셨고.
2: 맞아요. 예,
1: 서로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네요.
0: 아니, 저는
1: 각자 할 일 했네. 각자
2: 할 일 안 맞았으니까. 네. 아니 저는... 제가 라디오로 계속 나오는데 안 계시길래 조심스럽게 PD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 싫어하시냐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0: 그럴 리가요.
2: 뭐 이렇게 캐스팅을 비껴서 하나.
0: 아니 그럴 리가.
2: 전혀 그런 거 아니시죠?
0: 네. 전혀 아닙니다.
2: 다행이네요.
0: 제가 기빨려 하지만 또 제 기빨아가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2: 쏙쏙 빨아가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김소유님께서는 네. 지금 그 베텐에 처음 오신 거죠?
3: 네, 처음. 예.
0: 어떠세요? 이렇게 채팅창에 글도 올라가고.
3: 아, 저는 사실 이 자주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긴장이 돼요. 제가 사실 언니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2: 아, 왜냐면 저 싫어하실까 봐 한 칸 떨어져 네. 앉았거든요. 근데 네. 오해가 풀렸네요.
1: 하는 도중에 불편하면 서로 자리 바꾸죠.
2: 아, 그러니까요.
0: 목소리들이 두 분 다 짱짱하셔가지고 셉니다 진짜. 자, 그리고 김소유 씨는 유희관 씨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중앙대 선후배 사이.
1: 저도 봤는데 중대 나오셨더라고요.
3: 근데 저도 사실 선배님인지 몰랐었어요.
1: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졸업하고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3: 맞아요.
1: 나이 차이가.
3: 맞아요. 제가 공부학번이라 가지고.
1: 제 친구는 이제 뭐 송가인, 이미리, 서진실.
3: 맞아요. 제가 1학년 때 송가인 언니가 졸업하고
1: 맞아요.
3: 있었어가지고.
0: 그러면 막 이렇게 전설이 전해 내려고 그런 건 못 들으시고 그냥
3: 전혀
0: 나중에
3: 못
0: 보니까?
3: 들었어요. 네.
1: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3: 전혀 못.
1: 제가 거의 내리의 황태자였는데.
3: 아, 진짜요?
1: 네.
3: 아, 근데 가인 언니도 한 번도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1: 제 얘기요?
3: 네.
1: 저도 개 얘기 안 해요. 네.
0: 엄청 많이 하잖아요.
1: 누가요?
0: 찐친이라고.
1: 트로트 얘기 나오면 하죠.
0: 송가인 씨 얘기만 송자만 나오면 그냥 우리 가인이 뭐 이러면서.
1: 아, 워낙 또 친하니까.
0: 그래요?
1: 네. 아니 뭐 너튜브 나오신 것도 봤어요. 가인이 채널에.
3: 저도 뵀습니다.
1: 네. 네. 어디 뭐 가서 뭐 고기 구워 먹고 하셨잖아요.
3: 네. 그 약간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시고.
1: 맞아.
3: 삼겹살 구워 드시고.
1: 맞아요. 네. 반가워요. 후배님.
0: 정말 안 보는 게 없는 유희관 씨인데.
1: 네.
0: 두 분은 이제 도플갱어로 불립니다. 붕어빵 자매. 예. 서로 닮았다. 이 느낌을 언제부터 받으셨는지.
2: 전 주변에서 트로트 가수 중에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우 그런 사람이 누군데 하고 인터넷 쳐봤는데 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닮았구나.
0: 근데 오늘 두 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뭔가 전체적인 그 룩이 예.
2: 맞죠? 비슷해.

0: 거의 윙크 아니에요?
1: 그럼 노렸습니다. 살짝.
0: 윙크 윙크? 옛날 가수 아시죠? 아, 쌍둥이.
2: 쌍둥이. 네.
1: 살짝 노렸는데. 부끄러워요.
2: 아까 소유 씨가 인사하시네. 저는 순간 세미 씨인가 하고 이렇게 네. 봤다가 네. 어 이렇게.
3: 근데 헤어 메이크업도 이제 갔거든요 저희가. 근데 샵에서도 그 스텝 친구분들이 네. 어 박쌤이 오셨다고 저 가면은 어 진짜 그렇게 어, 많이
0: 착각하네.
1: 네, 지금 같은 네. 샵 다니고 있거든요. 어,
2: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좀 어떻게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좀 어 아니면 지금 속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위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어.
3: 제가 아까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1: 아, 근데 수유 씨가 항상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예. 항상 그렇게 낮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낮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0: 누가요?
3: 과연이요, 언니. 방송 솔직해.
2: 근데 옛날부터 이제 박세민 씨가 그 어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몬스터 주식회사.
1: 네.
2: 사이클롭스.
1: 어.
2: 예. 그리고 맞아요. 조금 있으면 교집합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베텐에서 하셨는데
1: 눈과 눈 사이가
2: 예, 예.
1: 네.
2: 어, 이런 얘기도 그러면 김소희 씨도 비슷하게 듣고 사셨는지
3: 저는 사실 살면서 제가 눈이 몰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어. 그리고 주변 분들도 눈이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 박세미 씨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저렇게 눈이 몰렸구나
1: 저렇게? 너 지금 저렇게 그랬어?
3: 아, 거울 치료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2: 예. 네.
3: 아하. 근데 아직 저는 아직 언니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아요. 뭐 사이클롭스 요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0: 네. 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3: 네, 거기까지는 아직 네. 네, 안 가가지고
1: 좀 더 찢어야 됩니다.
3: 네.
2: 아, 오늘 미니 연주 두 명 오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닮은 꼴이라는 이유로 한일 톱10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무대도 하시고
1: 네.
2: 그 인연으로 음원까지 내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두 분의 노래 오늘 저희가 오프닝 속으로 틀었거든요.
1: 오.
2: 뭔들 못하겠어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1: 네, 구희상 선생님께서 예. 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만드신 아, 선생님이거든요.
2: 영탁 씨 노래.
1: 네. 예. 그래서 저희를 딱 미팅 한번 하고 아 노래를 뭘 만들까 하다가 제가 너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어. 소유 씨도 뭐 인간극장이나 다양한 방송에서 사연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 어, 이 여자들 뭔들 못하네? 진짜 얘네 다 하는구나.
3: 갑자기 너무,
1: 언니 갑자기 너무 짜 맞춘 느낌이었어. 어? 얘네 뭔들 못하네? 구독자를 위해 밥도 차려줘. 노래도 불러. 어? 그래서
2: 못하는 게 없다.
1: 뭔들 못하겠어요.
2: 어.
1: 딱 그 노래가 나왔어요.
0: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2: 어.
0: 중독성 있고.
1: 지금 방금 조나요? 조나요?
2: 왜 꼬여요?
0: 아 저 이동할 때 차에서 듣거든요.
2: 어.
0: 노래 너무 신나요.
2: 어,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한 소절 부탁드려요.
1: 시작.
0: 뭔들 못하겠어요.
1: 오! 오!
0: 당신을 신을 위해서라면.
2: 오!
1: 처음이에요, 처음.
2: 역시 위관.
1: 네.
2: 위관은 거의 AI급이에요. 네. 모든 걸 알고
0: 너무
2: 있습니다.
0: 너무 신나 노래가.
1: 아니 이거 저희 있어요. 어머니도 못 외우셨거든요.
0: 나 차에서 춤추고 다녀요.
2: 와, 역시 위관. 네. 제가 다 뿌듯하네요.
0: 네. 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0: 쏙쏙 들어와 귀에 그냥.
2: 세미 씨는 그럼 원래 가수의 꿈도 살짝 있으셨던 건지?
1: 저는 어릴 때 제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2: 예.
1: UA라고 유아 라고 이름까지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2: 유아.
1: 왜냐면 보아 씨처럼
2: 예.
1: UA 유아. 그래서 난 나중에 유명한 유아가 될 거야.
0: 정신 연령이요?
1: You still.
2: 그 어린 때부터.
1: 아. You still my number one. 항상 머릿속으로 나는 내가 보아보단 잘하니까라고 착하게 살잖아요. 보통 중학생 때는.
2: 그럼요.
1: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 커보니까 나는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웃음을 주는 게 더 맞구나.
2: 아.
1: 라고 해서.
2: 최태식에게 네. 모아라고 하면 안 되냐고.
1: 눈을 모아.
2: 모아라고 하면 안 되냐고. 바꾸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1: 잘한다 역시.
2: 자, 두 분의 호흡은? 어떠셨습니까? 또 프로 가수 입장에서 같이 맞추시는 게.
3: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일단 자신감이 일단은 기본 탑재돼 있고 예. 또 목소리가 또 비슷하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노래는 사실 이 노래 자체가 뭔들 못하겠어요가
0: 본인 노래 아니에요?
1: 소유야 너무 안 불렀다 우리. 저희가 왜냐면 라이브를 두 번밖에 안 해봐가지고
3: 뭔들 못하겠어요.
2: 유희관보다 더 못 외우는데.
0: 나 차에서 한 20번 불렀는데 내가 더 많이 불렀네.
3: 네. 아니 뭔들 못하겠어요가 예. 사실 그렇게 가창력이 있는 곡이 아니에요.
2: 아~
3: 그래서 언니한테 마음을 놓고 죄송해요.
0: 둘이 오늘부로 활동 중단인가요?
1: 아니 가사 이름까지 까먹을지 아니 이름까지 까먹을지 몰랐죠.
0: 심했다.
2: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틀리고 잘 읽으면 딸기라떼를 드립니다.
1: 와.
2: 시작해 주시죠.
0: 안 틀리는 한문정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1: 3, 2, 1.
0: 박쌤이 1990년생 학창시절 장기자랑 담당

0: 웃기만 큼 웃기는 학생이었고 개그맨을 꿈꾸다가 대학 졸업 후 여러 개그 극단에서 활동하며 방송사 공채 시험을 수십 번 봤지만 모두 탈락. 생계유지를 위해 닥친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고 코로나 시기에 극단이 문을 닫자 동갑내기 맥말띠 친구들 김지우야 땡튜브 백마TV를 하면서 땡튜브로 성장. 그러다가 피식대학 신도시 부부의 서준맘으로 큰 사랑받았고 아줌마 캐릭터로 찰떡이었지만 아직 싱글. 현재는 개인 채널 안녕하세요 미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교양 시간 관찰차 더 시크릿 내 출연 중. TMI로는 유명한 애견인이고 얼마 전 코 재수술을 했습니다. 김소희 본명 김소희 1991년생 초등학생 때 국악학원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예중 국립 전통 예고를 거쳐 대학에서도 판소리를 전공한 엘리트 국악인. 우연히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했다가 1등 최우수상 수상 그 계기로 작곡가 러브콜을 받아 2015년 나유진이라는 예명으로 사랑의 방정식 데뷔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 데뷔. 이후 2018년 김소희로 예명을 받고 초승달로 재데뷔.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로 사당도 떡집달로 참가해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소속사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2024년 인간극장에 출연 효녀가수로 알려지면 또 한 번 도약했고 국내 최초 트로트 뮤지컬 트롯 연가 출연 지난 3월 신곡 춘풍을 발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소화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1: 야, 이 정도면 홍진호급이에요 이제. 사망의 방정식
0: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2: 사망의 방정식
1: 사망의 방정식
0: 아 그랬나요 제가?
2: 예.
0: 아,
2: 알리바이트
0: 네, 죄송합니다.
1: 알리바이트
0: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1: 예. 네. 시간 강찰자 야 진짜 아 근데 그 서준맘이셨기 때문에 네. 세미 씨는 지금 싱글이라고 하니까 다들 돌 시간이냐고.
2: 아 오해 많이 하세요.
1: 예. 예.
0: 저도 결혼한 줄 알았어요.
2: 그러니까요. 많이 서준맘, 돌아온
1: 서준맘
2: 줄 알고.
1: 캐릭터 너무 세가지고.
2: 예.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소개팅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아하.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뿌리고 다녔습니다. 예. 근데 한 명한테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 제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왜 이렇게 소개가 없냐 하니까 아 다들 너가 유부녀인 줄 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있어서
1: 기혼상이에요.
2: 네, 기혼상. 꺼린다 이렇게 하니까 아 포기했습니다.
1: 아 그래도 포기하시기에는 뭐 90년생이신데 예 90년. 이선민 씨랑 사귀는 거 아니었냐고.
2: 아 헛걱질해도 되나요 여기서? 너무 싫은데요.
1: 아 그렇군요. 노래도 잘하시는데 개그맨 말고 다른 쪽 꿈은 혹시 안 꿔보셨습니까?
2: 배우도 꿈꿨었고 저 원래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극영화과 아 연기학원에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연예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개그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개그를 한번 시작해볼까 해서 개그우먼이 됐습니다.
1: 연기는 뭐 사실 충분히 언제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그래서 예. 배워 놓으니까 또 서준맘에서 또 활용을 잘했잖아요.
1: 그쵸.
2: 아, 그래서 사람은 도전하고 좀 뭐라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때 연기 교수님은 누구셨습니까?
2: 학교 연기 교수님이 신현준 교수님.
1: 질라탄, 질라탄.
2: 네, 배우 신현준 교수님.
1: 소유 씨도 떡잎부터 음악인이셨고 네.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걸그룹 혹은 뭐 클래식 성악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3: 아 저는 일단 집안에 노래하는 그게 없었고 그리고 사실 비주얼적이나 이런 것도 네 아예 이제 걸그룹 조각은 사실은 그룹이 먼 것 같고
1: 아 그래요?
3: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국악을 또 전공하게 돼가지고 국악 말고는 사실 다른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지역이 어디였어요?
3: 사당이요.
0: 어렸을 때.
3: 사당이요.
0: 아 사당이요?
3: 네.
1: 있었어요. 사당동 떡집딸.
3: 네.
1: 본인이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3: 네.
0: 아니 근데 거의 국악하면 약간 목포, 약간 진도 이쪽에 많이 하시는데.
1: 거기서 네. 원류가 있지만 사실 네. 전국에서 모두가 배울 수 있죠.
0: 아 네. 사당이에요?
3: 네 사당입니다.
0: 오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는데.
2: 오 어디요? 맞추시네요.
3: 어디요?
0: 거기 지금 없어진 백화점 뒤에요. 태평.
3: 아 태평 백화점.
0: 네.
3: 오 저도 지금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0: 오. 오. 제가 학교를 거기서 나가지고
1: 그렇죠.
0: 방배초등학교 이수중학교.
3: 좋은 데 나오셨네요.
0: 네.
2: 네. 그러네.
1: 강남보이에요.
0: 그 뒤에 극동아파트 살았었어요.
2: 와.
1: 네. 사당동.
0: 사당동.
1: 지금도 있잖아요 극동아파트.
0: 있죠 있죠. 우성 네. 신동아 다 있죠.
3: 오 맞아 맞아요.
0: 네. 거기 어렸을 때부터 살았죠.
1: 예. 서울 사람인 줄 처음 알았다고.
0: 네. 저 아구정에서 태어났는데.
2: 와 진짜요?
0: 네.
2: 야.
0: 왜 놀래?
2: 왜 이렇게 놀랍지?
0: 네.
1: 자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다가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케이스죠 소유 씨는?
3: 인생이 바뀐 줄 알았는데
1: 예.
3: 사실 이제 전국 노래자랑 참가해갖고 제가 참가한 이유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대학 졸업하고 알바할 겸 이제 떡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그 전국노래자랑 1등 하면은 그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거든요.
1: 예.
3: 그걸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면 떡을 살 수 있었어요. 아니다. 쌀.
1: 쌀.
0: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노래도 모르고 지금.
2: 저희가 지어내니까 그런 거야.
3: 아니 쌀. 네. 쌀. 그래서 예.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보시

0: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로트로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사실 회사가 없이 활동을 해가지고 아이고. 네, 뭐 근데 막 1년에 한 번 막 행사 있을까 말까 이래가지고 뭐 인생이 뒤바뀌진 않았지만 어쨌든 트로트를 하긴 잘했습니다. 어,
1: 네. 지금 감동 스토리 방금 만든 거 아니냐고.
2: 아니, 다 주장이냐고.
0: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2: 주장이냐 그래요.
0: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1: 자, 그 왠지 박세미 씨도 전국 노래자랑 나갔으면은 상을 휩쓸고 네. 화제의 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전혀 생각 없으셨나요?
2: 이런 걸 몰랐어요. 저는 학교 아... 내에서 장기자랑만 줄곧 나가가지고 까불고 춤추고 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널리 널리 저를 알리고 퍼뜨릴 방법을 그때 아이고, 몰랐어요.
1: 와 근데 진짜 전국노래자랑은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이라 아... 그거에 대해 연결만 됐으면 그죠?
2: 그니까요. 휩쓸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3: 아니야 딱 그냥 인기상 딱 그 있잖아요 인기상
1: 개그맨의 끼는 뭐 엄청나신데 네. 공채 시험은 왜 계속 좀 떨어지셨던 거예요?
2: 아, 전 이유 정확히 알아요. 부담스러워요. 아, 네 거의 또 시험 보면은 최종 시험이 거의 코앞에 계세요. 심사위원분들이 예. 근데 한 두세 걸음 앞이면 바로 이렇게 닿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깜짝이야 이런 거
3: 이거 뭐 하는 뭔데?
2: 소리만 들어도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3: 뭔지 알고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갑자기 이러면 뭘?
2: 아 기승전결 아무것도 아, 그냥. 냥냥냥냥냥냥냥냥 하면서 아. 눈을 까디집고 아. 막 살금 이런 걸 했었어요 제가. 아,
1: 방금 스피커 고장난 줄 알았다.
2: 죄송합니다. 어. 이 정도로 부담스러웠다.
1: 웃겨야지 왜 무서운 걸 하냐고.
3: 개인기가 그거였어요?
2: 개인기도 뭐 이런 거고 코너도 아. 이런 거였고 아, 처음 콘트.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 나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1: 에너지가
2: 아.
1: 너무 높아서
2: 기세만. 아.
1: 네. 수유 씨는 미스트롯 당시에는 사당동 떡집딸. 네. 어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사당동 떡집딸.
0: 사당동 네. 떡집딸.
1: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님께서 업종을 바꾸셔가지고 순댓국집딸. 이것도 발음이 어렵네요. 순댓국집딸. 네. 예 이걸로 바뀌셨는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타이틀 바뀔 때마다.
0: 어 일단 홍보가 되니까요.
1: 그쵸.
0: 네 팬분들이 사실은 이제 트롯 특성상 팬분들이 이제 팬덤이 많이 생겼거든요. 단체 주문을 그렇게 하셨어요. 떡집 때도 그리고 가게 홍보까지 뭐 와. 플랜카드 뭐 그리고 지금도 뭐 가인 언니 얘기가 나오지만 가인 언니 이제 팬덤이 엄청 세시잖아요. 네 제가 또 언니랑 친하게 지내니까 어게인께서 저희 집에서 항상 단체 주문 해주시고 직접 또 오셔가지고 와. 네 그래가지고 엄청 언니 덕을 많이 봤어요.
3: 아, 순댓국 최애 음식인데 저희 순댓국 좋아하잖아요.
1: 저도 완전 넘버원이거든요.
0: 오세요.
1: 이것도 사당동 네. 쪽인가요?
3: 네, 사당동 네. 토박이네.
1: 오 이거는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진짜. 꼭 가겠습니다.
3: 순댓국 너무 좋아요. 근데
2: 금액 대비 양을 이만큼 주셔가지고
1: 제가 그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0: 근데 언니 안 와보셨는데
2: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봤는데 맛있더라고.
3: 둘 다 제작을 계속하고 있어.
1: 급조를 잘하시네.
2: 바로 돌아가죠 머리가.
1: 두 분은 굉장히 힘든 시기도 많고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를 좀 해보셨는지.
2: 매장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할인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대 50% 바로 보여드립니다.
1: 백화점이에요 아니면?
2: 아 나레이터인데 저는 백화점까지 아니고
1: 나레이터 모델
2: 그 뒷골목에 있는 화장품 아. 가게.
3: 네. 명동 약간
2: 명동 못 가요. 명동은 좀 더 비주얼이 좋고
3: 명동은 또 외국어도 잘해야 돼요.
2: 외국어 영어 중국어 다 되시는 분들 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경기권으로 넘어갔어요 사실.
1: 아 그래요?
2: 네.
1: 약간 그 화장품이면 그래도 네. 티어가 높은 거 아니냐고.
2: 아 화장품도 이름 살짝 모르는 그런 화장품이긴 했는데 아니면 되게 저가 브랜드 위주로 많이 돌았습니다.
1: 부평 지하상가에서 뵌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혹시 그쪽인가요?
2: 근데 그쪽도 진짜 간 것 같은데?
1: 부평?
2: 저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는 지인들도 되게 많이 만났었는데 에, 그쪽도 갔어요.
1: 저희가 근데 시간상 저희가 토크를 더 하고 싶지만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벌써?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쉼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닷물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열대와 열대 해안가에서 뿌리를 드러낸 채 숲을 이루는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는 거센 파도에도 버틸 수 있도록 뿌리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요. 그 덕분에 물고기와 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또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도 일반 나무보다 10배 이상 뛰어나고 맹그로브에서 나오는 기포는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는 필터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7월 26일 오늘은 국제 맹그로브 생태계 보존의 날입니다. 유엔이 기념일까지 지정한 건 맹그로브 숲의 가치를 알리고 지키자는 뜻이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1: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아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트로트 뭔들 못하겠어요로 활동 중인 도플갱어 자매, 트로트계의 다비치, 만능 예능인 박세미, 21세기 효녀 가수 김소유, 그리고 파인애플과 도플갱어인 유유관 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할 텐데 마피아 게임 두 분 어떻게 잘하시나요?
2: 아 대학교 때 너무 많이 했었죠.
1: 아 세미 씨는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소유 씨는...
2: 저는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오늘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약간 이런 설정, 네. 잡아떼고 이런 거 잘하세요?
2: 그런 건 잘합니다.
1: 아 그런 건 잘하세요?
3: 네, 의외로 잘할 것 같아요. 저는.
1: 이것도 기싸움이어가지고
3: 오히려 세미 씨가 티가 날 수가 있어요.
2: 네, 이거는 마피아 게임은 진짜 뭣도 모르는 애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1: 그런가요? 오늘 왠지 저는 마피아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두 분에게 협공을 당하면은 그냥 바로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시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4: 네 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세 명은 시민, 한 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3: 왜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
1: 토크 주제는 내 연인의 이런 행동은 못 참을 것.

0: 맞다. 연인 사이 화가 나는 포인트. 내 연인의 이런 행동은 못 참는다.
1: 오, 주제가 좀 신박한데.
0: 그러네.
2: 연인의 이런 행동은 못 참는다.
0: 연인 사이 화가 나는 포인트.
3: 화가 나는 포인트.
0: 실제 뭐 연인 뭐 연애를 해보셨으면 에피소드도 좋고 아니면 가상이어도 됩니다.
1: 못 해봤을까 봐요?
0: 아니 혹시 또 모르네.
1: 뭐 이렇게 꼬드럽게 혼자 결혼했다고 지금.
0: 존중이 있어야 돼.
3: 주작도 되는 거예요?
1: 주작도 돼요.
0: 그렇습니다. 예.
3: 화나는 포인트 굉장히 많죠.
1: 저부터 말할까요?
3: 네.
1: 오늘 왜 저부터 하라고 말 안 해요?
0: 아니, 그냥
1: 맨날 저부터 시키면서
0: 해보세요.
1: 네.
0: 요즘 뭐 연애하고 있나 봐요?
1: 이상하네.
0: 요즘 연애하고 있어요?
1: 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3: 연애 경험 몇 회예요? 이 20살 이후로? 이거 기초적인 거
1: 저희 마피아 게임이에요. 진실 게임이 아니라.
0: 약간 진실 게임성이 오늘.
3: 네? 스무 네?
1: 네?
3: 네?
1: 뭐요?
0: 스무요?
3: 스무 번이요?
1: 스무는 뭐야? 저는 연인 사이 못 참는 거? 전 연락 안 되는 거 못 참아요.
3: 네. 맞아, 맞아, 맞아.
2: 미치지.
0: 잠수타면 안 된다.
1: 네. 뭐 사실 뭐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고 뭐 쉬는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몇 시간씩 연락 안 되는 거는 저의 뭐 상대방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그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나 뭐 들어간다고 그런 거 말 안 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3: 먼저 안 되지.
1: 네.
0: 연락이 구속보다 느리면 안 된다. 네. 하신 분 있고. 싸우고 잠수 타고 이런 걸 많이 겪으셨나요?
1: 싸우고 잠수 타는 거요?
0: 예.
1: 뭐 겪었고 뭐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본인도 잠수 타요?
1: 아니 그 타면 같이 타요.
0: 아 누가 먼저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1: 예?
0: 숨 참기 대결.
1: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좀 싫은 거는 연락 안 되는 것 같아요.
3: 아 싫다 싫다.
1: 어디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저 놀러 가고 어디 막 뭐 속된 말로 클럽을 가도 상관없어요.
3: 네. 연락만 되면
1: 믿음, 왜 그런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0: 오빠, 오늘도 나 클럽이야.
1: 상관없어요. 근데 나오거나 집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 연락을 남기면 전 상관없어요. 근데 뭐 갔는데 연락이 아예 안 돼. 연락을 안 남겼어. 그러면 이제 약간 좀
3: 네, 연락 왔는데 오빠 나 헌팅 중이야.
1: 그건 안 되죠.
3: 연락은 괜찮아. 아니, 연락은.
1: 아 연락 그건 안 되죠.
3: 그냥 클럽을 갔지만 춤만 추고 집에 잘 들어가야 된다.
1: 그러면 상관없다. 연락이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0: 아침 7시에 와요. 연락이. 네? 아침 7시에 연락이 와요.
1: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0: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톡은 남겼어요. 오빠 자는 동안 내가 톡은 남겼어. 잘 자.
1: 7시까지 놀았던 거야?
0: 아침 7시. 나 이제 클럽에서 집에 가. 그럼 괜찮아요?
1: 그 정도까지는 뭐 연락을 했으니까.
3: 우와.
1: 네, 뭔가 좀 담아두겠지만 그래도 연락을 했으니까 넘어가야겠죠. 근데 계속 의심하고 한번 의심하고 계속 거짓말하면
3: 맞아요.
1: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
3: 그럼.
1: 네,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지.
3: 맞지.
1: 네.
0: 그렇군요. 네. 세미 씨는?
3: 네. 예. 아 저는 취미 부자인 사람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0: 예.
3: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말에 데이트하고 싶은데. 말 타러 가자.
0: 말이요?
3: 네. 무섭잖아요. 그래서
2: 갑자기 말이요?
3: 네. 취미가 너무 승마가 취미였던 거야. 그래서 아, 나 못한다 했는데 옆에서 이제 구경만 했고요.
0: 귀족을 만나셨네.
1: 남자친구 왕자였어요?
3: 아 귀족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거기에다만 뭐,
0: 말에다가?
3: 그 올인하더라고. 아, 말뿐이 아니라 그 다음 주는 하키 치러 가는데 옆에 앉아 있으려고 구경하래요.
0: 오히려 다 귀족 스포츠만 좋아하네요.
3: 네, 그래서 하키에 또 테니스를 치러 가재요. 예. 저는 아무것도 같이 못 했거든요.
0: 영국 왕실 누구 만난 것처럼 지금
1: 생각한 거 아니야? 아 세미가 못 하는 취미가 뭐가 있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3: 아 그래서 그런가?
1: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았어야지 남자친구면.
3: 아니 그래서 최악이 뭐였냐면 같이 양양을 놀러 갔었는데 네네. 거기서 서핑을 하고 오겠다고 벌아저씨처럼 뛰어가시는 거예요. 저보고 카페에 있으라고 그래서 예. 3시간을 혼자 서핑을.
0: 와.
3: 솔직히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3: 그래서 아니죠. 아, 난 다시는 이 취미 부자는 만나지 않아야겠다. 제가 뒷전이더라고요.
0: 아하.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2: 근데 말이 왜 나와요, 갑자기?
0: 승마.
2: 말.
0: 승마. 승마.
3: 그렇게 안 했으면 저 말 많죠? 이렇게 했겠죠.
1: 말.
0: 한 글자는 잘 안 나와요.
2: 아 그래요?
0: 아, 잘 안 나오는 게 한 글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두 글자 이상.
3: 어쩐지.
1: 아, 취미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닌데 같이 하는 취미면 상관없는데 이제 혼자만 하는 취미인 거는 잘못된 것이죠.
3: 부자? 갑자기 네? 부자.
1: 본인이 먼저 취미 부자
3: 제가
1: 얘기했어요.
3: 박세민.
0: 승마는 근데 데이트 코스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3: 아 데이트 코스로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가짜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0: 떨어지면 안 된다.
3: 예, 그럼요. 코로 떨어지면은 아우 대공사입니다. 왜냐면 재수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승마, 서핑, 하키 이런 것들이 다치기 쉬워요. 복싱.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

0: 테니스장에서 PT만 받고 있거든요. 아,
1: 테니스도 사실 또
0: 맞을 공 맞으면 안 돼요.
1: 안 되는. 네. 아, 알겠습니다.
2: 아니, 뭐 좋으면 뭐 뭔들 못 하겠어요.
1: 그렇죠. 네. 그만큼 안 좋았던 거다.
2: 네. 이러면서 제가 한번 홍보해 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0: 어,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예. 네. 뭔들 못 하겠어요.
2: 네. 뭔들 못 하겠어요. 좋으면.
1: 그래요.
2: 네. 되게 노래를 홍보 안 하시네요. 네.
1: 남일처럼
2: 잘 되면 이 집, 잘 되면 지금 세미 언니가 이 집 하자고 할까봐 지금.
0: 소야 내가 돈 낼게 이번에는. 아, 웬 돈을 반반씩 냈거든요. 부르는 건 더 많은데.
1: 방금 뭔들 못 하겠어요 나왔는데 눈치도 못 챈 느낌이었어요.
3: 뭔 얘기야?
4: 왜 이 얘기를 하시지?
1: 계속 지금 손절각만 보는 느낌.
0: 아, 근데 소율 씨가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1: 아하.
4: 저요?
1: 그렇죠.
4: 저요?
1: 곡에 대한 느낌보다는 지금 네. 마피아여서 벗어나고 싶은 느낌.
2: 어떻게든 제시어를 소화하려는 그런
0: 다른 것을. 다른데 생각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
1: 아직 입도 안 열었는데.
4: 네, 지금까지 계속 일부에서 떡하고 순대국밖에 말 못했는데요.
1: 자, 그럼 소율 씨는? 예.
4: 저는...
5: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김소유고요. 제시어는 동전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니까 마피아 김소유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4: 사실 화가 좀 나는 아 오늘 왜 이러죠?
1: 화가 많이 나나?
4: 네, 화가 좀 많이 나는 포인트가 아, 많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욱해가지고.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주차할 때 차 주차할 때 발렛비 안 내잖아요. 아, 다 발렛비 낼 때.
1: 발렛비를 내야죠.
4: 네, 발렛비 낼 때 저는 이제 항상 동전 지갑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다니는데 그런 거 안 낼 때. 그러니까 준비를 항상 제가 얘기해 놓거든요. 지폐랑 네네네.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놔라. 근데 그런 걸 안 낼 때 화가 많이 나요.
1: 남친이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네. 나중에 탈 때 빨리빨리 지폐를 안 꺼내서 네네. 내가 꺼내게 만들 때
4: 네.
2: 운전을 소유 씨가 해요?
4: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 아, 그래요?
4: 네.
2: 차가 남자친구 차가 없었어요?
4: 있어요.
2: 있는데
4: 네.
1: 약간 현재형처럼 얘기해서 저희가 좀 부담스럽네요.
2: 연하를 만났나?
4: 연하요?
1: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구나.
2: 아니 면허인데 어리네. 차가 없지 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들이 많이 하거든.
1: 아하. 야, 그거구나.
2: 연상 연하니까.
1: 연하남. 연하남 있고. 연하남은 뭐가 좋아요?
2: 아니 뭘 그랬어.
4: 연하남 연하 만나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4: 네.
1: 그렇군요.
4: 아니 눈빛이 계속 이상하셔가지고 부담스러워요.
0: 아니, 네, 아니면은 연상 연하 중에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으셔.
4: 뭐예요?
1: 아, 유희관이?
0: 네.
1: 유희관이 지금 누나를 만나고 있나요?
2: 게임 진짜 못하네.
0: 아니 지금 이 단어.
4: 단어가.
0: 다들 지금 잊고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그 발렛비를 빨리빨리 안 낼 때.
4: 네, 그러니까 네. 준비를 안 해낼 때. 그럼 항상 이체하고 막 이러면은 귀찮잖아요.
1: 밥값은 내가 내잖아. 어? 발렛비는 네가 좀 내. 이런 느낌?
4: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1: 그렇군요.
2: 확실히 연하네요.
1: 데이트하고 뭐 이럴 때 좀 화가 나고 그런 상황들 다른 건 없나요? 뭐 매너라든가?
4: 매너. 근데 저는 원래 제가 막 챙겨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 저를 막 챙겨주고 막 이런 거를 별로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가 하는 게 나아요.
2: 배디는요?
0: 동전지갑.
1: 동전지갑. 동전이 좀 그죠?
0: 네, 동전지갑, 동전 지폐 막 이런 생소하죠? 이야기가 굳이 동전지갑이 왜냐면 동전지갑을 요새는 그렇게 갖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4: 아니 차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긴데.
0: 네, 잘 들었습니다.
1: 소유 씨는 그러면 그 뭐랄까 이상형 이런 거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지?
4: 저는 일단은 듬직한 사람, 등치가 좀 큰 사람
1: 등치가
4: 좋아해요.
1: 커야 된다.
4: 네.
2: 왜 그렇죠. 이렇게 넓어요? 뭐야 이거?
4: 아니 등치가 되게 크시네요. 실물로 매니까 더 크시네요. 네.
2: 어떻게 발렛비 좀 챙겨야 되나?
0: 동전지갑 여기 있으니까.
1: 키도 보세요.
4: 네 키도.
1: 키가 좀 크고
4: 네, 키가 크고
1: 스타일을
4: 등치
1: 좋아하시고.
4: 크고, 네.
1: 나이 차이 뭐 이런 건 안 따지고.
4: 나이 차이도 한 4살?
1: 4살?
4: 네. 4살 5살 뭐 이 정도?
1: 4살
2: 5살? 갑자기 껴맞죠? 제가 다섯 살이에요.
0: 비굴이 낀 남자 어때요?
4: 무조건이죠.
0: 아, 너무
2: 나 순대국은 이제 평생 먹는 거야? 그래.
0: 매일매일 앞니에 깨껴 있어요.
2: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져.
1: 이에서 쏟아져.
2: 깨가 쏟아져 아주.
1: 순대국집 막내 사위. 자, 저는 뭐 이미 결혼할 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연애관이 이제 사라졌죠.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 지키는 거. 예.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리게 하거나.
0: 너무 싫다.
1: 예. 그리고 이제 이유를 잘

0: 모르겠는 그 화를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모르는.
1: 아 여자어.
0: 아리송한 느낌.
1: 네.
0: 뭐가 불만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주고 디렉션을 해주면은 오히려 수정할 수도 있지만.
1: 네.
0: 뭘 원하는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한 느낌만 주고 뭐가 불만인지 뭐가 슬픈 건지 모르겠는 그 느낌. 예. 그런 애매함이 참 싫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거는 뭐 저 제가 겪은 거지만 다른 분들도 약간 연애할 때는 확실하게 남자랑 여자는 서로 대화를 뚜렷하게 조금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싶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다.
2: 그렇죠. 말을 해야지 뭐가 불만이고 네. 고쳐야 되는지 아니까 네. 대화를 많이 해야죠.
0: 그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1: 네.
0: 그리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 스스로 얘기하라 그러게 되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거를. 예.
2: 그럼 두 분이 연애할 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0: 누구요?
2: 지금 집에 계시는.
0: 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2: 어 진짜요?
1: 네. 저요?
0: 한 번도 안. 왜냐면 그쪽에서 다 맞춰준 것 같기도 하고.
2: 시간 약속 잘 지켜요?
0: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킵니다.
2: 어. 네.
0: 이렇게 데리러 가면 항상 그 아파트 그 단지 밖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큰 길까지.
1: 예. 쉽지 않은데.
0: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 큰 길까지.
0: 예, 큰 길까지 차 돌리기 딱 좋게.
1: 와.
0: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좋다.
0: 물론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갈등이 있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2: 어허.
0: 검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어렵다 이거.
3: 진짜.
1: 아까 미주알 고주알을 너무
3: 저도 언니 미주알 고주알
0: 미주알 고주알이요?
1: 미주알 고주알
0: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1: 애매모호 이런
0: 애매모호.
1: 단어를 좀 이렇게 딱 억양이 좀 이렇게 세던데 많이 적어두셨네요.
2: 아예 보지 마세요.
1: 뭐 슬픔 막 이런 거가 다 적어져 있네요.
2: 아, 예. 아. 근데 확실히 베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0: 네.
1: 그래요?
2: 네. 제가 또 오래 해봤으니까 아는데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맞다.
1: 어? 그 두 네. 분이 저와 네. 여친분인가요?
2: 네? 전 뭐라 해도 되는데 소유 씨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0: 어? 벌써 보호하는 거예요? 세미 씨는 네. 그 스포츠 종목을 막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1: 네.
0: 왠지 이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하고.
3: 어 그래요?
0: 예.
3: 저는 앞에서 언니가 너무 승마, 막 하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나도 그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1: 예. 네.
3: 그래서 언니 같아요.
1: 그래요?
3: 예.
0: 네. 세미 씨 너무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아 저는 동전지에 왜 이렇게 머리에 박히죠?
0: 그러니까 동전이란 말 자체를 요즘 거의 안 썼는데.
3: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0: 발레 파킹비를 동전으로 내는 게 아닌데.
3: 아니 그러니까 그 지갑을
0: 작은 지갑.
3: 네, 지갑. 그 작은 지갑.
1: 동전이 왜 있지? 요새 동전 쓸 일이 있나요?
3: 언니 저는 차에 동전 이만큼씩 넣어놓는데.
0: 왜요?
3: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저게 뭐죠? 전 넣어놔요. 근데.
2: 저도 진짜. 차에 동전 있어요.
1: 네.
0: 뭐 있어요? 동전.
2: 아니 저는 근데 현금을 좀 들고 다니는 편이라.
3: 네.
2: 뭐 이런 거 발렛비랑 낼 때도 있고 하니까.
3: 진짜 필요한
0: 동전으로?
3: 필요하던데.
2: 아니. 현금을 들고 다니면 사실 뭐 발렛비는 5천 원 아니면 만 원이니까.
0: 손세차 같은 거 할 때?
3: 아 맞아. 세차 맞아. 세차도 있다.
1: 아니면 소원 빌 때 그 분수에 던지는.
3: 네?
2: 분수요?
1: 아니 이거 저 채팅창 읽은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세요.
2: 나 갑자기 배디 같기도 한데 세차?
0: 저요? 아! 갑자기?
2: 손세차를 갑자기
1: 손세차다.
0: 아니 동전을 쓴다 그러니까 그 세차할 때 쓰는 거 여쭤본 거.
2: 그러니까 단어를 얘기 못하다 너무 티나서 얘기 못하다가 지금
1: 눈 밑에 있는 뾰루지가 더 커지셨어요.
0: 어디 저 뾰루지? 얘요?
1: 네.
0: 아닙니다. 뭐?
1: 새빨개졌습니다.
0: 아닙니다.
1: 지금.
3: 뾰루지?
0: 자 그러면
2: 베디는 누구 같은데요?
0: 예?
2: 베디는
0: 저도 1순위는 세미 씨고요.
1: 아.
0: 2순위는 소유 씨. 왜냐면 처음엔 소유 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왠지
2: 진짜 억울해하는 게 느껴져요.
0: 약간 많이 억울해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세미 씨의 저 공력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소유 씨 같아요 그러면?
0: 아니, 세미 씨.
1: 아 좋다고. 아 근 제가 봤을 때는 아 맞다.
0: 뭐가요?
1: 누군지 알겠다.
2: 그래요?
0: 뭔데요?
2: 본인이요?
0: 왜 본인만 알고 있지?
2: 우리 본인은 알지 마피아니까.
0: 본인만
1: 아, 난 알 수밖에 없지.
0: 자기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난 누군지 알겠다.
2: 본인 알지.
0: 자 그러면 1차 지목 가보겠습니다.
2: 네.
0: 소신 투표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2: 세미.
1: 아 진짜요? 내가 연기를 잘했나?
0: 3표.
2: 아니, 연기를 잘한 게
3: 조금만 커졌어.
2: 못한 거죠. 걸렸으니까.
1: 지금 끝날 때 이마에 지는 거. 500원짜리 동전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2: 동전?
0: 세미 씨는 소유 씨를 지목했고요.
1: 아 소유 씨예요. 동전 네. 무조건입니다.
0: 채팅창에 잘 가라 박쌤이라고 있는데.
3: 잘못 나왔어요 말이.
0: 자 그러면

0: 정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1: 아 바로 공개하는구나.
0: 네. 네.
2: 야, 분량 안 나올까 봐.
0: 정체는
2: 종이 어디 있어요?
1: 아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시민이라고.
3: 나 진짜 아니라니까.
0: 저기 근데 놀라운 게 이마에 그거 어떻게 붙어요?
1: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0: 아니 저희가 뭐 포스트잇 드린 것도 아닌데 이마에 어떻게 딱 붙었지?
1: 저 이렇게 다 훔쳐갑니다. 몸에 붙여가지고 다 훔쳐갑니다.
2: 구조 붙이면 말 없어지지 않아요? 저 강시들? 가만히 있어.
1: 바로 사라져요.
0: 그럼 진짜 승마를 승마 데이트 했어요?
1: 저 거짓말 안 했고 승마 데이트, 하키, 네, 테니스 다 했어요.
0: 어 귀족 만나셨구나.
1: 귀족이 아니라니까요.
0: 재벌가 자제.
1: 그러니까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왜냐면 밥을 제가 샀으니까.
2: 근데 오종 선수였어요?
0: 누가 근대 오종이 테니스를 쳐요. 야. 얼마나 잘생겼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클럽?
1: 아 클럽. 아,
0: 클럽이다.
1: 미치겠다.
2: 배딩가봐. 저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배딩가봐.
0: 사실 누가 여친이 클럽 가는 거를 허용해줘요.
2: 저는 괜찮아요. 말만 하면.
1: 아 그때 아, 클럽이.
0: 게임 이기려고 아. 진짜 본인의 연애관을 팔아먹네.
1: 맞네. 클럽 맞다. 클럽이다. 클럽 막 시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0: 클럽.
2: 배딩가봐요. 배디가 저를 몰고 가는 거니까.
0: 클럽입니다.
2: 왜 그러냐면 확실히 배디예요. 그러니까 소유 씨의.
3: 아 저기 진짜.
2: 소유 씨의 마음을 얻어서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피아니까 한 표를 저는 분명히 지금 자기를 꼽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0: 아닙니다.
2: 배디예요, 배디.
0: 저 시민입니다. 예.
1: 자. 와 어렵다 이거.
2: 진짜 전 아닙니다.
3: 진짜 오클레했어요.
2: 배디 배디.
0: 자
2: 아니에요?
0: 예?
2: 아니에요?
0: 저 아니에요.
2: 어색한데.
1: 눈은 사람인데 눈은 깜빡. 소유 씨 정신세. 눈은 원래 깜빡이에요.
3: 세게 세게 이렇게.
0: 저 안구건조 증이 있어가지고. 네. 자. 하나 둘 셋
2: 배디
0: 2번. 와
1: 와 수
0: 제가 두 표 나왔습니다.
2: 아 통했네.
0: 세미 씨는 누가?
1: 저는 확실히 소유 씨는 아닌 것 같고.
0: 아 그래요?
1: 그냥 깍두기 하나 일단, 앉혀놓고 지금.
0: 예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누가 과연 가장 악랄한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7: 발효식초 광고.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전화.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5: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7: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8: 자, 판까지 마피아 오늘 소유 씨, 세미 씨와 함께 게임을 해봤습니다. 먼저 박세미 씨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요.
9: 네.
8: 예. 그 다음에 제가 지목당했습니다.
10: 아,
8: 소유 씨를 잘 모르겠네요. 네.
10: 소유 씨인가 봐.
8: 소유 씨가 굉장히 지금
9: 갑자기 게임을 전체 아니라니까요.
8: 연기
9: 두 번 중에 하나
8: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한번
10: 중대 연합에 당했대.
8: 보겠습니다. 저는
10: 마피아 같아.
8: 마피아가 아닙니다. 나 왜 안 붙어?
9: 이 분위기 진짜.
10: 나 믿었는데 진짜.
9: 아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11: 아 맞다니까 유희관 씨.
10: 끝까지 그래?
9: 아니 진짜 아니에요.
10: 와 소유 씨 와 대박.
8: 자 유희관.
10: 저는.
9: 설마.
8: 나 마피아는 승리했습니다.
9: 아 부럽다.
10: 시민입니다.
9: 왜?
10: 와. 와.
11: 잘한다.
8: 이게 뭐야?
11: 말했잖아요. 원래 뭐 또 모르는 애들이.
10: 뭘 몰라 알지.
8: 에이. 와 이. 게임 엄청 잘하네.
11: 진짜 잘한다.
9: 와, 아니 저 걸릴까봐 계속 웃음이 나가지고.
8: 야,
11: 야, 아니, 뭐였어요?
8: 연기 잘한다.
11: 제시요?
9: 동전.
11: 우와, 동전이었어요. 아, 동전이라고 그랬잖아.
8: 아, 처음에 다 잡았었는데.
10: 왜 나를 하냐고 갑자기 아니라니까.
8: 아니, 왜 날 죽여 근데?
11: 아니 당신이 절 먼저 죽였잖아요.
8: 그러네요.
11: 원래 저처럼 까부는 애들이 먼저 죽는데 내가 맞아. 까불면 안 됐어.
8: 나대면 죽습니다. 나대면 게임은.
11: 지금 나댄 순서대로 죽은 것 같거든요.
8: 이거 쉽게 갈 수 있었는데.
9: 나이스.
10: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임인데 내가 그냥 확신이 없었던 거야. 막판에 좀 흔들리게 해가지고.
11: 얼마 주는 건데요, 이거?
10: 백상.
11: 예. 네?
8: 백상이요?
11: 백상 얼마죠?
8: 뭐 그렇게까지 거액은 아니에요.
11: 그래요?
8: 너무 그럼...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11: 아 다행이다. 예. 배 많이 아플 뻔했네요.
8: 야 소유 씨 게임 잘하시네요.
9: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11: 아, 진짜 잘하네요.
10: 실망이에요.
8: 동전은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전을 요즘 누가 쓰냐고요.
9: 그래서 진짜 할 말이 없어가지고.
11: 근데 진짜 동전 지갑이 차에 있어요?
9: 아니요.
11: 와 난 근데 이걸 믿었어. 아니 진짜 동전 지갑이 차에 있어요 이 말에.
9: 아니, 동전은 진짜 있긴 있어요.
11: 집에?
9: 아니야 차에.
11: 아
8: 차에 다 있긴 있죠. 왜냐면 네. 어떻게 하다 보면 거슬러 받아가지고
9: 지퍼백에 넣어놨어요. 지퍼백에.
11: 와.
8: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 번 홍보를 해드렸는데 더 잘 되시고 예 유희관 씨 어떻게 고생하셨습니다.
10: 아 예.
8: 예 다음 주에 뵙겠고요. 꾸준한 사랑 응원 드리고 베텐에 꼭 다시 놀아오시기 바랍니다.
11: 네.
8: 네. 자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음악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디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0: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입 밖으로 내뱉기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으로 문법이나 단어만 생각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고민만 하다 놓치지 마시고 뭐가 됐든 일단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딪혀보는 밤, 여기는 뮤직하이고요. 전 스페셜 DJ 오아영입니다.

케이윌의 말해 뭐해로 시작한 7월 26일 일요일 뮤직하이고요. 전 이번 주 스페셜 DJ를 맡은 에이핑크 오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입 밖으로 내뱉기라고 하는데요. 이 오프닝 원고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거를 준비해 오셨는지 증말로다가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 내내 있었던 영어 이슈 때문이겠죠? 네, 맞아요. 영어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SBS에서 런닝맨에서 캘린더 네 이 R인 줄 알고 틀렸고요. 옛날에 딘뮤어에서 냉장고 영어로 뭔지 아냐 해서 그 대답 못해가지고 딘딘 DJ께서 굉장히 많이 놀리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SBS에서만 오면 아주 이 영어 이슈 PD님 SBS 뭐 약자예요? 서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오, 그렇구나. 대박, 하나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피킹에 자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신이 저는 리스닝이 조금 더 만인이 그렇듯이 자신이 있고요. 외국인이 먼저 말 걸어온 경험은 제가 최근에 월드컵 보러 멕시코 갔을 때 말 많이 거시더라고요. 왜냐면 멕시코 생각보다 한국인 분들에 대해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러시아 월드컵 때였나요?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을 때 멕시코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한국을 통해서 얻게 되어서 한국인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나갈 때 스몰 토크를 굉장히 많이 거셔서 등에 땀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에는 저는 와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무엇이든 해서 나쁠 게 없다라는 주의고요. 요즘은 이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가훈이 하면 된다거든요. 요즘도 가훈이 있나요? 요즘 잘 없죠? 저 어릴 때 학교에 가훈 적어오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훈 이렇게 크게 써놓은 집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나 실패하시더라도 거기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됐든 일단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행복이 하면
1: 하하림.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의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중학생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와서 하루 종일 시무룩해 있었다.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걸까? 하면서 자책을 하길래 괜찮다고 달래줬더니 갑자기 나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나 누구 닮은 거야? 엄마? 아빠?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스탠딩 에그의 그래 너였고요. 215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시험 망치고 와서 공부 못하는 게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 닮은 거냐고 물어봤대요. 이렇게 시작된 범인 찾기 이거 꼭 하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약간 나의 모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중에 꼭 하나를 물려받았을 거라는 나의 약간 희망, 이건 나에게서 비롯됐을 리가 없어. 그리고 부모님들도 서로 아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아, 난 어릴 때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거.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는 아빠의 이런 점을 되게 많이 닮았는데 승부욕이랑 게임 좋아하는 거, 축구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100원, 200원 돈 받으면 오락실에 혼자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 게임 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어른들 가득한 곳에서 혼자 그 꼬맹이 여자애가 절대 기 안 죽고 오토바이 기계 하고 뭐 철권 하고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범인 찾기를 주로 했던 기억이 나요. 나의 이 부분은 나에게서 챙겼을 리가 없어. 주로 피로 물려받은 걸 거야 라고. 친구 굉장히 현명해요. 공부 못하지 않아요. 창의성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프로파일러 같은 거 해도 괜찮겠는데요, 친구? 우리 길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2158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부부거래 바디웨이브에 이어서 엑소의 코코밥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Yeah, yeah, yeah. What you mean now?

부부걸의 바디웨이브, 엑소의 코코밥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저는 4155님의 문자 읽어볼게요. 딸내미와 쇼핑 다녀왔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분이 둘이 자매냐고 물어보셔서 한참을 웃었네요. 딸은 기분 나빠했지만 말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빠, 엄마가 굉장히 동안이시고 실제로 젊기도 하시지만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성숙해 보이는 외모 탓에 저는 아빠랑 남자친구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빠는 되게 즐거워하시지만 행복해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도 자매냐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 꿈이기도 했어요. 친구 같은 엄마가 되는 거. 이미 늦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받아들여야 해요.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드로 함께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전 충주지씨 피처링 원슈타인의 밀크쉐이크 그리고 기리보이 예쁘잖아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를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딥뮤와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를 통해 보내주세요. 그럼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볼게요. 이용자 아이디 소녀시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우르르 친구들과 함께 친구네 집에 모였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로 음악 방송을 보고 언니들의 춤을 따라하며 놀았었죠. 수다는 덤이었고요. 유독 춤을 잘 추는 예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부러웠던 기억도 나네요. 추억 속 보고 싶은 친구들과 떠오르는 노래들을 우리 우정 포레버 플리에 담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디 소녀시대님이 우리 우정 포레버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모든 여자 친구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소녀시대 선배님, 원더걸 선배님, 더 어릴 때는 주얼리 선배님, 슈가 선배님, 베이비복스 선배님들 보면서 자랐었고요. 아, 어릴 때 정말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그룹 선배님들의 무대를 매일매일 진짜 맨날 봤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댄스 동아리 아이돌들이 꼭 했던 댄동을 했고요. 그때 투애니언 선배님 춤도 췄었고 텔미는 꼭 추고 뭐 미스터 뭐가 있지 또 투애니언 아동케어 그 검지손가락 흔들어 제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소녀시대님이 보내주신 우리 우정 포레버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걸프렌즈의 Maybe I Love You 그리고 SES의 Oh My Love입니다. Yeah, you know.

걸프렌즈의 Baby I Love You 그리고 SES의 Al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저 어릴 때도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진짜 저 두 노래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이 가성을 굉장히 많이 쓰는 노래예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많이 부르면서 노래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 어릴 때 장기자랑 같은 거 나가본 적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어린 시절 하영이는 장기자랑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키싱류 했었고요. 시아 선배님의 결혼할까요? 그리고 치티치티 뱅뱅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내성적이란 건과 굉장히 거리가 먼 선곡인데 그때 왜 이렇게 무대와 장기자랑만 보이면 꼭 나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장기자랑이 있다는 얘기가 수련회나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 번씩 돌잖아요. 너 장기자랑 준비했어? 아니 나 안 됐어 하면서 꼭 준비해온 애들이 있어요. 그 재미에 장기자랑 갑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소녀시대님의 플레이리스트 우리 요정 포레버에 담긴 노래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청춘 만화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연습생 시절 몰래 먹었던 거 물어봐 주셨는데 너무 많아요. 이거를 먹고도 살이 빠지길 원하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연습실 앞에 유혹의 가게들이 많았어요. 던땡 그 도너츠집 있었고요. 김땡 천국 있었고요. 그리고 탐땡 있었고요. 빠땡 바게 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땡이라는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리고 뭐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습생들이 끝나면은 그 코스들을 들르면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혹여나 연애 기획사의 위치와 장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제발 오지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요즘 편의점 얼마나 잘 나와요. 거기가 가장 위험한 곳. 진짜 위험해요. 근데 저는 그때 중학생이니까 또 얼마나 쑥쑥 자라날 때예요. 먹고 싶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나가서 슈 사먹고 도넛 사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놓고 살이 빠지길 바라면 안 되죠? 하지만 꿋꿋하게도 우리 에이핑크 그 와중에도 개의치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먹어서 최고 몸무게를 찍고 데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에이핑크 정말 대단합니다. 숙소 생활하던 시절에도 이런 기억이 많아요. 시켜놓고 들킬까봐 침대 아래로 발로 차가지고 넣어서 그 순발력은 어디서 나온지 몰라. 그 실력으로 컬링을 했으면 내가 볼때 우리는 정말 국가대표였어. 그 실력이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었던 추억이 굉장히 많은 그 시절입니다. 네, 이어서 소녀시대님의 플레이리스트 우리 우정 포레버에서 서클의 스위티스트 러브 주얼리의 패션. 와, 이거, 이분, 손수수님 나와 동년배신 거를 정말 확신합니다. 패션. 이 배꼽티 입고 주얼리 선배님들의 무대를 얼마나 돌려봤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10cm의 서랍까지 세곡 듣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흰딘의 뮤지컬.
1: 뮤지카의 일요일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전 스페셜 DJ 에이핑크 와영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볼 건데요. 이번에 이용자 아이디 바닐라 라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날이 더워지면 여름방학도 기다려지고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할 생각에 마냥 신이 났는데요. 지금은 이 뜨겁고 습한 날씨에 짜증만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때가 더 재밌는 곳들도 가며 더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여름 플리 보냅니다. 함께 들어요. 여기까지 아이디 바닐라 라땡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저도 사실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여름을 제일 안 좋아해요. 제가 그 추위를 정말 많이 타고 더위를 안 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름을 싫어하는 게, 이 불쾌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괜히 막 이렇게 인상 쓰게 되고 말도 예쁘게 안 나가고 그래서 좀 마찰도 많고 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어가지고 여름이 좀 싫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조금 아 많이들 안 싸웠으면 좋겠다, 열대야가 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즐겨 듣는 썸머송, 아 이것도 또 S 기획사에서 파견된 스파이가 아닌가 생각하실 만큼 저는 S사의 그 썸머송들이 있어요. 그 선배님들께서 일단 여행을 떠나요 있고요. 한 메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태양은 가득히란 노래도 있고요. 이거를 진짜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란 노래는 대한민국 공식 썸머송이잖아요. 워낙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리메이크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듣고 싶은 선배님의 목소리로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 누구더라? 에이핑크? 그분들의 그 리멤버라는 노래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그 명곡이 탄생했던 기억이 나서 저는 그 노래도 오늘 듣고 싶습니다. 바닐라 라땡님의 플레이리스트 여름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어머! 공교롭게도 이 명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에이핑크 리멤버 그리고 우쿨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0: 에이핑크의 리멤버에 이어서 우쿨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야, 맨날 신청하고 들으면서 여기서 들으니까 우리 노래 왜 이렇게 반갑지? 가수면서?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셔가지고. 여름에 즐기면 제맛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수상 레저 스포츠를 진짜 좋아해요. 바나나 보트, 뭐 땅콩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갔던 기억이 나고요. 수영 실력이 아예 없거든요. 뜨지도 못하거든요. 근데도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 즐기면 또 제맛인 게 뭐가 있지? 공포 체험. 그 요즘에 그런 거 실제로 있어요. 귀신의 집이 돈을 내면 실제로 놀이공원에 가지 않고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방탈출도 무서운 버전들이 있고 남량특집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 많은 분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일까요? 전 어릴 때 남량특집만 기다렸거든요. 그거 막 약간 다 알면서도 그 공포를 조성하면서 그 선배님들께서 분장하시고 무서운 썰들 들려주는 거. 그게 전 여름을 나는 되게 즐거운 하나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나 또 옛날 사람 같은데 옛날에 그 SBS에 정신통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저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심만만이랑 여름에 그거 틀어놓고 밤에 수박 하나 까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재밌는 여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공감 못하시는 분들은 다 더 즐거운 거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휴가를 간다면 계곡, 바다, 호캉스 중에 이거 저는 사실 다 좋은데 모기가 저를 그렇게 물어요. 몰라, 내 피가 단가 봐. 저는 그래서 호캉스 갈게요. 계곡을 가면 저는 수혈을 하고 와요. 진짜 이거 어떻게 방법 있으면 청취자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뜯길까요? 저는 제가 단 거를 많이 먹나요? 아무튼 저 같은 분들 있으시면 좀 이렇게 팁 좀 알려주세요. 바닐라 라떼님의 여름 플레이 있는 노래 싹스리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올게요.
1: 못생기지 않기.
2: 알았어, 생각해 볼게.
1: 우리만의 길을 가기.
3: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1: 가기.
2: 오케이.
4: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만 안 놔둔다.
1: 꼴뱅이가 싫다.
5: 나 이름은 섭섭해요.
6: 싹쓸이!
1: 속고를 잡아?
6: 예스! Ye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자 아이디 하얀밤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초딩 조카 둘이 저랑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쪼르길래 결국 같이 잤는데 이 녀석들 잠버릇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결국 저는 한숨도 못 잤는데요. 당시 상황을 똑 닮은 노래를 모아서 발로 차이고 대화도 나누고 플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얀밤님이 발로 차이고 대화도 나누고 플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이거 근데 이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시절에 제대로 자면 꼭 거꾸로 일어나지 않아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나이 또래 초딩 때는 그대로 자면 그 베개에 제 발이 가 있어요. 원피스 입고 자면 원피스가 목까지 올라가 있고요. 어쩔 수가 없어. 잘 때도 그 혈기를 어떻게 감춰지지가 않나 봐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잘 때도 되게 아주 활기차게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잠버릇이 저는 사실 저 자신이라서 모르겠는데 전 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새우잠을 자는 편이고 코도 안 건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제 가족들이랑 잘 때 아니 멤버들이랑 같이 잘 때 피부과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영 씨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 피부과나 혹은 이제 뭐 그렇게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거기 잠이 그렇게 잘 와요. 평소에는 안 오던 잠이 거기선 잘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해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제 피부과 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얀밤님이 보내주신 발로 차이고 대화도 나누고 플레이리스트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요. 루시의 떼굴떼굴 그리고 빅나티 피처링 그냥 노창의 몽유입니다.

루시의 떼굴떼굴, 빅나티의 목류 듣고 왔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부모님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치킨 있잖아요. 저는 다들 다리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목이 제일 맛있다고 하셔서. 그 이런 불효자도 없죠. 목 좋아하신다 그랬죠? 아, 제가 목 드릴게요 하고 목을 정말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아, 다리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정말 눈치 없게 먹었던 지난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다행히 다 양보해드립니다. 이런 거 사랑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양보해주시는 거, 제일 맛있는 부분 양보해주시는 거, 그리고 따뜻한 밥 주시는 거.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진짜 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멤버들에게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들 이거 들으면 정말 야, 니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할 게 뻔하네요. 심야 라디오에서 정말 다행입니다. 멤버들이 지금쯤 아마 자거나 혹은 자기들 할 거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버디버디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하얀밤님이 보내주신 발로 차이고 대화도 나누고 플리에서 샤이니의 잠꼬대, 그리고 블랙핑크의 킷킷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올게요.

그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서민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께. 아빠, 올해로 직장생활 30주년을 맞으셨네요. 그 오랜 세월 일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빠가 그걸 해내셨다는 게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박봉에도 주말까지 일하시며 저희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한우물만 파며 꾸준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습을 저도 본받고 싶어요.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 아빠를 위해 멋진 러닝화를 준비했어요. 동생 부부가 준비한 맛있는 저녁과 함께 아빠의 30주년을 챙겨드리려고요. 이제는 건강 관리하시면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즐겁게 하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직장생활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은 서민기님의 편지 소개해드렸고요. 같이 신청해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해서 오늘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이 시간대에 들으면 맞는 곡이에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곡입니다. 사연 속 아버님은 직장생활 30년이시고 저는 딱 그 반 15주년이네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감도 오지가 않네요. 30주년에 우리 에이핑크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와, 사실 저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에이핑크 그때의 모습일 것 같아요. 딱히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지금처럼 오늘 뭐해? 뭐 밥이나 먹을래? 하고 또 우리 다음 앨범 뭐 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가장 꿈에 그리는 모습이기도 하고 대단한 걸 바라는 것보다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더 어렵다는 걸 요즘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그룹 이름의 행성에 이어서 경서예지와 전건호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뮤지카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이 제가 스페셜 DJ로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연도 하나 왔는데, 허은빈님. 멋있고 예쁘고 자랑스러운 우리 하영이 한 주 동안 스페셜 DJ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빵디와 함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하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피디님께 어떤 누를 끼치지 않을까, 피디님 장롱인 수트를 꺼내지 않을까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며, 혹여나 있으면 이제 같이 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수트 꺼내겠다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못했던 뮤지카이 회식을 제가 3년 전에 끝났는데 아직 못했거든요. 딘딘 DJ께서 야 우리 회식해야 되는데 회식해야 되는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도 친해졌으니까 진짜 한번 회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카이 또 놀러오고 싶고요. 자주자주 자리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가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에 형부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 여행도 다녀오시고 또 여행도 자주 가시잖아요. 1박 2일로 몇 박 며칠 더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했고요. 언제든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면 고릴라와 문자에 많이 남겨주신다면 아무래도 많이들 모니터하고 계시니까 피드백을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또 중복도 괜찮고 도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장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해 잠시 숨을 고르는 낮잠처럼 치열했던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할 수 있는 우리만의 조용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부담감이나 의무감 없이 그저 편안하게 누워보고 싶습니다. 7월 27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1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적재의 낮잠이었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6월 지나 또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전히 시간은 참 빠르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 싶고 그러네요. 7월 고생 많으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윤지영님 사연입니다. 인턴 지원을 위해서 자소서 쓰느라 밤을 꼴딱 새는 중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꼭 합격하길. 유리님의 응원이 필요해요. 윤지영님 반갑습니다. 이제 늦은 밤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역량과 고민들이 담담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차분하게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면 또 찾아주시고요. 이어서 3535님 사연입니다. 율디, 주말 내내 밀린 잠을 자느라 하루 종일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부스스 눈을 뜨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툭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너 오늘 엄마 생일인 거는 알고 있냐? 그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쿵 맞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엄마의 소중한 날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무심한 아들 때문에 혼자 속상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네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적에 같이 걸을까 신청합니다. 사모사모님 반갑습니다. 이게 일과 속 피로감이 누적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상에 이런 소중한 일정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가슴이 내려앉았을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은 크겠지만 곧바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식 자리도 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는 그 실천력 자체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이자 기쁨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식의 무심함에 이렇게 서운함이 앞서기보다는 늦게라도 이렇게 본인을 챙기려 바삐 움직인 아들의 이런 진심 어린 모습에서 더 큰 애정과 고마움을 느끼셨을 터이니 너무 자책하거나 무거운 마음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소중한 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옥상 달빛의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그리고 이적에 같이 걸을까 입니다.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그리고 이적에 같이 걸을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신선영님 사연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세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듣는데 무척 좋은 새벽이네요. 대학생인데 연구 끝나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힘들어요. 신선영님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끝나셨네요. 귀가하시는 즉시 따뜻한 물로 피로 푸시고 어떠한 방해도 없이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하나님 사연입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어 한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뭘까 생각해보니 라디오 들을 때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듣기만 했었는데 늘 감사합니다, 율디.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 신청합니다. 유하나님 반갑습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힘겨운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심리적인 에너지와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지칠 때 이렇게 과거에 평화롭고 무해했던 기억들을 가만히 복기해보면서 스스로 치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건 되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흐르는 소리에 집중했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안전한 마음의 도피처가 되어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들으러 오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하와이에 떠나간다. 그리고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입니다.

하와이에 떠나간다. 그리고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1437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님. 며칠 전 피아노 공연에 다녀왔어요. 음악을 듣는 내내 벅차오르는 감정이 들고 울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왜인지 모르게 위로도 받았습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세상 속에서 잔잔히 음악에 집중할 때 음악이 주는 힘이 참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유리님의 음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진희의 노랫말 신청합니다. 1437님 반갑습니다. 이게 수많은 자극적인 매체와 정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쉽게 피로해지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것 같아요. 오롯이 악기의 선율에만 몰입할 수 있는 공연장을 찾아서 이렇게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나 보네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사나 대사 없이 흐르는 선율에만 귀를 기울일 때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적 정화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자극에 온전히 몰입하여 얻은 에너지는 되게 쉽게 휘발되지 않고 오래 남더라고요. 공연장에서 느끼셨던 여운을 떠올리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윤현상의 춤추는 우주 그리고 전진희의 노랫말입니다.

윤현상의 춤추는 우주 그리고 전진희의 노랫말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영재님 사연인데요. 고등학생이라서 공부 때문에 방학인데도 놀지도 못하네요. 그래도 밤에 이렇게 여유롭게 라디오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김영재님 반갑습니다. 이게 방학이어도 이렇게 긴장감 속에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어요. 그래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0대를 아주 찬란하고 야무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8207님 사연입니다. 언니 예린 모레예요. 오늘은 잔잔히 언니 목소리 들으러 짧게 남기고 갑니다. 진영의 외사랑 신청합니다. 8207님, 예린모래님 반갑습니다. 자주 찾아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짧게나마 사연 남겨주신 것도 그렇고요. 좋은 꿈 꾸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홍이삭의 내게 기대 그리고 진영의 외사랑입니다.

홍이삭의 내게 기대, 그리고 진영의 외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님 사연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근 한 환자분을 떠나보냈는데요. 인계 시간에 저도 모르게 그 환자분은 요즘 조용하시네요? 라고 했지 뭐예요. 순간 깜빡했던 거죠. 그 환자분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나 봅니다. 이럴 때 너무 깊은 애정을 두면 안 좋다던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위로가 필요한 밤이에요. 지드래곤의 무제 신청드립니다. 김태환님 반갑습니다. 매일 긴박한 생명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이렇게 타인의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막중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자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인간적인 책임감과 온정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지 않을까요? 기계적으로 거리감을 두지 못하는

스스로를 굳이 자책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가 무의식 중에 불쑥 존재감으로 찾아오는 건 그만큼 그냥 태화님이 매 순간 진심을 다해 환자분을 대했다는 증거이자 인간으로서 지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라 생각해요. 감정의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직무를 수행하시는 만큼 일을 마친 시간만큼은 타인의 아픔에서 좀 물러나고 태화님 스스로의 마음 건강과 안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구원찬의 빈자리, 그리고 지드래곤의 무죄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소수빈의 비처럼 음악처럼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변진섭의 미스김 라일락이었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윤서님 사연입니다. 배고파서 떡국을 먹었더니 잠이 안 오네요. 잔잔한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더 분위기 있어요. 이윤서님 반갑습니다. 떡국 맛있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떡국을 먹어볼까 싶네요.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국물은 참 좋더라고요. 잠 안 오는 날은 그냥 즐겨야죠. 그리고 임정현님 사연입니다. 고3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25살인 현재에는 졸업을 곧 앞둔 채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라디오는 저에게 큰 산을 오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누군가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잠깐이나마 힘든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네요. 특히 율디의 동화 같은 라디오는 더 좋아요. 율디님의 응원을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최유리님의 세상아 동화처럼 듣고 싶어요. 임정현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고3 수능 준비할 때 그리고 25살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일대 라디오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나 심리적인 중압감이 커지는 시기마다 정말 멘탈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단하고 지치는 일이지만 지난 고3 시절의 산을 무사히 넘고

이 자리까지 온 정현님의 내공이라면 이번 고비 역시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먼 미래의 결과에 조급해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분량의 과업을 묵묵히 완수하는 스스로를 신뢰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그리고 루시의 구구절절입니다.

최유리의 세상아 동화처럼 그리고 루시의 구구절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최영아님 사연인데요. 미래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대박. 최영아님 반갑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래도 라디오가 도움이 된다니 참 다행이에요. 오늘 푹 주무시고요. 이어서 오보영님 사연입니다. 모기 때문에 잠 깨서 라디오 켰어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들어봐요. 오보영님 반갑습니다. 아직 저는 모기를 만나진 못했는데 저는 사실 모기에 물려도 막 불쾌하거나 짜증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들리는 모기 소리는 진짜 약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날 라디오 해서 또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현선님 사연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Need to Calm Down 신청합니다. 저는 잘 웃는 편인데요. 이게 또 단점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을 때 제 얼굴이 웃는 모습이라 그때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혼나요. 심현선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긍정적이고 잘 웃는 표정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큰 장점이 되지만 진지하거나 엄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본의 아니게 이런 감정의 진정성을 오해받거나 하는 것 같아요. 훈계를 듣거나 무거운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나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행동은 심리학적으로도 자주 나타난대요. 그런 정서적인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밝은 기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표현 방식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Need to Calm Down 그리고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Need to Calm Down 그리고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종욱님 사연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원정 경기를 이틀 연속

쪽으로 보고 내려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더니 제가 좋아하는 최유리님이 DJ를 하고 계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민서의 미라클 신청해요. 이종욱님 반갑습니다.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실까요? 요즘 야구 경기장에 관중분들도 많고 그 팅커벨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팅커벨 드시지 않으셨기를 바라고 좋은 관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2AM의 영화처럼 그리고 민서의 미라클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AM의 영화처럼 그리고 민서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김혜민님 사연인데요.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24살 모래입니다. 저희 엄마는 77년생이세요. 엄청 젊으시죠? 그래서 친구처럼 네컷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함께 술잔도 기울이며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제가 12살이던 해에 엄마가 참 많이 아프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서울 가장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혹여나 내가 잠든 사이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진 않을까, 그 전화를 받지 못해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 밤을 지새웠던 날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금까지 추적 관찰을 하며 잘 지내고 계세요. 대학을 다니며 다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체감을 깊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넘치는 사랑으로 반찬을 한가득 보내주신답니다. 참 귀여우시죠? 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곡은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입니다. 김혜민님 반갑습니다. 근데 혜민님도 대단하시네요. 이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런 투병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홀로 감당했을 불안이 참 컸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오늘 이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또 다행이고요. 과거에 아프고 불안했던 기억들이 존재하기에 평범하게 마주하는 현재의 일상과 가족 간의 신뢰가 한층 더 단단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면서 오랫동안 그 평화롭고 건강한 일상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FX의 Four Walls 그리고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입니다.

FX의 4월 그리고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현승원님 사연인데요. 학기 중에는 밤샘 과제하면서 본방을 잘 들었었는데 방학하고 바로 인턴으로 일하게 되어 본방을 전보단 못 듣게 되네요. 그래도 다시 듣기로 잘 듣고 있습니다. 현승호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못 듣는 이유가 참 좋은데요.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겠죠. 실시간이든 녹음본이든 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김신영님 사연입니다. 본가 대전에 갔다가 엄마랑 산책하면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봤어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그네를 타는데 새삼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엄마는 그 시절 제가 참 예쁜 딸이었다며 한참을 말씀해 주셨어요. 동화 같은 하루였답니다. 커피 소년의 놀이터 들려주세요. 김신영님 반갑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순간

인간들은 훗날 다시 일상의 스트레스와 마주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단단한 뭔가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이나 활동 없이도 이렇게 가족과의 사소한 교류만으로 하루를 참 충만하게 정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이제 낮 동안 부모님과 나누었던 편안하고 무해한 대화의 여운을 잘 가져가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그럴 때마다, 그리고 커피소년의 놀이터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 또 많은 사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최유리의 막사랑 그리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이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0: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1: 나 스무 살 적에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TMI. 장거리 비행에선 렌즈를 꼭 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입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슬슬 여름 휴가 떠나는 분들 계시죠? 제주도나 해외로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은 비행기도 오랜만에 타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행기 탔을 때 복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좀 여분의 덮으로 정도 챙기고 3시간 이상이다? 그럼 저 마스크를 꼭 챙겼던 것 같아요. 좀 되게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코랑 입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시력 나쁜 분들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실 텐데요.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거나 기내에서 수면을 취할 것 같다면 꼭 안경을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기내에서의 콘택트 렌즈 착용이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기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잖아요. 여기에 산소 부족이 겹치면 렌즈가 눈 표면에 달라붙거나 각막 손상을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내 자체가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쉬운 환경인 거죠.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 잠드는 것은 눈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눈이 충혈되거나 빛에 민감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렌즈를 빼고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여행 가면은 예쁘고 멋진 모습 위해서라도 렌즈 챙겨가는 분들 많잖아요. 기내에서만큼이라도 눈 건강 위해서 안경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3874님. 찡디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일기장을 꺼내서 씁니다. 보통 일기는 하루를 마치고 쓰는데 저는 오늘 일어났으면 하는 일을 미리 적어요. 일기에 써진 대로 오늘 하루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찡디도 오늘의 일기를 펀펀해서 써본다면 어떤 내용을 적고 싶어요?
1: 그러면은 저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섭외가 왔으면 좋겠다? 예. 생방송 투데이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지만은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잖아요. 항상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전화가 왔으면 좋겠네요.
0: 정필근님, 10개월 된 아기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새벽에는 제가 육아를 맡았는데요. 아이가 항상 5시쯤 일어나서 펀펀투데이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육아 퇴근도 SBS 라디오랑 함께해요. 아이가 하루하루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천천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찡디도 조카들이 빨리 크는 것 같지 않나요?
1: 아, 너무 공감이 가요.
0: 이 조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체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빠르게 이제 4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진짜 조카들도 좀 그만 컸으면 좋겠어요. 말을 너무 잘해요. 이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1: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박정현의 생활의 발견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인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인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찾아주신 분은 샐러드조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매의 엄마입니다. 어느새 우리 딸들이 30대가 되어서 딸은 벌써 결혼 3년차예요. 수원에 살고 있는 맞벌이 딸과 사위가 3살 된 손녀 데리고 자주 놀러옵니다. 잠깐 머물다 갈 때마다 귀여운 손녀가 눈에 밟힐 만큼 또 보고 싶은데 문제는 사위의 식탐 때문에 온다는 연락 받으면 솔직히 겁이 납니다. 고기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한우를 좋아해서 한번 만나면 지갑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딸이 눈치껏 가끔씩 자기네가 계산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식 돈도 아까운 거 마찬가지죠. 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찡디통에 부탁해봅니다. 임스방, 한우에는 없는 비타민이 돼지고기에는 풍부하다던데 앞으로는 돼지, 닭, 오리, 생선들도 골고루 먹자. 아니면 회비를 걷어서 고깃값으로 내볼까? 그래도 올 봄에 과장으로 승진한 거 너무 축하하고 장모가 임스방 많이 많이 사랑해. 홍윤아의 고기고기 신청합니다.

홍윤아의 고기고기 듣고 왔고요. 사연 소개된 샐러드 조아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임서방님, 이제 우리 돼지나 오리로 갑시다. 장모님도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맥기 좋은 거 먹이고 싶죠. 우리 뭐 딸이나 사위나 손녀 다. 근데 이게 안 우면 너무 고가잖아요. 그래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자주 오는 사위가 너무 예뻐 보이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고기만 조금 타협을 해보자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솔직한 얘기하고 싶을 때 목동 인구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1095님, 찡디 저 새벽부터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조기 출근해야 해서 펀펀 들으면서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요. 잠시 눈을 감았는데 살짝 졸아서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문이 닫히기 전에 알아차려서 후다닥 내렸는데 진짜 시겁했네요. 앞으로는 알람이라도 맞춰두고 자야겠어요. 이럴 때 있죠. 깜빡 졸 때도 있고, 저는 막 지하철 타면 휴대폰 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뭐 영상 보다가 역을 지나쳤어요. 심지어 저는 그 경의중앙선이 그나마 집 근처에 가까이 있어서 다시 반대 방향 거 타려면은 와, 배차가 한 30분이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갔더니 예상보다 한 40분은 더 걸렸더라고요. 우리 내릴 곳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8103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듣기는 처음이네요. 근데 지금 방학이라 학교 안 가는 우리 중딩 아들은 아직까지도 안 자고 거실에서 TV로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밤을 새다니 진짜 젊고 어리죠. 혼낼까 하다가 방학이니까 빠졌습니다. 찡디는 밤 새는 거 언제까지 가능했어요? 저는 20대 후반까지 가능했어요. 저는 밤을 아예 새는 건 20대 초반까지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되고요. 유일하게 술 먹을 때도 밤을 샌 적은 없고요. PC방에서 게임할 때만 가능했던 기억이 나요. 예. 아유, 이제는 밤새는 거 생각도 상상도 못하죠. 그냥 할 수 있을 때 그냥 가끔씩 하게 냅두세요. 네. 이수정님, 쨍디 주말 잘 쉬고 오셨나요? 오늘은 고3 딸 학교 상담도 가야 하고 이래저래 바쁜 하루네요. 쨍디도 힘내는 안주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에픽하이의 플라이 신청해요. 다시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주말에 푹 쉬었던 분들 역시도 한 주 시작이 두려울 거고요. 못 쉬었던 분들도 두려울 거고요. 다들 두려운 마음은 한켠에 접어두고 파이팅 되는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이수정님이 신청한 에픽하이의 플라이, 효린의 안녕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에픽하이의 플라이, 효린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최평화님, 쨍디, 오늘 아침에는 동네 시장에서 반찬거리 사려고 일어났어요. 저희 동네는 월, 수, 금 이렇게 3일 새벽장이 열리거든요. 재료를 사서 바로 요리하면 더 맛있어서 새벽장을 가곤 합니다. 찡디는 시장 가면 꼭 사온 거 있나요? 야, 시장을 간 지도 조금 되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갔던 곳이 망원시장이었거든요. 저는 망원시장 가면 꼭 사오는 게 우선은 떡갈비 꼭 사옵니다. 아, 거기 떡갈비랑 함박스테이크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덩이 사서 어머니 댁에도 조금 가져다 드리고 저도 집에 쟁여놓고 아직도 냉동실에 한 3알 정도가 있어서 그 얘기는 3끼 정도는 이 식사할 때 끄떡없다 이렇게 좀 쟁여두는 편입니다. 예. 새벽장을 가본 적은 없네요. 예전에 삼촌 따라서 한번 수산시장 새벽장 가서 횟감 사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나네요. 박승민님, 징디,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조금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이프에게 혼날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먼저 자고 있네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걸 모르는 거겠죠? 자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인데 조용히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면서 양치 중이에요. 들키지 않게 얼른 자야겠어요. 야, 박승민이 참 용감하시네요. 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아내분이 끝까지 기다리다가 오케이 2시까지 안 왔어? 3시까지 안 와? 하다가 잠자리에 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하지 마시고요. 아유, 어제 조금 늦게 들어왔다 이실 짓고 하고 사과 먼저 올리고 용서를 받고 그래야 이번 한 주 잘 보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월요일부터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에. 우리 박승민님이 좀 아무튼 별일 없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잉데카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샤니스의 I Love You Smile 듣고 잉데카소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변했어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남의 편 때문에 속상해요. 얼마 전이었어요. 갑자기 한쪽 눈이 너무 가렵고 눈을 뜨는데 무겁게 느껴지길래 남편에게 바짝 다가가서 자기야 내 눈 좀 봐줘. 나 다래끼 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화들짝 놀라면서 저리가 나한테 옮으면 어떡해. 멀리서 말해. 그래 거기서 말해. 자기한테 옮길까봐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정이 훅 떨어지는 거 있죠. 결혼 전 데이트할 때는 내 눈에 눈썹만 들어가도 바람 불고 빼주겠다며 난리 난리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괜히 우울해지네요. 찡디 속상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시고요. 눈도 다래끼가 아니길 잉데카솔 바르며 기도해주세요.

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변했어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연애 시절과 다른 모습을 마주할 때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때도 연애 초반이 다르고 중반이 다르고 후반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글쎄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은 같겠지만 아마 편해진 거가 이런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도 무시는 못할 거고요. 네. 또 아마 한편으로는 내가 나까지 달의 길을 옮긴다면 누가 우리 아내를 챙기고 우리 가정을 지키겠어,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너무 서운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속상한 일 생겼을 때 잉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싸이 이재훈의 내 눈에는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운이 남아서 피곤함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훌훌 털어내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봐야죠. 이번 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월요일을 이겨낼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혜진님, 찡비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회의 중에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상사가 좋다고 칭찬해줬어요. 요즘 회의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칭찬은 절 춤추게 하나 봐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네요. 참 일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받을 때 뭔가 더 힘이 나기 마련이죠.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는 친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사소한 거라도 남에게 감사한 표하고 인정하고 칭찬한다면은 주변 분위기 자체가 다 좋아질 겁니다. 고혜진님, 이 기분 그대로, 이 열정 그대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세요. 6297님, 저는 지금 중국으로 출장 와서 펑펑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 갔으니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일하러 온 거라서 숙소랑 거래처에서 업무만 보고 있네요. 얼른 2박 3일 지나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찡디는 만약 중국으로 출장 다녀오라고 하면 어느 지역으로 오고 싶으세요? 저는 중국 살면서 그래도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충칭도 가봤고 천진에 살았고 베이징도 가봤고 광저우도 가봤고 근데 안 가본 데가 상해도 가봤고요. 심천이 또 그렇게 엄청 깨끗하고 발전하고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심천 쪽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출장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가면은 놀러 가야겠네요. 예, 저는. 최복희님. 시골에선 요즘 들깨 모종을 심고 있어요.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후다닥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젠 가을에 수확할 날만 기다려야겠어요. 손디아의 어른 신청합니다. 야, 진짜 깨 종류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름 중에서는 이 들깨 쫙 내려갔고 직접 짠 들기름 이런 거 가끔씩 어머니가 어디서 사오면은 한 병씩 꼭 얻어오거든요. 그거 그냥 뿌려 먹으면은 이것만한 게 없어요 진짜. 이번 가을에 들깨가 많이 자라갖고 한번 수확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최복희님. 손디아의 어른 그리고 민서의 멋진 꿈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승혜 누나와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주부터 아주 무서운 코너 속 코너가 생겼어요. 합숙 맞선 모니터링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권영재 님이 문자 주셨어요. 저는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57살이고 전 직장 경력도 26년인데 항상 서류 전형에서만 합격하고 면접은 백전백패입니다. 이젠 취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답답한 이 마음 뻥 뚫을 수 있도록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려주세요. 야, 우리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26년의 경력과 노하우가 다 있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신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권영재님이 우리 사장님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나면은 꼭 우리 권영재님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참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우리 영재님이 인정 못 받고 부족한 거 아닌 거는 영재님이 더 아시죠? 예. 그냥 우리 일하는 곳과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안 맞는 거니까 절대로 꺾이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권영재님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 속 리쌍 정인의 변해가네.
1: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맘.
3: Once again, back with a legendary poet, Mr. Jim Kwan Sok.

리쌍정인의 변해간에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석체크 문자 만나볼까요? 2416님, 찡디 출첵. 눈 떴는데 고양이가 제 옆에 딱 붙어서 누워있네요. 고양이랑 붙은 곳에 땀이 엄청나요. 그래도 출근하지 않고 고양이랑 누워있고 싶어요. 저희 이 반려동물들 옆에 있으면은 진짜 뜨끈뜨끈해요. 그 친구들은. 그래도 더워도 그냥 반려동물이랑 누워서 하루 보내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지만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얼른 자리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잠시 후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김판장!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직업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직업적 사고.
0: 월드컵 기간이 끝나고 이제서야 잠을 푹 자고 있다는 축구 선수 아니고 개그우먼입니다.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좀 주무셨어요, 잠은?
1: 예, 푹 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새벽 뭐 4시나 6시 했잖아요. 결승전이.
0: 네.
1: 그랬더니 뭐 이제 알람 맞추기도 전에 네. 정신적으로 일어났거든요.
0: 아, 이건 알람도 필요 없었구나.
1: 왜냐면은 오빠가 이제 자고 있으니까 네. 또 깨울 수가 없기 때문에
0: 아.
1: 이게 정신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1시간 전? 그 다음에 아니면 30분 전.
0: 야, 킥오프 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일어났구나.
1: 넉넉하게. 그래서 이런 내 모습 뭐지? 이러다가 이제 축구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아주 그냥 뭐 알람이 울리든지
0: 그냥 꿀잠을 그냥
1: 자는 거예요.
0: 야.
1: 이래도 되는 거예요?
0: 아이, 그럼요. 지금 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
0: 또 아이와 같이 있기 때문에 잠 중요하죠. 2035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승혜 씨 이번에 너튜브 영상 보니까 둥이 정밀 초음파 찍으셨던데 진짜 리틀 김혜준 씨 같더라고요. 원래 첫째 딸은 아빠 닮는데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이것만큼은 날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임당 검사 잘 통과하신 것도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뭐 임당 검사 한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좀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오빠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나 봐요. 수박도 먹고 아이스크림을 더 먹고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걱정이 됐었는데
0: 불안해지죠.
1: 다행히도 임당 검사를 아주 그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0: 야,
1: 통과했습니다.
0: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1: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여기는 자주 쳐주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는 박수 그럼요.
1: 네네.
0: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1: 네.
0: 이것만큼은 둥이가 날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 뭐가 있어요?
1: 아, 일단은 뭐 이제 오빠를 거의 다 닮은 것 같아요. 초음파를 보니까
0: 네?
1: 그래서 난 다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다. 성격이든 외모든 다 오빠를 닮았으면 좋겠지만
0: 지만?
1: 여자이기 때문에
0: 네?
1: 골격만큼은
0: 아, 너무 강한 골격
1: 예.
0: 두꺼운 몸통보다는
1: 뭐 두꺼운 뼈보다는 좀 네. 저 골격이 얼굴형이라던가 이런 건 좀 나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오빠가 네. 오빠도 그랬으면 좋겠대요.
0: 아,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 골격만큼은 다른
1: 네.
0: 건 다 괜찮다.
1: 네.
0: 골격만큼은
1: 뭐 모든 면 얼굴 뭐 눈, 코, 입, 성격까지 오빠랑 닮았으면 좋겠다.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첫째 딸이기 때문에
1: 네.
0: 또 이런저런 기대도 많을 거고
1: 네.
0: 또 빨리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1: 빨리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0: 좀만 더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어서 승혜 씨가 기다리고 있는 코너죠.
1: 네네.
0: 지난주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코너 속 코너 합숙 맞선 모니터링 코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실시간으로
1: 네.
0: 친구분들에게 문자가 정말 많이 도착을 했다고 해요.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같이 달아주니까 좋더라고요.
0: 네.
1: 정혜인님께서 펀펀에서 찡띠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돌입하신 건가요?
0: 우선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1: 사람 만들기.
0: 네. 이거는 지금 3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나아졌길 바라며.
0: 네.
1: 3606님께서 승혜 씨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저도 방송 보고 정말 답답했네요.
0: 네. 여기서 놀라운 거.
1: 네.
0: 저도 방송 보고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1: 아, 본인이 보고?
0: 난 몰랐어요.
1: 왜요? 왜? 어떤 모습에 자기한테 실망한 거야?
0: 저는 그 안에서는 나의 그 행동이
1: 멋있다고 생각한 거. 멋있다고?
0: 아, 멋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1: 뭐 예를 들면 비타민을 줬을 때 약간 나에게 취한다 이런 거였어요?
0: 그건 이제 내가 안 해본 거였으니까.
1: 야, 안 해본 거야?
0: 안 해본 거죠.
1: 아, 그럼 용기를 냈구나.
0: 용기를 내서 한 거죠.
1: 어머.
0: 양미영님, 이런 것도 소개를 해주세요. 양미영님 거.
1: 아니, 너무 웃느니라고.
0: 예. 네.
1: 저는 인건 씨 얼굴을 합숙맞선에서 처음 보고 라디오까지 들으러 왔는데요. 잘생긴 남동생상이더라고요. 이 코너 앞으로도 쭉 해주세요.
0: 아, 미영님 환영합니다.
1: 네.
0: 아, 또 이렇게 합숙맞선 보고 한번 오신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1: 잘생긴 남동생상이 좀 조금 아쉽네요.
0: 왜요?
1: 그 남자친구 상이 아니라 그냥
0: 아, 잠깐만.
1: 남동생상은 제 남동생을 생각해봤을 때 그냥 뭐 훈훈한 느낌이고
0: 아, 남동생이 있는 누나 입장에서 이거는 칭찬까지는 아니군요.
1: 약간 뭐 그냥 뭐 훈훈하고만

0: 나 괜히 좋아했네.
1: 네, 아닙니다. 이제 이분 뜻은 또 너무 또 잘생겼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0: 감사합니다.
1: 네, 7298님께서 찡디 지금 출연하는 연애 프로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본방사수 할래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0: 아, 합숙맛선 2.
1: 2, 2.
0: 네, 나가고 있고요.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뭐 다양한 반응들 또 궁금한 것들 펀펀 인별그램에도 합숙맛선 질문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9103님이 찡디 도윤님한테 비타민 챙겨준 거 뭐예요? 완전 플러팅 아니었어요? 비타민 총 몇 개 챙겨왔습니까?
1: 몇 개 챙겨갔어요? 솔직하게.
0: 제가 정확하게 한 박스 7개 들이 얇은 박스가 있거든요.
1: 생각보다 작게 가져갔네.
0: 아니 왜냐면
1: 어머님도 먹고 본인도 네. 먹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제 계산으로는 총 그때가 5박 6일이었거든요.
1: 아, 5박 6일이니까.
0: 그래서 하루 건너뛰어서 먹으면은 6개면은 이제 되잖아요.
1: 네네.
0: 하루 건너 먹고 하루 건너 먹고 하면은 그래서 아 하나만 한 박스만 챙겨가면
1: 자기 것만 챙겼네.
0: 엄마 거 아니 하루 건너 하루. 그래서 챙겨갔는데
1: 갔는데
0: 첫날 가서 이게 일정이 타이트한 거예요.
1: 어어.
0: 그래서 어머니한테 따서 드렸죠.
1: 먼저
0: 아침
1: 드리고
0: 먹고, 어머니 드리고 나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게 첫날 선택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커요. 그리고 영표가 되게 두려운 존재예요 거기서는.
1: 그니까.
0: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저와 어머니가 배신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그때 그 어머니와 그분의 그 원망 어린 눈빛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 신경이 좀 쓰였구나.
0: 사과도 하고 싶고
1: 네.
0: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없나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게 그게 딱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나의 하루 거를 포기를 해서 아 잠깐 이거 멘트 너무 별로였다.
1: 너무 별로야.
0: 내 것만 포기했어야 되는데.
1: 아까 아. 점점 대화하면 할수록 그 마이너스 되는 것 같다.
0: 아 그러네. 어쨌든
1: 아니 근데 네. 조금 넉넉하게 챙겨가지 이런 것도.
0: 아 그랬어야 돼. 근데 또 저는 그거를 뿌리고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뿌린다는 것보다 마음에 네. 드는 여성분에게 네. 만날 때마다 주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하지 뭐 몇 명을 주려고 뭐 뿌린다는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0: 왜냐면 거기 또 한의사회가 나왔잖아요. 남자 한의사.
1: 네네.
0: 얘가 공진단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플러팅으로. 어머님들한테 뿌리는 거야.
1: 이거는
0: 우린
1: 근데
0: 안 줘.
1: 갈 수밖에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1: 네.
0: 난 이 비타민이라도 내가 조금 잘 사수하고 있어야겠다. 이건 내 무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아껴두고 있었던 거죠.
1: 아니 그래서 이제 막 많이 봤는데
0: 네.
1: 그 영표가 되셨더라고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자기 소개를 딱 들었을 때 그 두
0: 네.
1: 번째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 두 번째 그 용산에 자가가 또 있으시고
0: 예찬이 변호사. 네.
1: 근데 그분보다 네. 저는 그 어머님을 좀 선택하고 싶더라고.
0: 어머님을요?
1: 어머님이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딱 울리게끔 아 우리 딸이 이런 쪽으로 시작하면 참 행복하겠다.
0: 그럼 잠깐만 영표는 우리 엄마가 소개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1: 아닙니다. 네. 제가 만약에 그
0: 네. 이제 우리 엄마를
1: 아닙니다.
0: 우리 배명곡 여사님을
1: 출연자였다면 네. 저는 그 어머님을 선택하고 싶었고
0: 아.
1: 네. 일단은 제가 1번으로 했었잖아요.
0: 네.
1: 1번으로 했을 때는 어머님도 너무 말씀이 재밌게 잘했는데 멘트가 좀 딱딱했어요. 잉글시 멘트가.
0: 아 그래. 그
1: 나이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했을 때 네. 뭐 저 좋다고 하면은 좀 열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쪽이 또 괜찮다고
0: 제가
1: 하시면
0: 제가 언제 뭐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얘기했어요.
1: 저는 원래 보통 생각 안 하는데 그쪽이 괜찮다 그러면 저도 괜찮아요.
0: 아 왜 그런 것만 정확하게 아 왜 이렇게 MSG를 많이 치는 거 내가 그렇게 껄렁껄렁하게 시비로 얘기하진 않았지
1: 그러니까
0: 않아요?
1: 그게 좀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0: 아, 네.
1: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였죠.
0: 아 제가 그 다정함이라는 게 진짜 약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너무 웃긴 게 별로 안 했을 때 서정훈 씨가 그걸 찝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분 완전 티네. 저렇게 대화가 괜찮을까 했었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0: 전 제가 완전 티인 줄 알고 있죠.
1: 네.
0: 근데 거기서는 그런 순간들이 아 내가 없는 애플을 최대한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0: 웃으면서 하던가 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아 이거 뒤에서 내가 이어폰을 끼고 조종을 했었어야 되는데
1: 아바타처럼.
0: 네.
1: 아 그리고 또 이제 문자가 왔는데 네. 우리 아들님도 문자를 주셨거든요.
0: 네. 남자 직업 소개할 때 어머님이 아주 조곤조곤 위트 있게 찡디를 잘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분명 찡디도 자기소개 내용에 신경 좀 썼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머리 맞대고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1: 아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그냥 어머님의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엄마가 날 소개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된다.
0: 어.
1: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미리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쓰면은 거기 있는 이제 작가분 중 한 분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정을 보고 내용을 넣고 그렇게 만들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0: 아.
1: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가 뭐 방송으로는 한 3, 40분 나갔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0: 더 길었어요?
1: 훨씬 길었어요.
0: 어, 막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고
1: 어, 질문들도 예, 많이 하셨죠.
0: 어. 근데 질문이 제일 많았나요? 아니면 다른 남성분들이 더 많았나요?
1: 질문은 거의
0: 비슷하게?
1: 좀 웬만하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0: 어.
1: 비슷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남자 엄마들이 질문하는 네. 거는 제가 그때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5분 다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렸어요. 어. 근데 남자는 다 끝날 때까지 거의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0: 진짜
1: 남자 자기소개와 질문이 끝나는 리얼타임까지가.
0: 와.
1: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개수나 이게 첫날 이미 받아보고 아 이런 질문 더 해야 되는구나.
0: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1: 그런 것들을 하니까. 조금 더 아셨던 것 같아요.
0: 어.
1: 그래서 방송에 안 나갔던 질문들은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대박님이 문자를 또 주셨는데요.
0: 네.
1: 이성을 볼 때 꼭 바라는 점으로 무조건적인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억이야 라고 하면 니은이든 디귿이든 맹목적으로 믿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 고 했잖아요.
0: 아, 기가 너무 닭살이 돋아요.
1: 찡디 이거 너무 오글거렸는데 찡디 야심차게 준비한 멘트였나요? 진심으로 여자친구 찾으러 나간 거죠?
2: 나 이거 본적인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1: 이걸 왜 왜?
2: 이게 기억이야라고 하면 니은이든 디귿이든 맹목적으로 네. 믿어줄 사람을 찾고 있고요.
1: 끝났어요? 내 부분 끝났어요?
0: 나 너무 웃겼잖아.
1: 아 너무 괴롭네. 아, 나 월요병이 생길 것 같아요.
0: 아 근데
1: 네.
0: 아 멘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 멘트는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허남준 씨가 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 속에서
1: 네.
0: 난리 났어요.
1: 어.
0: 근데 여기서 좀 딱딱해 보여요. 좀.
1: 어.
0: 기억이면 기억이고요. 니은님 니은이에요. 약간
1: 야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나 너무 눈은 왜 그렇게 뜨고 무슨 초점 없이 기억은 기억은 니은은 니은이 내가
0: 그러니까 아니 제가 느끼기에 네. 멘트는 좋은 것 같은데 더 달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0: 이게 근데 본인의 성격에서는 지금 최대한 달달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1: 최대한 오글거리는 이게. 거를 꾹꾹 누르면서
0: 맞아
1: 예, 이제 삐집고 나오는 거를 끄집어냈던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멘트가 어떻게 준비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1: 아, 그러니까 사실 무조건적인 내 편은 항상 찾고 있는 거.
0: 어.
1: 이건 항상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마음이고요.
0: 네네.
1: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이제 살을 조금 붙여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0: 이거 어디서 그거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1: 이거요?
0: 찾았죠, 어디서 찾았죠?
1: 아니 뭐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아 뭐야
1: 그거 보다가 아, 요거 요렇게 조금 돌리면은 요거 괜찮은데 어
0: 네. 아 돌리 어
1: 요거 살짝 돌려서 쓰면은
0: 응용을 했구나.
1: 예 네, 하면은 어. 괜찮. 너무 뻔한 얘기는 또 네. 임팩트가 없으니까
0: 맞아
1: 임팩트 한 줄 남겨서 막 짤로 돌아다니고 이면은 막 좀 괜찮겠는데 라는 걸로 요거는 반은 이상은 준비해 갔던 거죠.
0: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1: 네
0: 이런 멘트든 다 좋은데
1: 네.
0: 다정함인 거예요. 다정함.
1: 다정함.
0: 다정함. 자, 좀 여기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1: 네.
0: 제 남편 체준 때 봤을
1: 네.
0: 때
1: 네.
0: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 그런 쉼표몰이를 왜 하면서 네. 열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정함.
1: 그 기저엔 다정함이 깔려있었다.
0: 다정함 그다음에 이쁜 말. 이런 게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나.
1: 어. 다정함.
0: 어. 야. 그러니까 비타민도 줬을 때 이런 거 주는 건 너무 좋지. 티스럽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아 이거 갑자기 뭐 널 많이

0: 생각해서 네. 이거 좀 담백하게 이걸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가갔었으면 어땠을까?
1: 다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네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부드럽고 다정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0: 아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내가 울분이 토하는 그
1: 맞아요.
0: 화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마다 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또 다정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1: 오늘은 이 다정함의 중요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워갑니다. 합숙맞선 모니터링 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0: 나 예. 자,
1: 저희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범 아이비의 가나다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표현 중에 발음 표현은 오십시오입니다. 오십시오는 동사 오다에 명령형 종결어미 십시오가 붙은 형태입니다. 우리말의 원칙상 문장을 끝맺는 종결어미는 그 원형을 밝혀서 십시오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종결어미 십시오는 발음할 때 요로 소리가 나기 쉬워서 표기할 때 자주 실수하는데요. 이 어미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십시요로 쓰지 않습니다. 끝으로 십시오는 가장 높은 격식을 갖춘 종결어미로 공적인 자리나 예의를 갖춰야 하는 문서에서 주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까요?
1: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추가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중2 아들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사실 울 아들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완전 애교쟁이였어요.
2: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줄넘기 1등 했어. 내가 보여줄까? 이거 봐봐. 나 진짜 잘 뛰지?
1: 아유, 링건이 줄넘기 진짜 잘하네. 대회 나가도 되겠는데? 학교에서 줄넘기 1등 했다며 자랑도 하고요.
2: 엄마, 내 짝꿍 승혜가 내가 좋대. 근데 나는 여자친구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나 왜 좋아하는 거야?
1: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도 해주며 매일 제 앞에서 쫑알쫑알 떠드는 수다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마마보이라서 어딜 가도 늘 저랑 같이 다니고 제 옆에 꼭 붙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멀어지더니.
3: 안녕하십니까.
1: 에? 예?
3: 안녕하십니까.
1: 아, 아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3: 밥

0: 태어났어요.
1: 아 그래? 아 이따 학원 갈 때 태워줄까?
0: 됐어요.
1: 중학교 2학년이 된 올해 초부터는 저랑 대화도 잘 안 하고 자꾸 방문을 닫으면서 짜증만 냅니다.
0: 밥 먹을 때 알려주세요.
1: 쾅! 야 인권! 문 쾅 닫고 들어가지 말랬지?
0: 아 저거는 바람이 그런 거예요.
1: 아들이 짜증을 내니까 저도 덩달아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 서로 사이만 자꾸 나빠지고 있네요. 사춘기인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잘 지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사연 보내주신 중2 아들맘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애교쟁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사춘기가 찾아온 거예요.
1: 맞아요.
2: 엄마랑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고민이다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사춘기 때 좀 기억이 나요?
1: 사춘기 때요?
2: 네.
1: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2: 언제였어요 대략?
1: 저도 한 중학교 때였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2: 중학교 때? 그때 내가 했던 최고의 반항.
1: 네. 집 나갈 거야. 하고 옆집으로 갔어요. 어쩐지 안 찾더라고.
2: 아 옆집까지 가는 거?
1: 옆집.
2: 저는 이런 집 나갈 거야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무서운 거야. 나도 자신이 없어.
1: 맞아 맞아.
2: 난 나가면 갈 데가 없거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했던 최고의 반항 아닌 반항은 이 문 닫는 것 같아요 진짜.
1: 아 쾅.
2: 쾅. 근데 말 똑바로 해야 돼요.
1: 뭐해?
2: 문을 꽝 닫고 어머니도 이제 화가
1: 났지,
2: 나세요.
1: 화가 났지.
2: 그럼 이제 아들로 안 해요. 이름 석자로 불러요. 이인과. 그때는 이거는 바람이 그런 거예요 라고 또박또박 얘기해야지 이것마저 퉁명스럽게 바람이 그런 거예요. 또 똑바로 다시 나와봐. 이렇게 된다고요.
1: 아, 그렇게 되구나.
2: 이건 정확하게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까지가 최선의 반항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1: 사춘기가 근데 다 그렇긴 하나 봐요. 그렇죠?
2: 사춘기라고 해도 친구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1: 좀 잘 지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2: 친구들끼리는 더 잘 뭉쳐지고 특히 엄마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존재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엄마한테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
1: 아빠한테 그런 적 있었어요?
2: 죽어요. 우리 아빠한테 그러면. 아빠한테는 사춘기 없었어요.
1: 아 진짜?
2: 아버지는 그런
1: 아,
2: 거 없어요.
1: 웃기다.
2: 아버지는 기강을 확실히 잡으셨어. 삼형제를 기가 막히게.
1: 삼형제니까. 네. 어머님이 힘드셨겠네.
2: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게 저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1: 아.
2: 어머니는 거리를 두셨어요.
1: 거리? 어떤?
2: 이렇게 막 퉁명거리고 이럴 때 퉁명거리게 냅뒀어요.
1: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2: 쟤또 저러나 보다 하고 냅두고 뭐 밥 먹어 했을 때 안 먹어 이러잖아요. 안 먹여요. 억지로 먹으라고 안 해요. 거리를 두고 한 1년 정도 냅두니까 잘 지나가더라고요.
1: 아 진짜?
2: 네, 그렇다고
1: 거리를 둬야 되구나.
2: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비둬야 됩니다. 뜨거운 거를 굳이 만지면 안 돼요. 식힐 때까지 내비둬야 됩니다. 그 말씀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1: 아니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뭐 사랑의 매 같은 거 맞아본 적 있어요?
2: 저희가 이제 아버지 말을 잘 듣기 시작한 게 네. 아버지는 그 취미에 따라서 체벌 도구가 달라져요.
1: 진짜요? 어떻게 달라져요?
2: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당구를 좋아하셨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걸로.
2: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펀펀 야호.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유행이라던데요.
2: 야호.
1: 야호!
2: 야호!
1: 야호! 저는 8년차 태권도 관장입니다.
2: 아, 관장님이셨어요?
1: 네. 야호! 이렇게 했었어야 됐나?
2: 그러니까요.
1: 요즘엔 리셋는 하나만 제대로 알면 사춘기 애들하고 친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두 분 다 커제 야호! 아시죠?
2: 알죠.
1: 요즘 아이들은 유행어 몇 개만 보여줘도 친밀감이 확 느낍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포켓몬 카드나 축구 유니폼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취향을 파악한 후에 그런 상품들을 준비해서 달란트 시장을 열었더니 애들이 발차기도 더 열심히 하고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연자분도 아드님의 취향을 파악해서 유행어랑 선물로 공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건 좀 괜찮다. 좀 그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는 거를 좀
2: 맞아요.
1: 부모님이 더 관심 있게 알아준다는 것이니까.
2: 저는 선물 좋은 것 같아요.
1: 선물.
2: 네, 그냥 별 말 안 하고 옷 사줄게 나와 하고 엄마 추천을 안 해주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 고를 거예요. 그거 군말 없이 사주세요.
1: 아 이상한 거 고르나요?
2: 이때는 이상한 거 고를 수밖에 없어요. 오래 입을 수 있는 깔끔한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1: 그러니까 그때 또 유행하는 거를 또 친구들도 이거 사니까.

0: 나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거 원하는 거 사주세요.
0: 아.
1: 그것만으로도 아, 우리 엄만 열려 있다. 어. 이런 거 가지고 뭐라 안 한다.
0: 맞아. 조금 더 또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도 있고.
1: 그럼요. 어. 그래서 선물을 원하는 거 해주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막 옷도 막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사니까.
1: 맞아요.
0: 막 그 뭐 사주면 진짜 좋겠다.
1: 그리고 사춘기 때 입고 다녔던 거 지금 다시 입을 수 있어요?
0: 아 너무 촌스럽지.
1: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감성이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어른의 시선으로 길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게임왕님.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늘 게임과 함께한 10년차 게임방 사장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무조건 게임방 가서 게임을 했어야 하는데 요즘엔 닌텐땡 게임기도 있고 플레이스테이땡 게임기도 있고 여러가지 보드게임도 있잖아요. 사춘기 아들이라면 게임이 직방입니다.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같은 조건을 걸어두고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게임에서 이겼을 땐 충분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게임으로 맺은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더 돈독하거든요. 게임 추천해요.
0: 게임도 괜찮다.
1: 저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부모님이 승부욕이 더 세면 아, 이거 좀 그렇고 왔다 갔다 좀 해야겠죠?
1: 맞아요.
0: 네.
1: 근데 게임도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이왕이면은 보드게임.
0: 보드게임?
1: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 좀 그만 보고 보드게임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조금 대화를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보드게임 뭐 상품 걸고 하든
0: 네네.
1: 이렇게 가족들끼리 함께하면 너무 좋지 않나
0: 맞아요.
1: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릴 때 저도 막 그런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뭐 게임을 해가지고
1: 네.
0: 뭐 예를 들면 1,000원씩 내기를 걸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을 때 저는 또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우리 광현 PD도 되게 좋은
0: 네.
1: 그 질문을 던졌는데 아들 보드게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또 아 싫어 뭐 보드게임이야 안 한다고 하잖아요.
0: 그럼 어떡해요?
1: 승혜 씨가 얘기했던 상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아 상품?
1: 용돈을 걸든 상금을 걸든 이러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그래도 싫은데? 이러면 어떡해요?
1: 아, 아들이
0: 아까 사춘기가 심해서
1: 아 너무 심하게 와서?
0: 어 너무 심해서
1: 그러면은 다른 게임 할래?
0: 그럴 때는 어머님처럼 거리를 약간 둬야겠구나.
1: 그러면은 저는
0: 그때 완전 심각할 때니까.
1: 이건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지만은 네. 엄마도 상처 받는다라는 건 조금
0: 알려줘야 되구나.
1: 느끼게 해줘야 돼.
0: 나 지금 많이 배워요.
1: 아 그래 아들 미안해 엄마가 괜히 이러면은 걔도 호르몬의 문제인 거지 아예 뼛속까지 악인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0: 갑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어떡해요?
1: 엄마가?
0: 아,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
1: 그럼 사춘기 아들은 더 심란하고 미안하지.
0: 아...
1: 물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겠지만은 밖에 나가서든 자기 방 들어가서 엄청 찔릴 거예요.
0: 어...
1: 아, 내가 좀 너무했다.
0: 너무했나?
1: 그리고 이게 뭐라고 엄마도 나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엄마가 받아주는 것도 좋지만은 선을 넘었을 때는 엄마도 기분 상한다.
0: 그치,
1: 상처받는다라는 거는
0: 좀 어느 정도는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1: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0: 이것이 투표입니다.
1: 어, 투표?
0: 네.
1: 나 영표 아니야?
0: 한 표.
1: 한 표! 나도 상처받아.
0: 나 쟤네들이 제일 싫어.
1: 아니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심술 굳은 이렇게 못난이처럼 얘기했냐고요.
0: 네, 911님께서 저는 7년차 심리상담사입니다. 사춘기는 부모와 멀어지는 시기가 아닌 독립을 연습하는 시기입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는 아이가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세요. 혼낼 일이 있어도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도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고 대화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갔더라도 바로 문 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넌지시 묻는 거죠. 방문은 바람 때문에 닫혔니?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가까워지는 과정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부드럽게 아이를 대해보세요. 방문은 바람 때문에 닫혔니?
1: 그거는 화난 엄마가
0: 그러면 어때 더 부드럽게?
1: 함정을 파낸 느낌이잖아요. 그 톤은.
0: 네. 방문은 바람 때문에 닫혔구나. 이런 거 어때요?
1: 엄마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0: 너 다쳤구나!
1: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자연스러운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기점으로 이제 떠나가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0: 아니 오늘 저 사연들이 다 좋다.
1: 그죠? 되게 좀 따뜻하게 좀 품어주는 사연들이
0: 저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1: 어쨌든 이제 둥이도 시간이 지나면
0: 네.
1: 자라서

0: 환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방문은 바람 때문에 다쳤니?
0: 아 몰라. 방문 뭐 바람 때문에 그랬겠지 뭐.
1: 방문 드릴로 뚫어. 두두두두두. 우리는 열린 집안이다.
2: 어, 야 이러, 너무 재밌다. 아,
1: 이러면 안 되겠죠. 어. 저 지켜줘야죠.
2: 오 열린 집안이다. 어 이거 너무 센세이셔널한데요.
0: 이어서 돈디님. 직장에선 느크크, 집에선 영크크가 되는 15년차 육아 대디입니다. 박명수 씨가 했던 명언 있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저는 이 명언 생각하며 집에선 무건수행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걸그룹 노래를 거실에 틀어두죠. 그럼 사춘기 아들도 흥얼거리면서 슬쩍 거실로 나오는데요. 그럴 때 서로 대화하면서 용돈까지 주니까 이제는 지가 먼저 말 걸더라고요. 적당한 용돈 주면서 대화를 시도하면 생각보다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1: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0: 이게 저는
1: 가장 좋다.
0: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약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이 지갑 닫고 입만 여는 분 계시거든요. 정말 외로워져요. 그분들은 끝이 보면은 예. 열 거면 둘 다 열고 그게 아. 차선책.
1: 차라리
0: 베스트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여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막 걸그룹 노래 억지로 틀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야 와봐 용돈 쓰고 뭐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딱 가는 거야.
1: 너를 믿는다 이런 것도요.
0: 믿는다 정도만 뉘앙스를 주는 거지. 믿는다. 용돈 줄게.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1: 아니면 편지를 남기는 것도 어떨까요?
0: 어떤 식으로?
1: 편지 뭐 이렇게 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쓰고 싶은 거 써라. 항상 엄마가 널 생각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열린 집안이다.
0: 나 열린 집안이다는. 그리고 방문 없애버리고 이러면은 네. 용돈의 의미도 퇴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집안이란 잠깐 빼놓고 네. 잠깐 빼놓고
1: 좀 따뜻한 마음을
0: 용돈만 좀 담백하게 따뜻하게 괜찮지 않나 네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조언 받아봤는데 야 오늘은 진짜 네 분 다 쟁쟁하거든요.
1: 네네.
0: 저승혜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 받을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한국 OST Love is an open door. 우리는 열린 집안이다.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3: 오케이, okay, can I just say something crazy?
4: I love crazy.
3: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doors in my face. And then suddenly I bump into you.
4: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because like

0: I say something crazy? Will you marry me?
1: Can I say something even crazier? Yes!
2: 겨울왕국 OST 러브 이즈 온 오픈 도어 듣고 왔습니다. 저와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 누굴까요?
3: 네, 15년 차 육아 대디이신 돈디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승혜 씨는 왜 돈디님 선정을 했어요?

0: 일단은 그 지갑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정도 선으로 좀 주는 게 좋다.
1: 이러면은 이 친구도 그때만큼 기분 좋아지고 또 문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돈디님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0: 네.
1: 자,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번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네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9: 광고 듣고 왔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펀펀투데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승희 씨도 네. 친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릴게요.
20: 일단은 다정함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별그램을 막 찾아보다가 네. 어떤 음악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19: 네.
20: 너무 좋은 거예요.
19: 뭔데요?
20: 근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그런 다정함의 눈빛과 말투를 배우시길 바라며 네. 최유리 씨의 생각은 멈추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 그게 갓세븐의 진영 씨가 불렀단 말이에요.
19: 오.
20: 너무 다정하게 불러서 나 설레서 잠을 못 잤잖아요.
19: 그 정도로 다정했다.
20: 이거 오프닝 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얘기한 거 너무 참았어.
19: 아니, 하고 싶은 얘기를 왜 끝날 때예요.
20: 그러니까 이거라도 꼭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0: 이분의 그런 그 눈빛을 한번 보시면은 네. 아 다르구나.
1: 다시 한번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충고인 것 같아요.
0: 네, 어떤 거죠?
1: 다정함이 이긴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열린 집안이다. 이 두 개만큼은 마음 한구석에 네. 품고 또 힘들 수 있는 월요일 우리 친구분들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도요. 우리 진영 씨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 진영 최유리의 외사랑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0: Amazing.
1: I love you.
0: 소마칭.
1: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구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0: 해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0: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쌀가루 2607님이 AI랑 대화를 하다가 심심하셨는지 김영철의 파워 FM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셨대요. 저도 아직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김영철의 재치 있는 진행과 영어 생활, 다양한 정보 코너가 어우러져 있고 철업디의 높은 텐션과 친근한 입담으로 아침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송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저도 철가루가 뭐야? 라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철파엠에서 철가루는 라디오 애청자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DJ 김영철의 철과 가루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자석에 철가루가 착 끌려가서 착 붙어있듯이 DJ 김영철과 철파엠 라디오에 착 붙어있는 매니아 청취자들이라는 친근하고 매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의미를 짚어보니 더 정겹고 귀하게 느껴지네요. 착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매니아 청취자 철가루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착 붙어주시고요.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 분위기를 끌어올려 볼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저는 김영철입니다.

0: 뉴혜영 뉴혜영 우리 신혜영님이 역시 성공 맛집 철파엠 오늘도 철가루들 취향적이여 철파엠에 착착 붙어있는 나는야 철가루 그리고 우리가 딱 달라붙는 껌딱지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철가루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죠 핑클의 영원한 사랑으로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FM 시작했습니다 성공 맛집 이런 것도 자꾸 시작하니까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신나는 가장 좋은 오프닝을 자랑하는 라디오 했더니 이게 약간 또 귀에 박혔나? 아, 1522번님 운전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아침 출근길 라디오는 꼭 철파엠 고정이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철가루 뜻을 알게 되었네요. 그 맞아 중간에 뭐 한 40분부터 듣거나 이미 철가루는 이제 공표를 했고 중간에 아마 궁금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철업 베이비 할 때 자꾸 초록 베이비는 뭐예요도 했고 왜 그 뭐 철업띠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타이밍을 내가 놓쳤나 1522번이 그런 생각하셨죠 오늘 정의를 알게 됐죠 박혜진님 반갑습니다 오늘 철업띠 만난 지 1104일 1104일 동안 매일 들으셨나요 매일 아침 지식과 정보도 주고 텐션도 업업 철업띠와 끈끈한 정이 들었어요 거기에 덕덕이라 철푸덕이에요 여러분 철푸덕 이거는 우리 장풍쌤이 만들어줬는데 과학쌤 철가루랑 형 독도기까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 철푸덕이지 그래서 철푸덕 철푸덕 아 오늘도 철푸덕 아니 그 AI가 철파임이 대답한 거 보니까 진짜 나는 철가루는 제철회사에서 나오는 철가루 뭐 그럴까 봐 했는데 뭔가 명쾌한 정의를 내줬는데 아 이게 수치 이런 게 좀 약하네 청취율 1위 방송입니다 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7시 시간대 1위로서 굳건히 뭐 등등 그런 거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요즘도 가끔 철가루가 무슨 뜻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1522님도 오늘 해결됐고 AI 답변 꽤 정확했죠 우리 늘 착 서로 붙어있기로 해요 자 월요일 그러면 오늘 기분 좋게 퍼준데이 가볼까요?
1: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0: 오늘 퍼준데이 할 거야 문자 고릴라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퍼 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아시죠 적극적으로 한번 달려주시고 4분은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김아영씨 박재현씨와 정신 확 깨는 도파민 스토리 만나볼게요 문화 선물 있네요 연극 더 컴어펀스 관람 티켓인데요 토니상 퓰리처상 수상 극작가인 브랜든 제이콥스 젠킨슨의 작품이 극단 바바 서커스와 프로젝트 기지개와 함께 만났다고 하는데 한국은 초연이라 하는데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더 컴어펀스 검색도 한번 해보세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SBS 라디오 너튜브로 보시려면 에라오 채널 실시간 라이브로 열렸으니 보실 수 그리고 들으실 수 있어요.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언학인과 광고 듣고 오데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니
2: 그래요?
3: 네.

0: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8: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9: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8: 콜콜! 완전 콜!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7: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8: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7: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7: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8: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7: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8: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7: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8: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7: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8: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 파워,
7: 예쁘게 나이 들자 영 모닝에서 리포점 NMM,
8: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7: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8: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7: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8: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제일 좋으시겠다. 백나리 너희 왜 그래?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어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운 여름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피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8월 9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 서울 썸머 비치가 운영됩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누구나 무료.

여러 물놀이 시설과 모래놀이터, 문화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물놀이존에서는 대형 수영장과 8m 워터슬라이드 등이 설치되고요. 플레이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름 12m 규모의 돔 형태의 모래놀이터도 마련이 됩니다. 또 31일부터 8월 2일까지는요. 마술과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료 공연도 펼쳐진다고 해요. 물놀이 시설과 공연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봐요.

0: 앞으로는 너너너 꼭 물이랑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물은 알약을 식도에서 위와 장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물이 부족하면 알약이 식도의 좁은 부위에 남아 주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도염이나 심하면 식도 궤양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약물 성분이 위나 소장 점막에 높은 농도로 오래 머무르면서 속쓰림이나 점막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약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는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약 200에서 한 250ml 물과 함께 삼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었어요. 아, 약이 어떻게 했든 뭐 먹으면 알약이 위와 장으로 내려가겠죠. 저는 위와 장으로 하면 그 라스 짤 중에 박준영 형이 GOD 황수경 아나운서한테 아니 그러면 먹으면 어디로 가요? 먹으면 위로 장으로 가겠죠.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약도 그렇게 내려가겠죠. 너무 적게 물 마시지 말고 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적당히 한 200ml 정도 꼭꼭꼭 물로 드세요. 약 드실 때 커피 뭐 이런 걸 드시지 마시고. 9937번님 제가 좋으시겠댔는데 서랍디 미국에서 오랜만에 온 아들이랑 데이트하려고 오늘 내일 휴가 냈어요. 덕분에 철파연도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틀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낼게요. 철업지도 모든 철가루 분들 행복하세요. 아, 나 강릉 갔을 때 그 커피숍에서 우리 철가루 캐나다에서 듣는데 그래서 진짜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캐나다에서 왔어. 밴쿠버에서 의사. 그래 의사 하는데 내과. 캐나다 간 지 15년 됐는데 아 엄마 하더니 왜 캐나다 있잖아. 우리 9935님 미국에서 아들이 왔어. 미국에서 왔는데 처음에 안 불었는데 있잖아요. 우리 아들 미국에서 왔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갔다 지금 샌프랑 갔어. 9935님 어느 주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 흉년에게. 아들이랑 데이트 잘하시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자랑해야지. 미국에서 왔어. 왔는데 어디 갈 거예요 오늘. 어디 가는지 얘기를 안 하노. 자 오늘 내 휴가 잘 내시고 백나리님 방학인데 왜 애들은 6시 반부터 일어날까요? 학교 다닐 때 8시가 넘어도 안 일어나더니 이건 정말 세계 5대 미스터리 중 하나 아닌가요? 오늘도 긴긴 하루 잘 보내볼게요. 긴긴 밤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일찍 일어나죠. 나리님 저도 주말에 왜 그럴까요? 6시 20분에 눈을 떠서 고릴라로 철파임을 듣고 난 또 왜 그럴까요? 우리 원래 또 그래요 그죠? 방학 때면 어쨌든 돌밥 세계에 오신 걸 환영드리면서 어머님 또 잘 보내야죠. 나리 개나리 9937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8분 오 13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8085번님이 와우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휴가가 다음 주인데 이번 주 어떻게 견딜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백개 백형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공식적으로 장마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셨죠?
1: 그렇습니다.
0: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극한 호우에서 극한 폭염으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사실상 장마는 종료가 됐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창원 37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 경주와 포항, 밀양 등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온열질환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0: 피처링 바이 나태주 씨. 금요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아침을 연 색깔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하실 색깔은 제갈찬호님인데요. 저와 아내는 주말 부부로 3년을 지냈는데요. 다음 달부터 드디어 파이널리 함께 살게 됐어요. 같이 살아보는 건 처음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저희 예쁘게 잘 살 수 있도록 철업디가 응원해주세요. 철업디가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돼요. 제갈찬호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김범수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김범수 듣고 있나? 그럼 보고 싶다.
1: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0: 어디 빨리 약속 있어요? 어디 빨리 가셔야 돼요. 노래를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불러요?
1: 네.
0: 잘했어요. 보너스 선물 하나 받게 되셨고. 찬호님.
1: 네.
0: 아, 사연 너무 재밌다. 굿모닝.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내와 3년 동안 이제 주말 부부를 이제 보낸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1: 아, 네. 그 둘 다 고향인 대구에서 만나 가지고 4년을 대구에서 연애를 하고 제가 이제 좀 갑작스럽게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경기도로 먼저 올라와서 이제 경기도에서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했고 그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0: 아, 이제 경기도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1: 네네.
0: 이제 드디어 파이널리 함께 살게 됐잖아요.
1: 네.
0: 와, 갑자기 더 신혼의 느낌이 들지 않아요?
1: 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같이 살아보는 거라 가지고 좀 많이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고 기대 반 걱정 반 설렘 반 뭐 그렇습니다.
0: 아니 네. 대구 경기도면 주말에 어떻게 아내가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아니면 내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1: 아, 그 처음에 1년은 이제 아내가 경기도로 올라와서 이제 금토일 그렇게 같이 있다가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대구 가서
0: 어때 지금? 막 신혼집 네. 로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꾸밀려고요 지금?
1: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일단 같이 살 거라 가지고 아내가 그냥 빨리 올라와서 뭐 지금 요새 뭐 요리 공부도 한다 그러고 영상도 본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0: 집밥이 되게, 기대가 네. 되겠어요.
1: 네, 재밌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근데 혹시 이제 처음 같이 사는 거잖아요.
1: 네.

0: 걱정되는 거 있어요 혹시?
1: 아, 그 흔히들 하는 말이 이제 뭐 양말 벗는 거 하나로도 싸운다 뭐 이런 말을 하도 오. 많이 듣다 보니까 혹시 이제 진짜 많이 싸우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0: 그래 그래요. 아니 이성미 선배님 캐나다 가 있을 때 이제 남편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7년 있다가 만났대.
1: 네.
0: 자, 아내잖아요. 네. 방문을 요구 들었는데 이성미 선배님 아 왜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영철아 너무 어색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랬대. 아 어쨌든 오랜만에 네. 만난 거 너무 축하드리면서 햄버거 세트 3개 기본으로 드리면서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힐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찬호님 문제 쉬우니까 너무너무 걱정 마시고
1: 네.
0: 빨주노초 파란보 비온디 하늘에 반원 모양으로 어허, 속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1: 나무.
0: 공통점 퀴즈 상추 깻잎 배추의 공통점은
1: 채소.
0: 그렇지. 무슨 채소? 채소 합격. 사다성어 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
1: 자답.
0: 색깔 퀴즈 빨간색과 하얀색을 섞으며 나오는 색
1: 분홍색.
0: 넌센스 어떤 내기에서도 접은 적이 없는 과학자는 다 이긴 다 승리한 다윈. 다윈.
1: 아.
0: 찰스 다윈이 내게도 접은 적이 없는 과학자래요. 넌센스. 잘했어요. 10만 원 받게 되셨고 여기서 철가루 퀴즈. 찬우 씨를 맞추지 마세요.
1: 네.
0: 느린들이 비 오는 날 많이 보이죠. 몸 위에 집을 이고 다니는데요. 집이 없는 건 민땡땡땡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걸 요리한 에스카르고가 있죠. 세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상품은 모바일 커피인 쏘고요. 찬우님 네. 끝으로 우리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함께 살게 돼 우리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1: 네. 그 직장 생활 오래 한다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러고 이제 같이 살게 될 텐데 나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서 재밌고 즐겁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0: 아 이제 주말에 대구를 내려갈 일이 없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도 가끔 대구 생각나면 내려가도 대구 안 내려가도
1: 맞습니다.
0: 대구 어따 대구. 장승희님이 생각보다 부딪히는 거 많을 거예요. 서로 배려해주며 맞춰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부딪히기도 하겠죠. 그렇죠. 배려하시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또 애틋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찬원님 우리 그래도 매일 아침에 라디오에서는 만나야 돼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퀴즈 나는 영원히 갈래 입으로 갈래.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철학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최송아! 최송아님의 사연입니다. 랜드 뽑기 전에 아주 나이스 오브코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눈을 한번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자, 눈을 보고 내게 말했더니 먼저 저는 이걸 뽑았네요. 쑥 쑥인 점이 셋. 죄송합니다. 사연은 저는 치아 관리에 진심인데요. 저는 최근에 치과 가서 구강 검진을 받았는데 치과 쌤이 요 근래 오신 분들 중에 치아 관리 상태가 최고예요라고 엄지자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당장은 스케일링도 굳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전동 칫솔로 꼼꼼히 양치하고 매일 치실도 하고 워터픽도 한 보람이 있네요. 건치 뽀니며 자신있게 활짝 웃으랍니다. 최애나의 스마일리 신청합니다. 크크크. 와, 송아님. 와, 사실 병원에 가면 칭찬받기 쉽지 않죠. 특히 치과는 가면은 아, 뭐 잘 오셨어요. 예. 뭐 스케일링 한번 하셔야죠. 뭐 내지는 약간 뭐 씹을 때 이렇게 씹죠. 조금 혼나는 것보다 좀 약간 지적받고는데 이게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진짜 치실까지 맞아 치실이 하라고 그러고 그죠. 와인, 커피 뭐 이렇게 다 안 좋을 거예요. 그 티도 다 찌꺼기 쌓이고 부럽 부럽. 오늘 철학수 공감 문제 중에 그러면 관리의 진실. 송아님처럼 치아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체력, 운동, 옷 그릇 관리, 아 대단한 분들 있죠. 음식도 그렇고 철가루들이 어떤 관리에 진심인지 알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 진짜 이 치아 관리 이번에 내가 밀리고 나 피부 관리는 어제도 또 얼굴 쫙 하고 나 1일 1팩을 아니고 거의 한 2-3일에 한 번씩 팩도 하고 얼굴에 자기 전에 그 뭐 나이트 로션 바르고 진짜 얼굴 관리는 진심. 여러분 한 게 이거예요. 1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걸려는 무료 첫 번째 드롭송 최애나의 웃어 웃어 스마일리 미리 스타트.

0: 오늘은 미딩타임. 오늘은 최송아님의 사연입니다. 즐겁게 랜덤 뽑기 하기 전에
1: 아 지금 그냥 앞에 대본을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네. 자, 관리의 진심. 우리 최송아님이 아주 치과 가서 관리 잘한 것처럼 관리의 진심인 문자 쭉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관리의 진심인지. 4153번님, 아 저는 가계부 관리의 진심이에요. 단돈 1원 안 맞는 것도 용납 못해요. 매일매일 정말 잘 써요. 야 이런 거 한 10원, 100원 단위까지 1000원부터는 좀 약간 그치 1000원, 막 7000원, 8000원 이런 거 대충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야 1원까지 하기야 또 계산은 진짜 그 회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아 가계부 관리 진심. 아 좀 꼼꼼하신 사람들이 있어 확실히. 9247번이 텃밭 관리요. 제 밭에는 잡초 하나 없어요. 이런 모를 잡초가 살아도 다 뽑는. 아 저 어릴 때 아버지랑 이제 살 때 잡초를 그렇게 뽑겠거든요. 그래서 잡초만 보면 그랬는데 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깨끗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7997번님, 전 중학교 때 모아온 인형과 피규어 관리 진심이에요. 주말마다 진열장을 열어서 알코올 수업으로 하나하나 닦아주고 다시 진열하고 틈만 나면 먼지 털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보고 피규어와 평생 살 거냐? 어? 그래요. 평생은 아니지만 아 자기마다 어떤 그 덕후 빠져있는 것들이 있죠. 저도 전 매일 우리 대건이가 차에 그렇게 피규어를 올려놓으면 내가 한 거 그랬잖아요. 네 차냐? 내 차도 아니고 회사 차다 했던 적이 있는데 아 그 피규어 있는 분들 진심이더라고요. 박재민님, 저는 용접 일하는데 피부관리에 진심이라 얼굴 다 싸매고 매일매일 일일일패 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뽀해요. 아 재민님 난 약간 공감했잖아. 아 저는 목요일날 아역 녹화할 때 수요일날은 무조건 뭐 팩을 하든 아니면 뭐 피부과를 가거나 아니면 에스테틱까지 하고 오거든요. 아 그 우리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오빠 어제 관리 받았죠? 그때 그 뿌듯함 재민씨 우리 알죠? 넌 피부가 참 뽀해하면 기분 좋은 거. 오늘도 일일일팩 놓치지 말아요. 정현수님, 통장 관리의 진심. 통장 쪼개기 아시죠? 월급 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 경조사 통장. 아, 몇 개를 쪼개는지. 월급 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 경조사 통장 따로 있네. 잘한다, 정현순씨. 그렇지, 이렇게 나눠야지. 아, 얼마나 꼼꼼할 거. 가계부 쓰고 통장 나눈 사람들 대단해요. 김탁.

현빈님은 저는 내성 발톱이 양쪽 엄지발 둘 다 심해서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내성 발톱 교정기를 셀프 관리 중이에요. 언젠가 저도 남들처럼 발톱이 쫙 펴지겠죠? 그런 날이 오길. 나도 오늘 피부과 다리 발가락 때문에 가야 돼. 발가락에 얼굴 관리하는 만큼 발가락 관리를 덜 했나 봐. 티눈이 생겨가지고 그 티눈 그 피부과 준 주사 있더라고. 맞아야 돼. 그 모짜라게 죽여야 돼. 그렇죠. 우리 발 관리도 잘하자고요. 손 발 관리 다. 김채현님은요. 저는 발 각질이요. 여름이라 샌들을 신으려면 매주 깨끗이 정리해주고 뒤꿈치 크림 듬뿍 발라줘야 해요.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 해 들려주세요. 채연님 저도 뒤꿈치 약간 살짝 갈라지는 것 같아서 여름에도 관리해야 돼요. 크림 로션 발라가지고 싹 다 왔네. 그러니까 이거야. 또 괜찮아지면 안 하고 안 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막 티눈도 생기고 있어. 발도 관리 잘해야 돼. 조깅하고 뛰는 사람들 발 관리도 잘하시고.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오늘 문자 소개됩니다. 퍼준 데이 커피 쿠폰.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피지대 꽃단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회용법 트럼피에 부는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과 함께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0772번님이 웅준쌤도 관리하는 남자?
1: 아 그렇죠. 저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0: 어디 쪽 관리죠?
1: 저는 배 쪽을 많이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복부 관리?
1: 있습니다. 네.
0: 아 복부 관리 이것도 중요해요.
1: 아 맞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0: 잘 안 빠져요.
1: 아 맞아요. 크기가 안 줄어요.
0: 어떤 아이는 네. 윗배, 어떤 아이는 아랫배 이러는데.
1: 저는 전체적인 것 같아요. 원래 여름 되면 이렇게 이제 좀 위에 슬림하게 하나만 딱 입고 다니고 싶은데 자꾸 볼록볼록해져가지고.
0: 누가 이걸 자꾸 맥주배라 그래요? 난 맥주 잘 안 마시는데.
1: 그러니까요.
0: 술배인가봐요. 0772번님도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좋아요. 오늘 문자 소개되면 커피 쿠폰 드릴게요. 자 오늘도 그러면 커피랑 어울리는 시간 클래식으로 한주 열어볼까요?
1: 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데요. 여름 휴가 때도 클래식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자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방학을 했고 애들 방학 초에 휴가를 잡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번 주 아 다음 주가 피크가 되겠네요. 우리 네. 7말 8초 아,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웅준쌤은 올여름 휴가 계획이 있나요?
1: 저는 따로 없습니다. 또 애들도

0: 해석하는 게 나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네. 이 두 악기잖아요. 처음에
1: 따라라라라 네, 피아노와
0: 피아노 네, 그러면
1: 한 악기 네.
0: 따라라라라 하잖아요. 네. 나는 진짜 저만 그렇게 들렸어요. 남편이 아 뭐해 빨리 나가야 준비해. 애들거도 어떤 생각을 내가 할게 얼마나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차 시동을 걸었잖아. 아 그래서 차 시동을 걸어도 내가 나갑니다잖아요. 뭐가 뚜루루루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렸어요.
1: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0: 있죠 있죠. 네, 네. 아니 누구의 어떤 음악이에요?
1: 네 프랑스 음악가 생상스의 피아노 4중주 1악장입니다.
0: 선곡이군요.
1: 그러니까 이 여름휴가 때 사실은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0: 제가 그랬잖아요. 막 재촉하는 아내도 있고 네. 지금.
1: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짜증나는 상황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체증이 있겠죠. 그래서 여름휴가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서 짜증이 날 때 이 음악으로 잠시 짜증을 누그러뜨리면 더 즐겁고 행복한 휴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음악을 어떻게 느꼈냐면 그 뭔가 그 자연의 소리들이 우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아침은 우리 철업디어 철가루들이 우아한 자연을 느끼면서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0: 아 진짜 뭐 길이 막히네. 고바 아까 내가 일찍 나오자 그랬잖아. 뭐 또 주닥거리다가 휴게소 틀려. 뭘 휴게소로 틀려. 그러면 또 여행을 왔으면 즐겨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난 진짜 알 것 같아.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짜증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 짜증 그만 내시고 자 차분하게 좀 더 듣고 올까요?

0: 진짜 음악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불 차분해졌잖아요. 이제 다 싸웠어. 이제 고속도로를 탔어. 이제 평온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그려지는데 이은주님이
1: 맞아요. 오랜만에 가는 휴가에 싸움하면 안 돼요. 웅준 쌤 센스 만점.
0: 아하. 그리고 우리 정수경님이
1: 철업디는 여자 마음을 어찌 저리 잘할까. 근데 왜 아직 혼자인지.
0: 그렇죠. 아 수경님 근데 제가 철파입을 10년 했잖아요. 네. 사연은 남자보다 진짜 우리 아내분이 더 많이 주는 거 보내준 거 맞아요. 아니 영철 씨 진짜 나 이해가 남편이 왜 그럴까 이 사연이 제가 10년을 읽었잖아요. 네. 보면. 아, 나 남자들 조금 한 박자만 반대로 생각하면 네. 안 싸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경험 안 해서 그래.
1: 아, 이게 근데 또 막상 또 그 상황에 부딪히면 또 그게 그 남자 본능인가 봐요. 잘 안 돼요.
0: 그러니까 나도 뭐 못 알아들었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 나도 그러겠지. 수경 씨 수경 은주 씨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아 월요일에 클린사 육포 아 오늘 주제 너무 재밌죠. 오늘 공부 다시 한 번 더.
1: 여름 휴가철에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프랑스 막가 생상스의 피아노 4중주 1악장입니다. 먼저 이 피아노 4중주는 저희 코너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클래식에서 현악 4중주와 함께 가장 일반적인 실내악 편성 중 하나고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편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생상스의 피아노 4중주는 프랑스 실내악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0: 어떤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1: 그러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음악 19세기 프랑스 실내악의 기틀을 마련한 작품이다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1870년대 당시 이제 프랑스 음악계는 오페라나 가벼운 극음악이 중심이었는데요. 반대로 교향곡과 실내악 같은 순수 기악음악들은 독일에 비해 많이 빈약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독일 실내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우리 코너에서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멘델스존, 슈만 그리고 브람스였습니다. 이에 이제 생상스는 프랑스 고유의 기악음악을 발전시키자며 당시 프랑스 음악을 주도했던 음악가들과 함께 국립음악협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료들을 보면 생상스

0: 는 이 프랑스 고유의 세련되고 논리적인 순수 기악곡 스타일을 정립하고자 밤낮으로 작곡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피아노 4중주입니다.
1: 프랑스 실내악의 발전을 위해 작곡한 음악, 당시 프랑스 음악계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대환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1875년 3월 생상스가 설립한 국립음악협회가 주최한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는데요. 연주자들도 생상스를 비롯해 또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사라사테 등 당시 프랑스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전적 전통과 프랑스의 우아한 감수성을 이상적으로 결합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서 독일의 고전적 전통은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정리하면 19세기 프랑스 실내악의 부흥을 이끈 생상스의 피아노 4중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이 세련된 월요일 아침과 여름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름 휴가까지 챙겨주면서 또 세련된 월요일 아침도 놓칠 순 없죠. 안직화님이
0: 부모님과 놀러가면 덥다 맛없다 등등 불만 토로하실 때 듣고 빠지겠어요.
1: 진짜 그러세요 직화님. 제 호주 친구 스카씨 맨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학교 한국어 좀 하거든요. 맨날 더워 추워 배고파 더워 짜증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그죠?
0: 그러니까 요즘 이제 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여름 휴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비싸다, 야 여기 복잡하다 막 이러시겠죠.
1: 좋아요. 휴가 가서 짜증 내지 마시고 그렇다면 마무리 복습 퀴즈 읽어보죠.
0: 오늘은 여름 휴가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프랑스 실내악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작곡한 프랑스 음악가는 누구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생상스, 2번 생쥐스. 정답은 샵 10. 짧은 문자 보내라 무려.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다 건세대 가이드 나웅준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자,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임효선님 1번 생쌍스. 이번 휴가도 클래식처럼 우아하게. 아침을 우아하게 너무 좋네요. 0160 정답 생쌍스. 생쥐스는 약간 철없디암니 느낌스. 아, 약간 박준영 형이죠. 난 전체적으로 나왔고. 1098 고현성님도 정답. 일부 철가루 정답 달팽이. 김정중님이 달팽이 손녀거리 때 달팽이를 키웠었는데 목에 따라 똥 색깔이 바뀌는 게 신기했다고. 3757 5732 3010님도 선곡표 확인.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자, 저는 영철 본색 준비하고서 여러분 스테이 트레이드 온 코인이에요.

0: 내가 취득한 자격증, 내가 받은 교육과 훈련, 나의 경력 등 모든 직무능력 정보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는 개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쌓은 직무능력 정보를 은행에 저축하듯이 모아서 통합관리하고 직무능력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자기개발,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능력은행을 이용하고 싶다면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0: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0: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 굿모닝 메아이 하비어 티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3: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사.
1: 행, 행 소생 在为我送温暖，你为我祝福。
0: 집으로가는길에화실의불이밝게나를비췄다홀린듯화실로발길을돌렸다화실문닫기까지한시간밖에안남았지만그날은웬일인지조금이라도그리고가자는마음이들었다준비하고정리하는시간을빼면30분정도그린듯하다그30분동안판다한마리가탄생했다30분은늘올림당하면서사라지는시간이었다1시간30분이면2시부터해야지라고다짐하며30분은그냥흘려보내기일쑤였다마음먹고뭔가를하기에30분은늘애매한시간이었다애매하다는건반대로마음을바꿔먹으면뭔가를해낼수있다는뜻이기도했다학창시절에는쉬는시간10분동안매점까지달려가크림빵을사먹고친구들과공기놀이도했다그에비하면회사점심시간은꽤긴편이다점심을먹은후산책도해야되고아침에읽다만책을이어서읽을수도있다하고싶은일을하기엔시간이너무없다고느껴질때는플랭크를해보란다플랭크를하면30분처럼느껴지는1분을온몸으로체감할수있다우리의일상에서애매하다는이유로그냥버려지곤하는30분은귀여운판다하나가나오기에충분한시간친구와커피한잔하며우정을나누기에적절한시간이다그런자잘하고행복한30분이쌓여아름다운일상이완성된다김유미어른이지만용기가필요해중에서와영철본색1시반이니까좀만쉬고2시부터이제숙제해야지어디보자2시반이네3시부터딱시작하는거야아그렇게공중에흩어져버린30분들이50평생얼마나많았을까

0: 매일 아침 8시엔 다 같이
1: 롱삼스.
0: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알아보는 영초분들씨가 오늘은 조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시계를 봤는데 마침 저녁 9시 35분이었어요. 10시부터 드라마 볼 거니까 좀 쉬어야지 하다가 벌떡 일어나 설거지를 했어요. 30분 안에 딱 해치웠네요. 또 30분을 그냥 멍 때리려고 하다가 폼롤러라도 하자 목이랑 등을 슬슬 풀어줬더니 훨씬 보람찬 30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의식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30분을 그냥 버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 좀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사연, 오늘 영철 분석 시간. 네, 우리가 습관적으로 30분을 반올림해서 훅 넘겨버릴 때가 진짜 많죠. 차라리 뭐 제대로 잘 쉬기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근데 진짜 저는 공부를 아직 하고 책을 읽고 있는 읽는 인간으로서 그 25분 30분 어떻게 썼냐면 이제 밀린 깨톡해야지를 했거든요. 깨톡이 왜 이렇게 많아? 왜 많았겠어요?

저도 말을 많이 걸었겠죠. 야, 그 10분밖에 안 남았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하면서 좀 적어봤어요. 영어는 루시 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영국식 영어. 아, 이건 20분이 좀 넘으니까 그때하고 BBC 제가 이제 아예 어플 그 팟캐스트를 가입해서 5만 5천 원, 4만 5천 원인가 1년에 했는데 6분짜리, 7분짜리, 11분짜리 Easy English 무슨 English 천지예요. 내가 이거를 왜 시간을 내어서 하려고 했을까? 15분, 20분 하기 딱 좋네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여러분 오늘 시계 한번 보세요. 낮에 1시 35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점심시간 그때 잠깐이고 저녁에 아마 9시 25분 8시 40분 있을 거예요. 설거지하기에 아니면은 뭐 진짜 플랭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생각보다 시간 활용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짜투리 시간에 그 이북 리더기를 예전에 샀다가 요즘 안 썼는데 이북 리더기를 구입해야 되겠어요. 이북 리더기 들고 있으면 시간 활용하기 좋거든요. 오늘 5시 30분 눈이 탁 떠졌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귀신같이 눈을 떴죠. 그래서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했는데 책을 보면서 왔는데 아침에 나를 바꾸는 기분 좋은 문장은 한 문장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근데 오늘 이 책이 딱 다시 알려주네요. 뭔가 제대로 또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짜투리 시간을 우리 철가루들 잘 활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주길. 나도 그러길. 저 땡땡님께 100상 챙겨드리고 영철권제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들과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누리자고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48초네요. 정글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1357번이 처음으로 정글리 말고 정상근 기자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1: 네, 진지하네요.
0: 공식적인 인터뷰입니다.
1: 네.
0: 정상근 기자님은 30분 동안 고기 몇 인분 가능한가요?
1: 아, 30분이면 1인분 이상은 힘들죠. 네.
0: 그렇군요.
1: 대신 그 페이스로 한 3시간은 갈 수 있습니다.
0: 길게 갈 수 있다. 근데 사실 문자 이렇게 와야 되지 않나요? 정상욱 기자님 30분 동안 기사를 몇 개 정도 쓸 수 있나요?
1: 그 잘 모르겠습니다.
0: 자, 1357번님도 커피 쿠폰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날씨 얘기를 안 했을 거 없는데
1: 네.
0: 지난 주말 전국이 저도 좀 싸돌아 다녀봤거든요.
1: 네네.
0: 그야말로 그냥 펄펄 끓었었죠.
1: 맞습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이 무더위가 찾아와도 너무 심하게 와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양산은 39.3도까지 올라가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양산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경주 39도, 북창원 38.5도 등 영남권 곳곳의 기온이 40도에 육박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도 32.6도, 대전 34.7도, 남원 35.9도 등 무척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한 사망자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주말 전북 완주에서 100세 어르신이 밭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전남 해남에서도 밭일을 하던 이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고성군 바다에서는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하려던 50대 군인 2명이 또 숨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이제 이번 주도 더위가 계속 될 텐데 걱정입니다.
1: 네네.
0: 다들 물도 적당히 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따뜻한
1: 네. 뭐라고 따뜻한 했죠? 시원한 네. 네 그런 말씀도 하셨죠.
0: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을 가졌죠?
1: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 AI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대체 불가한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만들어 새로운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 모두와 나누겠다라고 약속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챗GPT의 샘 올트먼, 클로드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이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들을 만나서 투자 유치

0: 시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 코슬라 벤처스 같은 각각 수백조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벤처 투자사 대표들에게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해달라라고 요청했고요. 비자 제도 개선이나 연기금 지원 등 투자 인프라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은 한국의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호평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고요?
0: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대규모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위험한 수준으로 고갈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미국이 공중급유기 등 더 많은 군사 자산을 중동 지역에 보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높았었는데요. 이란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이 미국의 방공망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군도 미국의 공습이 중단됐다고 밝히면서 이란의 군사 작전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아,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0: 네,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산불은 주말 사이에 동시다발로 번져가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불은 수도 마드리드 서쪽에서 발생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스페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 지롱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미 파리의 면적 두 배가 불탔고 건물 100채가 파괴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까지 예보된 가운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긴급 진화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에서 산불을 피해 대피한 국민만 3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 아, 골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0: 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복귀한 이후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미국 프로축구 캔자스시티와 홈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역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자신을 잡아당기는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LAFC는 상대팀을 4-0으로 꺾고 4연승을 달리면서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달 들어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는 어제 6호 홈런을 터뜨리며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LA 에인저스전 3회 몸쪽 변화구를 때려서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5회에 다시 안타 하나를 추가하며 3할 타율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의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제 공식 이적을 했는데요. 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등번호는 7번입니다. 이적료는 최대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65억 원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3년 전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한국 선수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찬혁 멸종 위기 사랑 노래 듣고 피터랑 여공부 여가 여러분 스테이 튠.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책가루 유혜정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한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2: 휴, 내 1년 완전 날아갔네.
0: 야,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이번에 안 됐으면 분명히 다음번엔 합격할 거야. 절대 1년 버린 게 아니야.
2: 정말 그럴까?
0: 당연하지.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2: 아니야, 나 오늘은 그냥 먼저 들어가서 쉴게. 그래도 고마워, 영순아.
0: 원래 먹을 거면은 진짜 환장을 하는 친구였는데 밥까지 마다하는 거 보니 진짜 상심이 큰가 봐요. 그래서 피터쌤, 친구에게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어봐 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영국식으로 알려주실 거죠? 4836번님이에요. Sorry. 4836번님이 피터 영어 말고도 잘하고 싶고 관심 있는 제2 외국어 있을까요?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1: Good morning. Very well. Maybe 미국어? 미안해요. 미국 사람 아니야. 여기도 없는데 그냥 놀리는 거.
0: 아니 그냥
1: American. I would like to speak American.
0: Can you speak American English and American accent?
1: No, 제가 하면 늘 약간 놀리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는데.
2: Hi, I'm Peter from America.
1: 네, 이렇게
0: 뭐 그니까
1: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제 원래 목소리로.
0: 차라리 Spanish, 뭐 Italian.
3: 너무 어려워요.
1: 솔직히 영어 잘하는 사람 그거를 먹고 살 수 있고 어디나 갈 수 있으니까 되게 게을러요. 그 외국어에 있어서. So it's really difficult to learn. 그래서 저희도 독일어 오래 했지 학교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0: 아, 옛날에 또 학교 다니면서 하긴 하셨군요.
1: 러시아어도 오래 했고.
0: 주트라스 피처?
1: 오, 민야서부 뼈드라.
0: 구테 모르간.
1: 오, 와우.
0: 구테 나크티.
1: 오, lovely.
0: And short. 피처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이제 영국식 영어로 돌아왔어. 네. British.
1: Yes.
0: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아, 스스로를 믿어봐. 이게 저는 언어 공부할 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무조건.
0: 저도 제가 시험에 한번 떨어졌거든요.
1: 떨어질 수 있죠.
0: 작년 7월에 떨어지고
1: 네. 그럴 수 있죠.
0: 저도 밥 안 먹고 들어간 것처럼 저 라디오 사연하다가 울었잖아요. 서럽디 힘내고 저도 이번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본인도 준비 잘하셔서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울고 밖에서 애들 웃고
1: 너무 감동이네요.
0: 그래서 진짜 그날은 밥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맞아 이게 돌아와서 또 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해서 이제 겨우 합격을 했는데
1: 잘하셨어요.
0: 스스로를 믿어보니까 believe yourself.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 피터는 심플한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1: Believe yourself.
0: Believe yourself.
1: Believe yourself. Believe yourself.
0: 이게 정답인 거 아니에요?
1: 하면 그 뜻이죠. 너 말은 거짓말 아니고 그런 맥락에 믿으라고 하는 얘기죠. 네, 너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believe yourself. 네,
0: 보통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면 나는 어린 아이들의 뭐 미래를 믿는다.
1: 네.
0: 그 단지 그대로 이제 믿는다, 믿음이고.
1: 그렇죠. 그래서
0: 여기서는
1: believe yourself 아니고
0: 신뢰하다 쪽으로 갈까요? Trust로 갈까요? Trust. yourself인데 on 같은 거 전치사 들어갈 건데 trust on yourself.
1: 전치사 필요해요. 네, 전치사 그쵸? 필요해요.
0: Trust in yourself.
1: Trust in

0: in yourself도 돼요.
1: 어, 그죠. Trust in yourself.
0: Trust in yourself.
1: 자신을 신뢰해야 돼. 자신을 믿어야 해.
0: 그러니까 in이 핵심이에요. 이 표현에서.
1: 일단 in은 들어가.
0: 네, in은 들어가고.
1: In.
0: 아까 했던 것도 잘하셨어요. 처음 표현.
1: Believe.
0: 그렇게까지만.
1: 설마.
0: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어요.
1: 아, 나 이거는 오늘은 자존심 상해서 안 맞출 거야.
0: 아니 아니 해야 되죠. 아니요. 해야 되죠.
1: 아니 나를
0: 해보세요.
1: 나를 믿어. 나를 믿기 때문에. 나 진짜.
0: 자신감 있어요? 아, 한번 던져야 돼.
1: 이거잖아요.
0: 되죠. 아니 한번 해보세요.
1: 자,
0: 안 돼요.
1: Believe yourself 했더니 오 잘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Trust in yourself 했더니 네.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전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아 근데 설마 이거 망칠 수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정답이 안 나오면. 다음 주부터 못 나와요. 네.
1: 그러면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안 맞출 거야.
0: Hey, believe in yourself. 잘하셨잖아요.
1: 근데
0: 이거 하려고 했죠.
1: 원래 그 believe in yourself 하려고 했는데.
0: Believe in yourself.
1: 이거는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포기는 했어요 일단.
0: 아, 잘하셨어요.
1: 근데 네. believe in yourself만 들어가도 돼요?
0: 네네네. 이거 스스로 믿어봐. Believe in yourself. 근데 진짜 believe yourself은 그 다른 의미예요.
1: 아, 그러니까
0: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1: 우리가 영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그 알죠? 은근슬쩍 모르는 척 아는 척 슬쩍 빼는 거 알죠?
0: 네.
1: Believe in yourself 해야 되는데
0: 네.
1: believe yourself. 그러면
0: 맞아요.
1: 네이티브 스피커들 들으면 조금
0: 되게 어색하고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완전 다른 의미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in이 진짜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스스로 믿어봐 이런 느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hey.
0: trust in yourself.
1: Hey, I hope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해도 되고.
0: 어, 그렇죠. 네네네. 그냥 짤막하게 기억해도 돼요.
1: 핵심이 believe입니다.
0: Believe.
1: I believe.
0: 오, 그렇죠.
1: Believe
0: 네.
1: 스펠링은요?
0: 네. B-E-L-I-E-V-E. Believe.
1: Believe in yourself. 아, in도 꼭꼭 기억, 네. 기억하시고요.
0: Trust in yourself도 되고 have faith in yourself. Faith은 또 믿음이잖아요. 종교 있을 때. Have faith in yourself.
1: 오늘 좋았습니다. 자, 우리 피터의 진영역 유혜정님이 우리 해주신 영국식 표현 스스로를 믿어봐. 자,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0: Dang in yourself.
1: 자, 땡에 들어갈 단어 땡땡땡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I 땡땡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번호.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예요. 오늘 진영영 진짜 영국식 영어에서 내드린 영단어 코이즈 스스로를 믿어봐. 자, believe in yourself. I believe.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believe in yourself. in 전치사도 꼭 기억하세요. 1241번님이 believe 아들아 오늘 시험은 너를 믿고 도전해라. Believe in yourself. 최현진님 저 스스로한테야 되는 말이네요. 저는 저를 잘 못 믿거든요. 본인을 믿으셔야 합니다. 은지쌤. 이철구님 believe. 저는 아내를 믿는데 아내는 왜 저를 못 믿을까요? 유유. 그러니까요. 홍순자님도 believe. 오늘 뽑아주실 거죠? 철없디 믿어요. 자,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면서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 노노랜드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0: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1: 생활정보.
2: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Oppa, 우리 오늘 술 한잔 할까?
2: 아니, 나 술 끊었어.
1: 아, 그래. 아,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갈까?
2: 아니, 나 밥도 끊었어.
1: 어, 밥을? 아, 그럼 우리 뭐해?
2: 김아영, 너도 끊으려고. 잘 가.
3: 오늘도 신박하게 헤어지는 법으로 시작합니다.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9931번님이 재현님 황태집 차리셨다면서요. 오, 왜 철파임에서 홍보 안 하셨어요? 배우 김아영, 박지현씨 두 분 어서오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홍보할 시간이 없었죠.
1: 그러니까요.
3: 낚시 얘기에 멈춰.
1: 맞아.
3: 오프닝 하자마자 네. 들어가야 돼 드라마.
1: 네.
3: 가게가 어디 있나요?
2: 저 마산 댁거리라는 곳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3: 이게 마산 일이고?
1: 아, 마산 일이고?
3: 마산이 어디요? 댁거리?
2: 네네, 댁거리.
3: 마산 댁거리. 오, 호동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마산 댁거리. 마산 댁거리를 네가 어떻게 알아? 마산 댁거리 있고 유명한 그 다운타운인가요?
2: 거기가 일요일에 새벽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몇천 명씩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3: 마산 하포구 문화동이네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마산 댁거리 맛집 떠 있네. 황태. 네.
1: 저 진짜 요번에 갔다 왔었거든요.
3: 가봤어요.
1: 너무 맛있어.
3: 너무 맛있어.
1: 진짜.
2: 제가 직접 해서 그렇습니다.
3: 직접.
1: 아, 네. 역시 오빠의 손맛.
3: 하고는 그럼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신 거예요?
2: 그렇죠.
3: 새벽에 네. 올라왔습니다. 아유, 우리 황태 땡집도 많이 가주시고 만 땡집에 마산 댁거리. 아니 또 윤장원님, 와 화영 누나 왕조연 배우님인 줄.
1: 제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염색했거든요.
3: 왕조연을 지금 받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럼요. 약간 그 느낌이 약간 머리가 까면서 더 그래 보이지 않을까? 까만 머리로.
3: 그러니까 지금 왕조연 배우님에 이어서 지금 이하나님도 이게 마산일이고 하셨습니다.
1: 마산일이고.
3: 자, 그랬습니다. 오, 우리 조혜영님이
1: 14일에 마산 가는데 검색해야지. 무조건 가보세요. 진짜. 그래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2: 가게에서 아직 철가루들을 못 만났어요.
1: 아, 진짜?
3: 우리 가서 철가루들... 이라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2: 아, 서비스 드려야죠.
3: 그래요. 마산 댁거리 문화동에 조혜영님 꼭 가보시고 검색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 리얼 스토리를 시작해야죠.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오늘도 여령 기대하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이 주셨죠?
2: 네, 오늘은 노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 노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보내드리면서 지은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보죠. 그럼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4: 자, 콜라 올라갑니다.
3: 네.

0: 아, 카트 갑니다. 잠시만요. 아, 드디어 끝났다. 아 맞다. 엄마 심부름 해야지. 저기 하영 씨, 이거 혹시 복사 좀 해줄 수 있을까? 집 근처에 문구점이 없어서 복사할 데가 없네.
1: 네, 그럼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저 주세요.
0: 고마워요.
1: 아, 실장님 여기요?
0: 어, 땡큐. 아, 근데 왜 퇴근 안 해?
1: 아, 월말이라 서류 정리할 게 많아서요. 실장님 안 가세요?
0: 아, 나는 이제 가려고. 아,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이랬더니 뱃속이 난리네.
1: 어, 그럼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 안 그래도 저도 배고파서 김밥이라도 사다 먹을까 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0: 오, 어, 그럼 같이 먹을까?
1: 이야, 참치김밥에 컵라면까지? 완전 진수성찬인데요.
0: 그치. 김밥만 먹으면 섭섭하잖아.
1: 잘 먹을게요, 실장님. 아니, 근데 실장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응? 아, 뭐가?
1: 아니, 솔직히 여기서 실장님이 완전 일당 백하시잖아요. 지게차 운전에 매대 정리에 카트 정리에 직원들 교육까지 다 시키고. 와, 전부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0: 그런가? 아, 나야 뭐 계속 하던 일이니까.
1: 아, 그래도요. 실장님이라면 더 큰 마트로 스카우트 제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0: 에이, 그런 거 없었어. 그래도 하영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기분은 좋네.
1: 근데 실장님, 여자친구는 있어요?
0: 어? 아, 없는데?
1: 나도 없는데.
0: 어? 아, 뭐라고?
1: 아니에요. 김밥 맛있다. 실장님도 어서 드셔보세요.
0: 그럴게.
2: 재현아, 일어나.
0: 아, 예. 아, 지금 씻을게요. 역시 엄마표 된장찌개는 최고라니까.
2: 에휴, 지금 네 나이면 엄마 밥이 아니라 와이프 밥을 얻어 먹어야지. 뭐 저 좋은 소식은 없는겨?
0: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없어요.
2: 지난번에 고모가 해뒀던 선짤 있잖아. 그 여자는 한번 만나고 저 땡쳤어?
0: 아유, 어? 제가 한번 더 연락해봤는데 뭐 반응이 뜨뜻미지근 하더라고.
2: 아, 여자가 뜨뜻미지근해도 남자가 좀 몰아붙여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37년을 살고 아직도 그걸 몰라?
0: 아유, 알겠어요. 아, 근데 엄마 아들 아침 먹다 진짜 체하겠네.
2: 알았어, 알았어. 엄마는 걱정되니까 그러지. 물이나 마시고 가.
0: 잘 먹고 가요, 엄마.
1: 실장님 오셨어요?
0: 어, 하영 씨. 일찍 왔네.
1: 저는 항상 30분 전에 출근해요. 그래야 하루 일이 착착 진행되더라고요.
0: 야, 대단하네, 하영 씨.
1: 저 근데 실장님, 이거
0: 어? 이게 뭐야? 아, 웬 한우 세트?
1: 아,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저희 집 거 주문하면서 실장님 것도 하나 더 주문했어요. 아, 얼마 전에 김밥 사 주신 것도 고맙고 해서요.
0: 에? 아, 김밥이랑 소고기가 비교가 되나? 아, 이거 너무 과한데?
1: 아, 그런가요? 아, 그럼 실장님이 근사한 데서 저 밥 한 번 더 사주시면 되죠.
0: 근사한 데가 어딘데?
1: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잔?
3: 동네 대형마트에서 하영 씨는 격리를 받고 저는 전천우 실장으로 함께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반짝이는 눈빛이 참 예뻤던 그녀와 단둘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나니 제 마음이 절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실장님 오늘 너무 맛있고 재밌었어요. 아, 실장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3시간이 3분 같았달까? 아,
0: 정말? 나도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는 종종 맛있는 거 사줄게.
1: 네, 우리 또 데이트해요.
0: 데이트? 그래, 그러자. 엄마, 저 왔어요.
2: 아들 왔나?
0: 엄마, 저 이거 한우 세트 받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2: 갑자기 웬 한우?

0: 아, 곧 추석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주더라고요.
1: 회사 누구? 사장님이?
0: 아니요.
1: 아니 그럼 누가 줬는데?
0: 아니, 같이 일하는 경리 여직원이 있는데 그냥 고맙다고 뭐 갑자기 주더라고요.
1: 어머! 어머이 비싼 소고기라. 혹시 그 아가씨가 뭘 좋아하는 거 아니야?
0: 아, 무슨요? 아, 그냥 제가 뭐 밥 사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준 거예요.
1: 아니야. 재현이 너는 여자 마음을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상 어떤 여자가 밥 사줬다고 하늘을 보내. 어머.
0: 아우 엄마. 김치국 그만 드시고 주무세요. 저도 씻고 잡니다.

0: 실장님, 오늘 너무 맛있고 재밌었어요. 실장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3시간이 3분 같았어요. 3시간이 3분 같았어요. 3시간이 3분.
1: 진짜 하영 씨가 나 좋아하나? 아니, 근데 그렇게 귀여운 여자가 나를 왜? 어? 아니지. 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성격이 이상하길래 일을 못하길래. 아, 뭐 사실 나 정도면 뭐 괜찮은 남자 아니야? 아, 근데 내가 7살이나 더 많은데. 아, 진짜 나 좋아하는 건가?
2: 저는 결국 그날 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하영 씨 생각에 뒤척뒤척 자다 깨다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
1: 어? 하영 씨 왔어?
0: 실장님 일찍 오셨네요? 어머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1: 아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0: 아이고 왜 그러셨을까. 그럼 자 이거 비타민 음료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실 텐데 드시고 기운 내세요.
1: 아 고마워 하영 씨. 저 있잖아 근데 말이야.
0: 네? 왜요?
1: 하영 씨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0: 네? 아 제가요? 에이 그 반대겠죠.
1: 어? 반대?
0: 실장님 맨날 저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주시고 밥 먹었냐 챙겨주시고 퇴근길에도 조심히 가라고 하면서 저한테 플러팅 하셨잖아요.
1: 아, 내가? 아, 그게 다 플러팅이라고?
0: 아니었어요? 그게 플러팅이 아니었으면 하영이 정말 너무 섭섭한데.
1: 맞아. 그거 플러팅 맞아. 아, 내가 하영 씨 좋아해.

0: 아니 그래서 어? 그 아가씨랑 사귀기로 한 거야?
1: 네. 아이 뭐 그렇게 됐어요.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잘됐다 잘됐어. 언제 한번 집으로 저기 데리고 와봐. 어?
1: 엄마 사귄 지 일주일 됐어요.
0: 어? 그 그런가? 너 너무 급한가? 아 그래도 저기 새뿔도 당김에 빼냈다고. 조만간 한 번만 진짜 데리고 와봐. 어? 어?
1: 알았어요. 그럴게요. 아 맞다. 엄마 이거.
0: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웬 립스틱?
1: 하영이가 줬어요. 자기 거 사면서 엄마 하나 갖다 드리라고 더 샀대요.
0: 세상에나 세상에나 어머나 어머나 마음 씀씀이가 어쩜 진짜. 재현아 그 아가씨 꼭 잡아라. 요즘 세상에 남자친구 엄마까지 신경 쓰는 아가씨가 흔치 않아.
1: 아니 뭐 저도 그러고 싶죠. 아이 알았어요. 잘 만나볼게요.
0: 그래 그래 그래. 아유 나는 저 영순이한테 전화 좀 하러 가야겠다.
1: 아 엄마 또 이모한테 자랑 전화하려 그러죠. 아 하지 마세요.
0: 아이,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아!
1: 참나.
2: 오빠 여기야 여기.
1: 어 하영아. 아, 오래 기다렸어?
2: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오빠 근데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내가 오자마자 번호표 뽑았는데 우리 앞으로 열 팀이나 있다?
1: 어?

0: 그러게. 아, 내가 좀 더 일찍 올 걸. 뭐, 어떻게 할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밥 먹을까? 아니면 그냥 줄 안 서는 집으로 갈까?
1: 아니야, 기다려보자. 시간도 많은데 뭐. 나 이 집에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0: 그래, 그럼 그렇게 기다리자. 근데 하영이 너 다리 아프지 않아?
1: 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0: 자, 여기 앉아.
1: 어? 어디?
0: 자, 여기 내 등. 자, 나는 지금부터 하영이 전용 의자야.
1: 아, 뭐야. 아, 오빠 진짜 너무 웃겨. 아, 오빠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오빠 미안해.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0: 어? 아, 갑자기 왜?
1: 아,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 미안. 다음에 봐.
0: 그 뒤로도 하영이는 종종 집에 일이 생겼다면서 데이트 중에 급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영아,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
1: 아, 그게...
0: 아, 나 네 남자친구잖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없어?
1: 아, 오빠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엄마가 좀 아프셔.
0: 어? 아, 어머님이?
1: 어, 곧 큰 수술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됐어.
0: 아, 왜? 뭔데 그래?
1: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수술비 때문에 엄마가 망설이고 계셔.
0: 뭐? 아, 돈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신다고? 얼만데?
1: 아, 아니야. 오빠 몰라도 돼.
0: 아니, 알아야겠어. 얼마나 부족한데.
1: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서 엄마가 보험 들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아, 근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한다고 해서... 아니야. 오빠 못 들은 걸로 해.
0: 무슨 소리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해. 계좌번호 불러. 내가 빌려줄게.
1: 아, 아니야. 오빠 진짜 괜찮아. 아, 진짜 그럴 필요 없어.
0: 계좌 부르라니까.
1: 185. 오빠 진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0: 그날 하영이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린 결혼할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하영이의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영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김영미 씨요? 근데 왜 영미 씨가 하영 씨 자리에?
2: 네? 하영 씨? 아, 전에 일했던 경리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분 갑자기 그만두시고 오늘부터 제가 일하게 되는데요.
0: 네? 하영아, 김하영. 그래, 내 핸드폰 어딨지?
3: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0: 김하영, 네가 어떻게...
3: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0: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어도 착신 금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몇 달 동안 틈틈이 전화를 걸어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녀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간다. 신호가 간다.
1: 여보세요?
0: 하영아, 김하영, 너 하영이 맞지?
1: 오빠 오랜만이네.
0: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디야?
1: 오빠, 그게 있지.

0: 동료는 바닷가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녀의 등에는 작은 꼬마아이가 잠든 채 엎여져 있었습니다.
1: 오빠 미안해. 내가 돈 벌어서 오빠 돈은 꼭 갚을게.
0: 그 애기는 누군데?
1: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뭘 더 속이겠어. 미안해. 나 사실 남편도 있고 아이도 하나 있어. 현장일하는 남편은 크게 다쳐서 누워만 있고 엄마가 아이 봐주시는데 달마다 생활비 드려야 해서 그렇게 됐어. 격려 월급으로는 남편 병원비에 엄마 생활비에 애 키우는 돈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 지금 엄마까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그래서 내가 애 얻고 일할 수밖에 없고. 아 진짜 내 인생 못 갔다. 아.
0: 저는 결국 발길을 돌렸고 아직도 그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텅 빈 통장을 보며 한때는 참 속이 쓰렸지만 사람을 잘못 본 제 실수값이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뭐 다행히 지금은 결혼을 약속한 좋은 사람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영이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2: 아 어쩐지 마음이 좀 어떻해지는 그런 결말이네요.
1: 네, 아 근데 너무 잘 살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과 아유. 마음에 좀 마음이 좀 그래요.
3: 남자 너무 착한 거.
1: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진짜.
2: 여자분도 사정이 있었고.
1: 있었는데 안 되죠. 안
2: 누굴 도는 거야? 미쳤어. 엄마 연기까지 잘했어. 이 효령님이
1: 2천만 원짜리 한우 립스틱이었네 역시.
2: 비싸네.
1: 비싸.
2: 이대호님이
4: 착신 금지 멘트 나올 때 철없디 한숨 쉬는 타임에 똑같이 찌찌뽕 한숨 정말 너무 화나네요.
2: 그러니까요. 장은희님도
1: 근데 어머니 오두방정 떠시는 모습 귀여우세요.
2: 어머 지금 저기 시간 이렇게 돼서 노느라도 저기 집중 퀴즈 나와야 돼요 하영 씨.
1: 네네 극중 하영이가 재현이에게 선물해줬던 명절 선물은 뭐였을까요? 1번 한우 세트, 2번 정상근 기자님 세트.
2: 어머 이런데 2번도 많이 오겠어.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정답 소개되시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노노랜드 정답들 한 세트 오고 있나요? 백오나 씨가
5: 1번 한우 세트. 사정이 있다고 사기치지 맙시다.
4: 아까 죄송해요, 제가 사정이 있다라고 하도 모르게. 박유희님이
6: 한우 세트. 하영이가 잘 살든 말든 재현이 너, 네가 왜 그런 걸 바래?
5: 맞아,
6: 이 착한 빵꾸똥구야.
5: 아, 진짜 너무 착해. 안 돼.
4: 0400
5: 한우 세트요. 나도 한우 받고 싶다 생각했는데 2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쏙 들어가네요.
4: 여러분 오늘 정답 한우 세트 이거 2천만 원짜리예요. 5659번님.
6: 1번 한우 세트. 역시 소 주는 사람은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 돼지까지만 받으신다.
4: 소는 조심해야 됩니다.
5: 네.
4: 구 하나님.
5: 1번 한우 세트. 세 분의 연기력 때문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4: 구 하나님 잘하죠. 예전에 항상 두 분의 연기력 때문에 세 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권현수님이 저 재현님 가게 앞 바산 합보도서관 책 보러 가는데 오늘 점심 항태만 보러 갑니다. 고고고 땡큐 감사합니다.
6: 재현은 오늘 없습니다.
4: 현수님도 아 보내드리고 우리 끝인사죠. 오늘 하루
5: 오픈아
4: 시스템은
6: 셧업
4: 영철이라
5: 하영이라
6: 재현이는
4: 이제 셧업.
7: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8: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7: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8: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7: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0: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2: 인쇄는 와우프레스.
1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2: 뉴바옴,
13: 운동할 때도
12: 뉴바옴,
13: 장 건강에도
1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9자 필리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